0: 봅니다. 일단 OTC 약이라고 오른쪽 약통에 똑똑히 박혔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비처방 OTC 약입니다. 거기에 국약 기준 번호를 보면은 고열준주허 B20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귀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약 성분 자체도 어색 천연영지가 들어가면서 천연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에서 보면은 이 그 중의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색 오미 이걸 중의역입니다. 중의 치료 방법이나 진단 오장육부 여기에서 보면은 오색을 아주 중의역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오미 시클고 짜고 이 맵고 달고 이런 오미가 우리 병 치료나 진단이거나 이 오장육부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색 5가지 색깔을 중의해서는 승인합니다. 예, 뭐 많대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색 용지가 들어갔고 또 오색 용지 같은 거는 까만색, 뭐 하얀색, 파란색, 적지, 백지 이런 걸 보면은 오장육부에 좋습니다. 오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폐, 콩팥 이걸 말합니다. 오장에 다 좋은 오색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많은 이런 치료 효과와 그다음 실제적인 그 쓰는 분들이 효과를 보면은 우리 간하고 콩팥이 특별히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이 깡구박이 쪽을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나는 얘 너무 맥이 없어서 이 다리를 질질 구슬댕기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해야 되고 이 몸이 자꾸 붓기며 영 고생했는데 이거 쓴 후에는 내 지금 반년을 썼습니다. 반년 쓰고 나니까 여러 면에서 다 좋아서 해라 떠도 잘 되지 아침 일어나면 정신 난다. 그렇게 맥이 네. 없던 게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예. 난 딴 거보다 이 해라 떠돌이 잘 되니까 오후 몸이 영 편안합니다. 그리고 네. 그 잠을 잘 잔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한 내 약 여러 가지 썼는데 아이디어지다. 근데 이번에 이 약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 이거 쓰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한국에 갔다는 그도 맥이 없고 어쨌든 살이 다 아프고 발이 다리 아프고 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내 이거 쓰레기 썼는데 지금 석 달 쓰는 게 그렇게 좋다 됩니까?
0: 네.
2: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자고 해라 떠돌도 우리 언니 영 잘 되고 그리고 떤 것보다 무릎이 아파 그렇게 고생했는데 무릎이 지금 아프지 않답니다. 영 좋다 됩니까?
0: 네. 네.
2: 그래 오늘이 이게 지금 활동이 여전히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두 분이 다 지금 배달받다 그래 전화드립니다.
0: 네. 아마 요 며칠 새는 이 배달 전화가 불이 날 겁니다. 예.
2: 네.
0: 이래서 지금 전화하십시오.
2: 아, 그렇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사실 간하고 콩팥은 우리 오장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고가병 하면은 이 뼈에만 문제가 생겨서 이런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뼈라는 거는 사실 혈관이나 신경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붙어 있는 힘줄인데 근육이가 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골가병이 나타납니다. 관절을 형성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인대로 다 이어져 있죠. 힘줄 인대로에. 그 다음에 척추도 그렇습니다. 이 황런대라든가 최상런대라든가 이런 힘줄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남편 지금 그런 약 쓰고 있는데, 어제 썼는가 하기다만, 예, 간이 낭도 있고, 그 다음에 담낭염이 있고, 담낭염도 있고, 예, 예, 위장도 좋지 않다, 위축성 위험이. 그래가지고, 좌도 잘 안 되고, 밥도 잘 식욕도 없고, 맥이 없고, 예. 숫자라는 게 음식을 용 많이 가려야 된다만, 석탈이 자꾸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약을 방송 듣고 저를 썼는데, 한 달 나왔으니까, 예. 이게 이층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잡고 식욕도 당기고 밥도 잘 잡고 맥도 나고

0: 그래서 그 저번에 썼는데 이번에 또 그 활동도 더 기하해가지고 오늘 또 배달받아 사다오 그랬다.
1: 예, 오늘 절에 전화하십시오. 예,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이?
2: 네,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중의에서는 사람이 이런 진, 진이라는 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심줄, 인대, 근뇨, 정맥거성 우리 중의에서는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짱이춘, 1촌만 자라도 연세우심에 사람이 수명을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진이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어가면서 다 그리 크던 키도 줄어들고 눈도 크던 게 줄어들고 작아지고 다 이게 진이가 우리 근육, 심줄, 관절 지탱하고는 인데 이게 다 줄어드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네. 예, 우리 명지 강구 병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1: 네.
3: 예, 우리 이거 이제 올해는 안 먹었습니다. 한 달째 먹는데.
1: 네.
3: 이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1: 네.
3: 예, 모든 면에서 어째 이거 먹고
1: 효과 보기 시작하죠.
3: 예, 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이거 좀 더 구매하자고 그럽니다.
1: 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어서 이거 산 것 같은데.
3: 예.
1: 에, 구복액이 돼 효과 빠른 특징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절에 조금 많이 쌓아놓으십시오.
4: 막 까는 오장육부 오관이 자꾸 말라진 것도 낫지. 눈도 좀 좋아지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끼도 그렇게 빠지지 않지. 우리 하트 네. 값이 오르기 전에 어떻게 한번 쌓아야 되겠어요. 놔야 되겠어요.
1: 쌓아놓으십시오. 난 배우십니다. 네. 이러냐 그게 나중에는 만나기도 바쁩니다.
4: 그래 말이에요. 예, 그래 네. 오늘 쌓아서 그래 말이에요.
1: 예,
4: 그렇게
1: 예,
4: 수고하시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관절을 형성하고 있는 또 요추간판도 그렇습니다. 이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줄, 인대, 근육, 허리도 근육이 많은 작용을 합니다. 근육이 튼튼하면은 그렇게 허리가 삐져서 풀쳐서 뭐 아파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이런 힘줄, 인대를 주관하는 것이 바로 간이고 그 다음에 뼈를 주관하는 장기는 오장육부 가운데서 콩팥입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5: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5: 저도 영지 이간 구복액 먹나 한다는데 오늘 한 반년 먹었습니다.
1: 네.
5: 이게 애기래 그런지 영, 이렇게 영 빠릅니다. 이게 혀,
1: 아주 발달한 제약기술로 만든 구복액입니다.
5: 예, 저는 이거 먹은 원인은 이 심장이가 영 아래도 왔다 말입니다.
1: 네, 심장이 주로 무슨 증상이 있었습니까?
5: 예,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거리고 이 혈압 떡을 잘 나야 됐다 말입니다. 그리고 네. 가슴이 계속 더부룩하면 이게 네. 혈압 조절해야 되지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런지 잠을 못 잤습니다.
1: 심장이 나쁜 사람들이 항상 더부룩하다 좋아야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삽니다.
5: 예. 예, 네. 그래서 무슨 또 위도 위 아픈 간에 위약도 먹어보고 심장약도 먹어보고 관계 크게 말 안 들어서 이 네. 방송 듣고 이 영지간 구복액 어쨌든 이게 여러모로 영 좋다니까 이게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먹으니까 이 심장이 후들거리던 게 이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잠이 잘 온다 말입니다.
1: 혈압
5: 조절도 잘 되고 이 가슴이 더부룩한 증상도 없어지면 밥도 맛있고 이 자관 여러모로 영 좋습니다 이거. 예, 소변에 네. 거품도 나가고 대변도 형태없는 거 보고 했는데 이 증상들이 다 지금
1: 우리 싹 해결될 수 있습니다.
5: 예, 싹 해결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도 네. 가격이 오른다니까 예, 좀 더 배달받기시오. 그래 전화했습니다.
1: 네. 그게 좀 아쉽죠. 그런데 뭐 세계적으로 다 이 약 가격이 오르고 특히 이런 귀중한 약재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그저 많이 싸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5: 네.
1: 네, 배달 예. 받으십시오. 예.
5: 예.
2: 네.
1: 네, 치료 잘하세요.
5: 수고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예. 우리 병이

0: 생기는 원인은 다 어장육부에 있습니다. 어장육부.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이 문제가 제일 많은 질병을 일으킨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데서는 꼭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데 골가병이 주된 원인은 간하고 콩팥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네.
2: 대변지 입간 구멍이하고 지금 저는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어때 먹었는가 뭐 그런 혈압이 잘 조절 안 되고 밤도 못 자고 그다음에는 밥을 잘 못 먹고 그래서 네. 거기다 소변이 닦고 어디 불편하지 않는데 없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거 이거 여러 번 듣고 소리 우선 이거 먹어보자고 소리 은근 그 반년 넘어 먹었습니다.
0: 네.
2: 그러니까 예, 초점이 밥맛이 없대다. 그리고 밥을 네. 잘 먹으니까 예,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소변 탈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0: 네.
2: 예, 지금 뭐 그래도 밤이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이렇게 보니까 네. 밤을 예, 잘 자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더 어지럼증 나고 맥이 없고 그래도 자리를 보지 못해 눕지 못하고 바깥에 나갈 힘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래서
0: 네. 지금은 예, 무기력증이 있죠. 몸에 무기력하다 마음도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2: 예. 그리고 혈압도 예, 어제는 하루에 아침에 한 번 먹는데 혈압도 지금 기본 상태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예.
2: 140 초과 아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예. 아래 꼭 95 초과 아이 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나의 어지럼증도 아이 나고 모든 방면에서 좀 좋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거 먹으려고 소리 합니다. 그리고 예, 한 가지 물어보십시오. 우리
0: 예.
2: 언니 아들이 지금 50대 초과입니다. 그런데 예. 니네 맥이 없고 그 다음에 밥 소변 다 쓰고 이래서 저번에 더 나온 거 내가 이하고 먹고 지금 영 좋다고 말했더만 그러면 선생님하고 담원하고 소리 이야기 다 얘기해도 맞는다면 내 딸째 같이 가서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합니다.
0: 예, 선시하고 간이 기능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밥맛도 예. 없고 맥이 또 없고 비뇨기 계통의 증상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 아무거나 또 써도 안 되죠. 예? 근데 이 약은 병하고 약이 딱 맞을 것 같고 또 쓰면은 예. 대부분 사람들 효과 볼 수 있고 국가에서 제일 안전한 OTC 약으로 B20으로 준 약입니다. 이거 쓰라
2: 예.
0: 하십시오.
2: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0: 네. 이번에 치료 잘 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골가병 방면에서도 많습니다. 요측간반 돌출, 요측간반 협착증, 자골신경통, 마월순증 마비, 대퇴골괴사 이게 다 치료를 해도 크게 효과를 못 보던 분들. 이상하다고 나 이게 간에 좋다 간에만 좋은가 그래 쓰고 본 게 이 골가병이 이렇게 잘났는가 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이 연기입간구복에 오랫동안 소개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타 방송국이라든가 텔레비라든가 오랫동안 소개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효과 본 걸 보면은 골가병 방면에서도 뚜렷하게 아주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때문에 우리 서번분 들은 내가 쓰고 좋으니까 또 영감 쓰라 또 자식분들 쓰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게 조금 아쉬운 일이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런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하신다 할 때 우리 병치료에서 큰 돈 안 들이고 또 다른 그렇게 센 약을 안 쓰고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김치의 향, 비빔밥의 고소한 맛, 겨울을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산나물의 싱그러운 향. 연변은 그야말로 맛의 천국입니다. 연변의 계절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처럼 그려낸 가요입니다. 이어서 그림 같은 계절 보내드립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의 추위를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의 새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듯 마음속에 새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최순희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의 새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 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피우길 바랍니다. 배소윤 작사, 어영란 작곡의 우리 사는 고장,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룡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활락의 명절, 류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우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우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우의 봄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호.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고객 혈배강에 오라잼 값이 오릅니다. 예. 그리고 네. 우대 활동도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자분들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장만해 놓느라고 소리 지금 사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100상자에서 지금 50상자까지 50상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7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러면 9세트가 18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반년 잡술 수 있습니다. 10세트에는 10세트를 더 드려서 13개월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6세트부터 좋습니다. 그러면 24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여기에다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예, 이 침구는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예, 전대와 침 맞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데가 다 치료를 해보고 효과를 못 보고 이래서 저한테 와서 치료를 받는데 저 시작부터 놀라는 게 뭐인가, 제가 침을 어디 아픈 데마다 다 같이 나올 수 있거나에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환자분들이 그동안 불편한 거 생각해가지고서 예,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 김에서 집 많은 분들을 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하루하루 좋아지고 서로 농담하고 그러면서 우리 환자들끼리 다 친구가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 16세트 여김에 참가하는 분들 오늘이 결정해서 내가 사겠다 하는 분들은 직접 또 공장 측에서 10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여기에 또 어떤 분들은 위에서 난 침 맞기 바쁘다, 침 안 맞겠다, 네, 이런 분들, 어떤 남성분들도 침 맞기 좀 불편함,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용감하고 남성분들이 좀 겁이 더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침 안 맞겠다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혈배강 열 세트를 또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에? 그리고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은 다 드립니다. 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많이 실망했다는 분들, 에?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영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김에서는 예, 어쨌든 환자분들을 마지막 끝까지 책임지가지고서 각종 방법을 다 내설해도 예, 환자분들의 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평상시 우리 병원에가 검사하게 되면 혈지 높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예? 중에는 혈지 높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혈지하고 또 뭐 혈당 이거 다 다르게 취급합니다. 사실 이게 다 같은 물질입니다. 예? 예, 어제 이렇게 말하는 감은 혈액 속에 우리 나쁜 물질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기실은 우리의 정상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오장육부가 건강하게 되면이 특히 우리 간하고 비장이 좋다 한다 할 때니 혈액 속에 그런 나쁜 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그 분해를 해버리죠. 특히 우리 당분 같은 거 그럽니다. 절대 우리 병원이 이사들 말하는 것처럼 뭐 우리 당뇨병이기 때문에 뭐 사탕 적게 먹어라 이런 말 그렇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한 예, 생명을 유지하자면 오장육부가 정말 부단히 움직이자면 당분이 필요합니다. 당분이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근본상에 세포도 당분이 있어야 그 신진대사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오장육부도 당분이 있어야 잘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놓고 말하면 우리 기계를 놓고 말하면 거기에 전지약이 있어야 된다. 전기 있어야 된다. 그 뜻이죠. 그 전기가 당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당분을 섭취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지금 사탕 달달한 게 다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그 땅고라며 무슨 뭐 초콜릿라며 커피라며 빙질리라며 뭐 이런 단 거 가지고 단계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당분은 예, 이건 절대 달달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입맛이 달달하지만 예, 안에 들어가서는 뭘로 변하는가? 수안으로 변합니다. 식은 걸로 변한다고 뜻입니다. 그게 뭐 고수안, 그러니까 수안루간입니다. 그러니까 식은 거는 간 경락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너무 식쿨다 한다 할 때는 예, 간이 나무 목재입니다. 간무가 오히려 그 두화입니다. 두화란 게 뭡니까? 토지르는 비장입니다. 예, 비위를 해친다고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오래 잡술수록 원래 위사이란 게 농도가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달달한 게 기시르는 수안이죠. 안에 들어가서는. 예, 이런 걸 자꾸 먹는다 할 때 위산이가 점점 농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병원과 검사하게 되면 나 어제 위산 분비가 너무 셉니다. 예, 근데 병원에 이산을 알게 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너무 많다. 이걸 알게 해줬죠. 그러니까 위산 분비 많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안이가 너무 세게 되면 위점막이라며 자꾸 태워버리죠. 그래서 위궤양이라며 생기고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위축성이라는 게 외수신 위에. 외수라는 게 위가 다 쫄아들었다. 이 뜻이죠. 어제 쫄아듭니까? 여러분들 식은 거 먹어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막 이렇게 온몸이 오싸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기 싫어는 식은 거 너무 먹어 그런 겁니다. 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쏜하게 되면 위가 다 쫄아진다고 뜻입니다. 그래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떤 당분을 우리 섭취해야 되는가? 진짜 좋은 당분은 저당입니다. 저당이라는 게 옛날에 그 옥수수 그러니까 그 깐저 있지 않습니까? 사탕수수 그 당분이가 제일 좋은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은 이런 당분을 먹게 되면 이건 진짜 달달한 당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들어가서 수안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오래 잡술수록 당뇨가 오히려 혈당이가 공제됩니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내경에서 다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그런 초콜릿 같은 이런 거 많이 먹지 말라고 뜻입니다. 예, 오히려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혈당이

0: 점점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咸入肾 그러나 자꾸 짠거 많이 먹게 되면 그거는 곰팥질에 들어가는데 너무 짜게 되면 곰팥질을 해칩니다. 곰팥질을 해치면 뼈가 상합니다. 예, 그래서 이빨도 상하고,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이라면 자꾸 사탕이라면 이래에다 물고 있기에는 이빨이 다 삭지 않습니까? 예? 한 가지 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혈지, 높다. 기술은 습입니다. 혈액 속에 습이 많다. 이 혈액 속 성분이 잘 정하게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보통 로백성들이 알기는 혈액 속 성분은 그래서 혈소파 있고, 홍혈구 있고, 그 다음에 백혈구 있다 이렇게 말하죠. 기질은 뭐 인체내 모든 장기도 좋고 모든 거는 30대 70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30%가 혈액세포고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가 마지막을 습으로 변했다 한다 할 때 습기란 건 진득진득한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혈관 내벽에 자꾸 뭐 끼면서 혈전도 생기고 빵块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주면 어째야 되는가? 이 습을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습은 어디에서 오는가? 비장에서 오는 겁니다. 비장은 찬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찬 거 많이 먹을수록 비장이 나빠집니다. 비장이 나빠지면 습이 많아지고 습이 많아지게 되면 피가 걸어진다. 이 도를 알아주셔야지.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고맙습니다. 나는 어제 우리 새벽강원에 쌌습니다.
0: 아, 예, 예.
2: 어제 쌌는 다음에 우리 남편이 그 위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너의 수백구 심장도 나쁘고 이문 종합대에 와서 형 아줌마의 약은 많이 썼습니다. 그 약은 많이 써서 좀 괜찮은데 자기가 한데 수면장에서 잠을 잘 못 잡는다 지금.
0: 잠을 잘 못 잡는다.
2: 그리고 이 형은 다리맥이었고 그게 제일 바쁜데 다른 건 괜찮은데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하는 거 그것을 이제 요즘도 이렇게 값이 온다가 어제 금방 싸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선생님 이 약의 그 혈백강을 쌌는데 어떻게 식후에 복용합니까?
0: 아, 식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
2: 식사는 괜찮겠는데 이 다리맥에서 그런 게 영 바빠합니다. 그래서 살이만 한다든 수술한지든 17년째가 그만 다 했는데 사람을 다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그 아프도는 그냥 먹습니다. 예.
0: 네, 예. 우리 혈배강 쭉 쓰느라 하게 되면 우리 잠 못 자는 건 몽땅 심장의 혈이가 부족하고 심장의 양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리맥이 없다는 건 이 다리는 몽땅 심장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발이 차다 이런 사람들이 다 심장의 혈이가 심장의 맥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피를 공급 못하기 때문에 발이 차지는 겁니다. 입도 마르고.
2: 근데 요즘 우리 남에 뭐에서도 와서는 영 무슨 몇십년인데 그런 건데도 그렇더만 이제 수면장에 점점 더 안 되면 할 때나 앞으로 더 하지 못하고 다시 못하고 예 바쁜 게 그랬던 게 요즘 또 환자 오라니까 맥이 없고 파국에 잡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래서 내 선생님 강의도 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영 좋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자들 또 그 효과가 좋다는데 그래 어제 이야기 좋다게 싸웠습니다.
0: 네. 네. 예. 잡숴보시오. 이제, 그, 아프솔이랑 그거 몽땅 끊을 수 있습니다. 예.
2: 예. 아, 선생님 잘 왔습니다. 예, 정말 좋은 이야기 전에 선택에 쌌는데.
0: 예. 무슨 의문점이라면 있으면 예. 2880018번 전화해서 또 물어보시오. 예.
2: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죠.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혈백암 쓰는 환자입니다. 네. 혈백암하고 건신고 같이 씁니다.
0: 아,
3: 왜냐하면 네. 머리가 흐트분하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예,
0: 네.
3: 손발이 시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예, 소가 되고 항상 어림진하고 혈압도 제일 아이 돼서 예, 가슴 고통 다 겪고 왔습니다. 그 첨약을 한 많이 먹었습니다. 한 줄기는 먹었습니다. 그래도 효과를 못 보고 예, 댄디스는 얼마 했겠습니까? 약도 네. 얼마 먹었겠습니까?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혈배강하고 건신고 같이 건신고는 아침 전에 그저 한 숟갈 먹고 그래고 그랬는데 정말 혈배강만 많이 더 낫죠. 그런 출미고 막 효과도 더 빠르고 예, 더 좋습니다.
0: 네.
3: 먹고 해놓고는
0: 네.
3: 그리고 이 정신 머리가 흐르

0: 터분하던 것도 맑아지고 손발이 시리던 게 따뜻해오고 예. 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그래지고 소화가 아이디어서 그냥 트림 나와서 그래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하고 지금 한 5천 번씩 잘 걸으신다. 결국 기억력이 상실돼서 예. 전화도 어제는 기억력이 돌아와서 예. 한 10개 같은 건 전화번호를 다 예. 올 수 있습니다.
1: 예,
0: 어떻습니까? 예. 정신하고
1: 그렇죠. 기운들이 돌아서
0: 활동이 예. 조금씩 예. 그런 16세트를 준다는 게 어떻습니까?
1: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그래 민주연 연휴 예. 잘 보내세요.
1: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혈배왕하고 공기시가지 약을 다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3: 이 약의 효과 정말 투표약입니다.
1: 네.
3: 이 약 이전에는 내 경색되고 내 위축이 있어서 기억력이 너무 없어서 친구도 어떨 때는 알아 못 보고 해서 친구 먼저 말하면 누군지 뭐 알아보고 물건도 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1: 예.
3: 혈배강을 쓴 다음부터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고 잠도 아이오동에 잠도 잘 자고 잠든 게 이게 화끈거리면서 하는 거서 길에 나서나 집에서는 땀이 많이 나고 다리는 얼어들고 했습니다.
1: 네.
3: 이 약 쓴 다음부터는 그 모든 증세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3: 암이 아예 나니까 살 것 같고 정신합니다.
1: 네.
3: 그리고 원래 이 약을 소개해서 우리 조카 한국에서 몸이 아파서 돌아와서 이 혈배강하고 풍수빵을 제가 소개해줘서 먹었습니다.
1: 네.
3: 네, 몸이 많이 좋아지고 한국에 갔는데 이 조카 이 약 먹기 전에는 제일 중한 병이 심장이 침침하고 예. 당연히 심장이 침침해서 이 잠자기 힘들어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혈압약을 20년 동안 먹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저기나 뭐니까 허리 다리 아파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친구를 할 때 선생님도 우리 조카를 봤지 그러니까
1: 네.
3: 시라고 폐가 나온 거
1: 맞습니다.
3: 봤지 그러니까
1: 네, 예.
3: 그래 지금 혈배강을 쓴 다음부터는 체중이 많이 줄어들고 예, 배 나온 게 다 들어갔답니다.
1: 실은 그 배가 망한 게 있으니까 많은 분들은 뭐 피주 많이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실은 그 배에 나온 게 다 이게 심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심장 유리가 그 아래 배 그 짝까지 가지 못합니다. 배 그 짝에는 우리 그 소장이지 않습니까? 소장이 너무 차가울까나 거기에 곱이 들어앉았습니다. 기실은 이 곱이라는 게 우리 어떻게 분석하면 되는가 뭐 쇠탕 겨울에 이렇게 바깥에 내놔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몽땅 굳어지죠. 그 다음에 그거 깼다가 설이 우리 매치에다 더 끓이게 되면 또 그게 몽땅 녹습니다. 마찬가지 도리입니다. 심장 열이가 아래 그 내려가서 소장을 덮여주게 되면 소장 막 그 피, 깼거나 그 매치라고 생각해라 말입니다. 매치불이라고 생각. 매치불을 막 태워버리면 어찌는가? 그게 막 활활 타올라서 그 지방이 몽땅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혈배강 써주게 되면 그 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3: 예, 그리고 이 몸이 뭐가 많이 가벼워지고
1: 그렇죠. 숨이 아예 차죠. 예, 예.
3: 그래, 머리 정신이 나고 예. 지금 정신 몸도 많이 가벼워져서 예.
1: 네.
3: 한국에서 일하는 게 바쁜 줄 모르겠답니다.
1: 네.
3: 그래서 이 약이 지금 저기 나는 어라지면 이게 우대 끝이 날 것 같다고 내 말했더만은 그러면 그거 좀 많이 싸두랍니다.
1: 네, 예. 그래 사가는 분들이 예. 많습니다. 오늘 또 마지막 예. 날이니까 예. 예,
3: 예. 그래서 저기 나 한국에다 내 부채 보내서 무슨 오늘이 제 약도 싸고 같이 더 싸겠습니다. 많이 싸겠습니다.
1: 그러면 16세트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 24세트를 더 드리고 그리고 또 치마에 맞겠다는 분들은 10세트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은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러니까 모두 60세트가 가게 됩니다.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60세트 120과 가는 게죠. 예.
3: 예. 예. 예. 기존 약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지.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4: 예, 어지간 전에 혈배강 지금 계속 먹고 있습니다.
1: 네.
4: 어쩌면 그렇게 좀 뭔가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하고 그다음에 어제 저들로도 이 저 뭐니까 저.

0: 경기점이 점점 뭐 되지는 같더라 말입니다.
1: 네.
0: 어쨌든 가슴나 고수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뭐 찾는다는 게 어제 여기저기 헤매고 핸드폰도 손에 쥐고 핸드폰 탔을 때도 그렇게 엄중하게
1: 하셨단 예,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0: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제 눈도 계속 침침하고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예, 고수 끌고라고 예, 눈물 나고 이런 하도 여러 가지는 이렇던 게 있잖아. 이거 모은 다음부터 이런 수사 하나도 없어지는 게 특히 이 병력이 그렇게 해야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좀 나서 원래 뭐 치명하는 것 싶던 게 아니, 이런 정상 그렇게 없어지더라 말인가 걔가 지금은 이제 거의 이런 정도로 오래 먹으니까 얘 그렇게 되더라 말인가 계속 이렇게 좋은 걸 안개라 어떻게 꿈꿨을까 계속 먹어야 되지
1: 그래서
0: 지금 뭐 열리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뭐니까 활동하는 게 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그 뭔가 열리 스테이트를 좀 더 싸서 예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1: 어쨌든 우리 그 혈배강은 고젤로부터 유명한 처방 갔다가 서리 700여 명의 약박사들이 연구를 하는 약이고 또 500돌돈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흡수 빨라서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우리 약밖에 없습니다. 혈압약도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내막 20년씩 혈압약 달고 있는 사람들도 당날부터 혈압약 대신에 우리 이 혈배강 가지고서 혈압 조절할 수 있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대 활동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빨리 서두르지.
0: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혈질을 낮출 수 있다. 우리 공동주치에다 명백하게 딱 써놨습니다. 그래서 혈질을 낮추는 거는 어떤 약자들이 혈질을 낮출 수 있는가. 뇌색령지 들어갑니다. 예, 뇌색령지는 그 신농본처증의 제50번째 약자에 속하는 겁니다. 거기다 명백하게 뇌색령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단삼, 삼칠, 그 다음에 또 하소, 택사 이런 약재들이 혈질을 다 낮춰줍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예, 말씀 주세요.
3: 혈배강 우리 내외는 잘 쓰고 있습니다.
1: 네.
3: 특히 선생님도 알겠지만 우리 남편이 심장두자를 하라는 거 심장두자를 아예 하고 이 혈배강을 선생님께 진맥하고 꼭 수술해서 쓰는데 정말 선생님 말씀과 같이 영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그래가지고 예, 혈압 조절이 되는 중약제가 들어간 것은 이 혈배강밖에 없고 예, 이 약은 또 고급약으로 쓴다니까 정말 실감이 납니다.
1: 네.
3: 그래 신장 조절을 해하고 지금은 여러 면에서 아무 일도 일 없습니다.
1: 네.
3: 벌써 예, 처음에 2, 3일 쓰니까 이 혈압이 잘 조절되고 예, 그다음에 그 후에부터는 버그나 오래 쓰니 신장도 좋아지고 콩팥 비 다 좋아지고 특히 우리 남편이 예 심장이 꽉 누르니까 수면장애가 많았습니다. 항모이 많고 예. 근데 이 수면장애가 해결된다는 건 정말 이 약밖에 없습니다. 처음 네. 봤습니다. 예.
1: 네.
3: 이게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 현은증으로 그냥 어지럽고 좀 그 뭡니까 맥이 좀 덜합니다.
1: 네,
3: 근육이 좀 낮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예, 항상 맥없다는 거 입에 달고 있고 예, 이랬는데 예, 지금 예, 이게 다 심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니까 머리가 시원하게 맥옵니다.
1: 네.
3: 선생님 강의에서 말씀했지만 울금약자가 들어가 그런지 심정이 영 좋아졌습니다.
1: 맞습니다.
3: 병력도 좋아지고
1: 예. 예, 예.
3: 깨우 선생님이 예, 이 혈배강을 쓰면 예, 또 사문장례통과 진단을 적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약.
1: 네.
3: 깨우 저는 예, 관절도 좋아지고 폐가 좋아져서 조금만 하면 기침만 좀 감 같으면 기침하던 것이 이게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일이라는 거는 우리 언니도 저는 86세고 90세로 바라보는 고령의 인원인데
1: 네.
3: 혈배강을 쓰고 상하 혈압 차이가 줄어들었고 혈압도 정상으로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1: 네.
3: 그러니까 머리가 아예 아프고 심장이 좋아져서 매일매일 그저 여러 가지 증상이 하나하나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서 늘 감기하던 것을 감기라고 아예 합니다. 오랫동안 이것 쓰면서
1: 네.
3: 그래서 예, 그냥 이것도 고령로인한테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혈배가 네. 만나는 친구나 친척 보면 그도 오, 이 혈배강이 어떻게 어떻게 좋고 그러면 자랑하면서 그래서 동무들도 여러 분을 소개해서 쓰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선생님 정말 좋은 약 알선하고 선생님 친구로 맞으니 정말 이 관절병도 다 나사지고 예, 내 코가 막힌 것도 좀 자석을 열리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네.
3: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올 저녁에는 예, 일체를 다 저버리고 건강을 지키고 예, 행복하고 좋은 연휴를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1: 예,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예예예 예, 예, 네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말씀 주세요. 예.
4: 저는 예, 이 약이 지금 다 떨어졌어요. 예. 약 따다보다.
1: 혈배강, 예?
4: 혈배강, 이 허리 다리가 그렇게 꼼짝마탕 했더니 지금 막 걸어 다니고, 예.
1: 네.
4: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1: 네.
4: 밥도 잘 먹고, 모든 가지 다 좋습니다.
1: 예. 어머님은 그 혈배강하고 풍습방 같이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4: 네, 같이 씁니다.
1: 네.
4: 영 쓰니까 인간 좋은데 내 그거 따로 자꾸 시장에 가는데 자꾸 말하기도 그런데
1: 네, 예.
4: 내 말을 주변에 약이 떨어져서 약을
1: 네, 오늘이 또 우대 활동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오라쌤 또 값이 오르니까요. 오늘 사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4: 예.
1: 예, 예. 네. 건강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황정이라는 약재는, 예, 전문 어디에서 한가 하면 GMP 양외 한 데 좋습니다. 그래서 GMP 양외 이거 통해가지고 무슨 거 해결하는가? 영외 부칭. 사실은 영외 부칭이라는 게, 영치라는 거는 전신의 영양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외치라는 거는 신체를 보호해주는 이런 기를 말합니다. 바깥에 이런 나쁜 것들이 들어모으게끔. 영외 부칭이라 하게 되면 영치인지 외치인지 막 한 대 섞어놨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몸속에서 독소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거 혈지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인은 항상 이름 달 때 원인을 저리 이름 달지 나타나는 증상 가지고 저리 이름 다는 게 아닙니다. 증상 가지고 이름 단다는 게 뭔가 뭐 위축성 위염이다, 위궤양이다, 이게 다 증상 가지고 이름 다는 게죠. 심장병이다. 그런데 원인을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외 부칭 이것을 해결해주자면 황정이라는 약재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황정은 어디 몇 개 제일 좋은가? 구이조 구이양 거기 몇 개에 황정이가 제일 좋은 게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단삼하고 치설 이 두 가지 약재는 심장하고 간 경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삼은 산동 외방 거기 몇 개 제일 좋고 그리고 치설은 내몽골 통려의 기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재들을 갖다가서리 한 대 결합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60세 되는 심장을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준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혈배강을 써주게 되면 예, 일단 피가 맑아지기 때문에 따로 우리 심장 주자란 사람들이 뭐 리비글레이라든가 이런 약들을 따로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걸 그러고 많이 된다 하는데 기실은 예, 리비글레라며 그 타딘카이라며 아스피린이라며 이나풀이라며 이런 약들을 쓰는 목적이가 뭐인가? 그 혈전이 있거나 우리 심장 지자란 게 그 터덜터덜한 게지 않습니까? 그 김에 자꾸 이런 혈전들이 낄까봐 그것을 막아주느라고서리 혈소판이 한 대 엉키는 거 막아준다. 이래가지고 그거 평생 써라는데 리비글레라며 오래 쓰면 오히려 그 그러니까 불량 반응 거기다 썼습니다. 설명서에다. 오히려 심장 주자에 그 김에 혈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거 한다 해서 혈전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혈관이 얇아지면서 소화도 출혈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끊자면 예, 끊고서리 쓰자면 꼭 우리 이 혈배강 딱 써줘야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소나무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소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호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일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호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펭공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동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녹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지곤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호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보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호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곳은 전용으로 고급 예빈을 접대하는 보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보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서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표는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서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서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모래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종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탄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 청소는 반정, 귀 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속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탄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0: 관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4%,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 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관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 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약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0: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초과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생산작업장, 원격감측 봉사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1: 중공 당사에 헐.
0: 전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사분기를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 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 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 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 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 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주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 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동산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영변 예룡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에서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 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통상군은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진지로 됐습니다. 1, 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 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 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짙은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4: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합니다.

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농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1호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광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저희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 잘 특점이라 하면 다른 때 없던 특수한 활동이라 하는 걸 말하게 되는데요. 5.1절 맞이 우대 활동의 특점 하나는 적게 써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홍강 치료이기 그리고 눈병 치료이기 이런 게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천희 박사는 여기에 15각을 주는데요. 한 각의 가격이 498원인데 이전에는 20각에 20각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5각을 사도 15각을 무료로 주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값이 벌써 498원인데 절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어 있죠. 2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홍강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이 홍강치료이기는 특수한 치료이기입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는 한번 싸놓게 되면 종생 쓸 수 있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불리우는 딴마이 이상인데 딴마이에서 온 이사인데 펀슨이라는 이 이사 선생님 이거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광학의학 중심의 주임 이사로 불리우는 우선 이사 선생님이 발명한 이런 좋은 의료기기인데 노벨상까지 받은 의료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쓰심으로 인해서 주약이 뭘 해결할 수 있는가? 콤파치 이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여성, 남성 포함해서 전열선의 남성들이 문제가 있고 여성들은 요실금이 생기고 단백뇨 혈뇨가 생기는 분들 맥이 떨어지고 그리고 쉽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거나 혹은 종양이 자라거나 여성들의 유선에 남성, 여성도 포함해서 어느 부위에 뭐 종양이 자라거나 이런 데도 비춰주게 되면 많은 치료가를 거두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노벨상 받은 뭐 광학의학 중심의 주임이사로 불리우는 펀슨이라는 이 딴마이 이사가 발명한 제품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500년을 빌어온다. 그러니까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서 올 수 있다. 이런 걸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야기한 몇 가지 천희 박사 홍강치료이기 줍니다. 그리고 시신이로 역시 홍강치료이기 줍니다. 명서방은 눈병치료이기를 주니까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천희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2: 예. 예, 그냥 머리 뻥하면 어지럼증이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그저 깜빡깜빡 기억력이 없어졌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강의 듣고 천희 박사 쓰고 있는데 이 약 쓴 다음부터 이게 혈압이 옵니다.
1: 예.
2: 예. 그래 놓으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든지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기억력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1: 그렇죠. 예.
2: 그냥 가슴 그냥 답답하고 황황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면서 전화기나 잠을 자지 못했는지 아침 이 양 먹는다 마음이 편안하니까 전화기나 잠을 잘 자니까 이튿날 아침에 깨나면 정신 나고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예, 결국 또 이전 이약 쓰기 전에 그냥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1: 예.
2: 그래서 감기 사자지 해바다에 갈라터지지 입구자에 닦고 나지 정말 밥 먹자도 막 정말 내가 간장 들어가다 아프지 매번 것도 못 먹고 그랬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면역력 높아지니까 감기도 하지 않고 이런 구산 하나 이런 증상이 되게 없어졌어요. 영 편한다 지금.
1: 천희 박사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기 때문에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위에서 여러 가지 우리 병 증상이 나타나는 걸 세포 내에 전달된다면은 그거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면 신경이 그 조직에 향해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교정받게 되어 있으니까 특히 심장과 뇌혈관의 명확한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모로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2: 예, 그래, 예, 세심히 이를 좀 문의하자.
1: 예.
2: 오늘은 때 여지가, 예, 뭐, 어제, 언제인지 어쩐지, 어제 소화용 아이디든, 아이디 담당진. 소화 안 되니까 밥만 먹을까, 맥이 없지. 또 이 무슨 방광염에 뭔 여실금이 있어서, 예, 아, 저변이 지금 나오지. 어디 가다 뭐, 예, 화장실 이래 들어가기 전에 막 실수를 하고. 나 지금 이제 트라기도 바쁘, 집에서도 힘들고, 영 이렇게 아파쁘다며, 이거, 세심히로 이런 데 먹어도 되겠는가 하고,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서는 데는 세심히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하나는 이제 그 여실금이 생기거나 어쨌든 그 건파지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서는 데는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전도권이라든지 녹혈정이라든지 그의 32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됩니다. 여기에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천실이란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기에다 황계란 이런 성분도 들어갔으니까 비위를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고 흡수를 잘 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도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집에 그 형제분이 세신이로 쓰는 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빨리 쓰면 오늘 복용하면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돼 있으니까 이 제품 빨리 시작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개선되고 조혈 공능이 도와지면 이 제품 자체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 개선과 근본에서 해결해 주는 데는 건파질 중심으로 해서 오장을 관리하는 데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뭅니다.
2: 예, 이제 들라니까 무슨 기계를 쓴답니다. 예,
1: 예 이번에 건강치료익이라는 게 따라갑니다. 세신이론은 10각을 싸면 너무 많이 싸는 것도 아닙니다. 10각을 싸면 10각을 주고 거기에 건강치료익이가 이게 좋습니다. 딱 건파거부에다 그 딱 비추게 되면 기본으로 자기 집 벌써 그 자리에서 감각이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2: 예.
1: 4,980원에 해당하는 기계를 무료로 줍니다. 이번에.
2: 그럼 예, 기계도 역시나 약도 싸고 기계도 싸고 아 도청 뭡니까 예 이거 그렇죠. 활동에 참가해서 예 두 가지 다 저 약도 싸고 저 기계도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7766 예. 예.
1: 예
2: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이 천희 박사 집사람 지금 쓰고 있는데
1: 예.
3: 항상 머리가 싱하면서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기하고 혈압이 높지 파란 여름에도 무더운 여름 30도 돼서 파란 신의 양말을 이거 신고 있나만 합니다.
1: 아, 예, 수련장애가 예, 명확한
3: 예, 답답한 점 많을까. 그래서 이 천희 박사를 이거 쓰게 됐는데 안개라 얼마 안 써서 벌써 예, 머리 싱하면서 예, 혈압 자꾸 올라가던 게 그랬던 게 그 증세가 없어지고 아 그다음에 벌써 두 달 되니까 내 발을 씻던 게 이거 때 양말도 어디나 아신다만데
1: 예예예 수면장애가 풀렸습니다.
3: 예 하나는 무슨 인간에 이 기억력이 물건을 그 가지러 갔다는 그 자리 가면 안 세게 생각해야 그거 생각도 어떤 때는 못하고 어떤 때는 또 생각하고 이렇게 저 지냈다만데 해마다 전제 더 못하다만 그래서 이 벌써 두 달 석 달 쓰니까 벌써 이 기억력이 돌아서 들어간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3: 그리고 여기다 또 세신이론 어제 쓰는 거 그다음 피에 자꾸 소리 나지 허리 아프지 다리 아프다지 아 그다음에 위란 게 저기 아 소화해야 되지 이래서 예, 아 이 세신이론 먹었는데 야 정말 이게라 귀에서 소리 해나고 지금 예, 귀에 저 응시했다네 이 소변이가 예, 자주 누던 게 소변도 예,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 그렇죠.
3: 예, 발이가 항상 저리고, 예. 그러면 걔는 게, 이것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약이 두 가지, 예, 같이 쓰니까, 형, 배합이 잘 된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3: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약이 이렇게 좋은 몸에 맞으니, 어쨌든지, 논의에 가서 이 약 뜨거운 말고, 꾸준히 장기를 써야 되겠습니다.
1: 천희 박사하고 세신이로가 아주 배합이 잘 맞습니다.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좀 참가하겠습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세심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쓰기 전에는 허리가 시큰시큰하면서 소변장애가 있어서 소변이 굽하고 빈둥하고 저리고 하여서 너무 또 맥이 없고 해서 대문에 가서 하면서 검사를 하니까 소변이 반대게 좌우 한내 나갑니다.
1: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치료해야 예, 됩니다. 예.
3: 예. 그래서 약을 먹다가 예, 저기 마침 이야기나 세심이로 나왔으니까 깨끗한 세심이로 마신 것 같아서 제가 싸서 쓰는데 지금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소변이 급하고 빈곤하던지 지금의 맥이 나면서 이 증상이 지금 다수가 들어들어 거의 정상으로 됩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3: 예. 그리고 소화가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소화되는데 지금은 일을 다하면서 소화가 잘 됐어요. 소화제를 약 먹지 않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기도 하고 숨이 차던 증상이 지금 개난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을 먹으니까 먹으니까 잠을 잘 잡니다. 저는 워낙 새로 드실 것이 잠을 못 들어서 그 후에 거의 나를 밟을 때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든지 지금은 누우면 잠이 옵니다.
1: 예, 건파치 든든해서야만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서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있던 게 이게 지금 해결돼서 지금 어떤 후에 맥도 나고 이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1: 근데 군데군데 퍼렇게 임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예. 그게 없어졌다. 이게 이 제품 드시게 된 그게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예.
3: 예, 그리고 건강치료 얘기를 쓰니까 저는 허리가 시큰거리면서 아팠습니다. 그리고 소변장애를 저리해서 더구나 저린 게 맥이 똑 떨어집니다. 그러든지 이 증상이 이렇고 이 건강치료하고 약을 같이 먹으니까 효과가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부지런히 쓰려고 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저는 명소방 쓰고 있습니다. 한 반 년 썼습니다.
1: 좋은 제품이죠.
4: 예, 눈이 깔깔하고 아프고 그랬는데 지금 그저서 많이 좋아지고
1: 예.
4: 그리고 눈 앞에 건비줄 같아요. 그게 유리체 헌탁이 같아요.
1: 유리체 헌탁입니다.
4: 예,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것도 변호사에도 무지 무역에
1: 한대도 그렇죠.
4: 사람들이 반하도 내년에는 아예 반하도 안 하는데
1: 소리 떼서 붙여놓은 것처럼
4: 반하게 보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4: 이게 물질 두 개 다 보이는 게 이것도 지금 또 하나
1: 노인성 상과이라는 게
4: 예. 예. 작년에 약 많이 썼습니다. 요즘에 또 광고 약 많이 효과 못 봤습니다.
1: 그렇겠죠.
4: 근데 명소방에서 이 효과 보니까 이런 거 만나기 바쁘지 않습니까? 약
1: 그렇죠.
4: 많은 거예. 그래 이번에 활동하니까 12학사하고 하나 물어볼 거니 천이방사 그 정부 우리 집에 정부 환자인데 할머니 이게 천이방사 좀 쓰겠다는 문의가 달라던데요.
1: 중풍 환자가 있다 하게 되면
4: 네.
1: 이 천이 박사를 빨리 시작하라 하셔. 제가 이전에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중풍에는 천이 박사다. 이 정도까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렸지만 해도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뇌에서 손가락 발가락 하나 자기절로 움직이지 못하던 게 미국에서 양천공 22년 화성턴에서 국제심장뇌혈관 학술회의가 열렸는데 이분을 밀고 들어오면서 이분을 자기절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약이 나서라 이랬는데 그 장디가 조용했는데 중국의 중국 과학원에서 만들어진 천이 박사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용하시면서 점차적으로서 벌써 두 달이 되니까 발가락 거기로부터 벌레가 기는 감을 느끼게 돼 있고 손가락이 점차 파뜩파뜩 움직이던 게 후에는 완전히 일어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풍 후유증 환자들은 천이 박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빨리 시작하라 하세요.
4: 지금 활동하죠, 천이 박사?
1: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합니다. 15가지 야드가게 7가게 15가게 15가게 주고 홍강치료 얘기를 쓰면 효과가 아주 빠릅니다.
4: 예. 15가지 싸겠다 하는데
1: 예 그렇게 예. 하세요. 예.
4: 수고하세요.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1: 예, 전입학 써서 1년 두 달 썼습니다, 선생님.
0: 예, 잘했네요.
1: 조금 이렇게 머리 어지름지 나고 눈도 뿌옇지, 그 다음에 또 이 심자라는 게 별로 두근두근거리지, 자꾸 가슴이 도로 눌러놓은 것 같은 게, 심리혈관 질병에는 이게 아무래도 막에 상품을 받았다지, 약간 이게 아무래도 내 이제 맞겠다고 해서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고 썼는데, 진짜 이야기 좋습니다. 예.
0: 그렇죠.
1: 전입학사가, 예.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도망가면, 이거 딱 먹어서, 그니까, 식전에 먹고, 저녁에 또, 이렇게, 뭔가, 밥 먹기 전에 뭐, 간대 한 봉지.
0: 한 번에 한 봉지씩 풀어서 예, 마시면 돼요.
1: 한 봉지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흘 먹기에요. 정신 맑아지더라 말입니다.
0: 그렇죠. 빠릅니다.
1: 사흘 딱 먹으니까, 야, 이게 별일이다. 이 약은 먹어. 이 사흘 딱 먹은 게, 요 약은 먹어서, 사흘이 먹은 게 딱 정신 맑아진다. 그럼 이야기 효과지. 다른 이야기 효과겠습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1: 그건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 정신 차렸습니다. 네, 이것은 막 서재콘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차차 서서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무식이 좋아진. 거기에 따라 정신 맑아지니까, 기능력이 좋아지기가 말이지겠구먼.
0: 그렇죠. 신경세포가 되살아난다는 걸.
1: 기능력이 벌써 뒤따라온다는 뜻이지겠구먼.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 살 것 같을 때다. 그 다음에 네. 기능력이라는 게 없어서, 그거 돈 말할 나위 없이 무슨, 어디야, 다음, 정말 뭐, 이야기할 나위 없습니다.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게.
0: 치매가 올까 봐 무섭죠.
1: 예. 예, 정신 막아지니까, 그 다음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완으로.
0: 자신감이 생기죠.
1: 예, 기능력이 좋아지고, 무슨, 어디라 둔 것도, 뭐, 어머니 찾아가, 그다음 맥이 떨어지지. 신경질 올라오면, 그다음 또, 맥이 떨어지지. 그만, 그 여자들한 건, 그건 막고 편하지, 약간. 굉장히, 어선 기능력이 좋을까, 어선은, 어이는 뭐이나, 어선은, 그거 어디라 뒀다, 무슨, 어제 글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저기다 무슨, 어디다 뒀다, 이래. 그런 것도 없고, 예. 전화번호도 누르기 전화번호도, 예, 그날 턱부 어머니에, 그 한번 끈 눕어서, 이래, 머리 떠올리면, 그 인사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예.
1: 확실히 이야기 정말 심리관 질병이 정말 좋습니다. 이번 우리 학당에 어쨌든 싸서 그랬네. 마지막
0: 노벨상 두 번까지 받았다는 게 그만한 일리가 있어. 세포의 시도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세포 내에 전달한 다음에 모든 걸 그거 교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천희 박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벨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받았다는 게 이게 보통 효과를 가지고서는 노벨상 받기 힘들지 않습니까? 임상 실험은 얼마나 많이 임상 효과를 많이 종합해서 통과돼야만이 이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제품 자체 이번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501-7766에 전화하세요.
1: 예, 네, 수고하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천희 박사를 먹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석 달 먹었는데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예, 다발성적인 색이 있으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고립심하고 안개친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3: 뒤에서 소리 나던 것도 없어지고
0: 예.
3: 이 심장도 자꾸 이렇게 뭐 쉽게 놀라고 예, 고르지 못하고 하게 가슴에 무서워 떨어지지 누른 것 같고 예. 숨이 잘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그럼요.
3: 그래서 나는 이거 계속 쓰자고 하는데 좀 한 가지 문의합시다.
0: 예.
3: 예, 우리 오빠가 지금 이제 대내전이 있어 놓으니까 소변은 양이 적고 다수 놓고 겨우 이 관절도 아이 좋고 예, 또 심장도 아이 좋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이자기
0: 최신이로
3: 예 그거 좀 써보면 어떻겠는가 해서 좀 문의합니다. 이런 환자 됐으면 어떻습니까?
0: 이제 잘 모르셨는데요. 집에 오빠분이 빨리 이거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거 쓰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특히 남성들한테 녹혈증하고 사슴이 전반하고 선두가지 중약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소변이 급하고 소변이 불편하고 량이 적고 차수가 많고 그리고 그 외에도 심장과 뇌혈관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감각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고 순환장애를 풀어주게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노인성 콤파츠 위주로 콤파츠 좋아야 심장이 좋아지고 오장이 좋아지는데 세신으로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3: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요새는 예,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우대 정책을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열 가구 마야 있어야 됩니다. 열 가구 싸면 열 가구 줍니다.
3: 아 그렇습니다.
0: 예, 이번에 독사 예. 그리고 홍광치료기가 따라갑니다. 이 시중에 홍광치료기는 시중에 그 가격 말하면 4,980원에 해당하는 이런 중요한 노벨상

0: 같이 받은 치료 이기가 따라갑니다. 예.
1: 네.
0: 오빠분 이거 쓰러 하세요. 예, 예.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라는 것은 신은 시칠 세자입니다. 신은 곰팥이란 말입니다. 1호라는 것은 제일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곰팥을 시쳐주는 제일이란 뜻에 속하게 되는데요. 갑과 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갑은 녹혈증 사슴이 핍니다. 을은 전녹근 사슴이 전반하고 32가지 중약재로 조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처방은 다른 처방으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타내면서 특히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는 분들, 어떤 분들은 또 군데군데 퍼렇게 입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조혈 공능에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성분 조합으로 된 그 이 제품 자체는 종합적으로서 곰팥질 위술에서 심장을 도와주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전부의 성분들 자체는 일단 견제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밤에 잠을 깊게 잘 수 있더라. 그리고 밤에 야뇨증이 심각하던 분들 가운데서 야뇨증이 하루 저녁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면 많고 어떤 때는 거저 지나갈 때도 있더라. 그러면서 허리 다리가 시끌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혹은 또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여름으로서 골격통이 생기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도 본 제품 세신이라를 복용하시고 나니까 좋은 치료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폐공동이 약화로 인해서 늘 기침을 하고 가래가 성하던 문제도 해결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리진숙 씨의 수필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리진숙. 2008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대련이었다. 세살배기 딸의 손목을 잡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대련역에 도착한 건 그해 4월 초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니 대련의 바깥 날씨는 내 마음처럼 무척이나 음침하고 추웠다. 연결역을 출발할 때도 자간 봄비가 내렸다. 70고령의 부모님이 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물을 훔쳤다. 대출 없이 보유한 아파트 네 채, 일본에서 돌아와 꾸린 미용원, 자가용 외제차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는 연기를 꼭 떠나고 싶었다. 도박에 눈이 돌아버린 아이 아빠랑 끝장을 보려면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다.

때문이다. 처녀 때 한국, 일본 등 이국 땅에서 10여 년을 빈 주먹으로 본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 게다가 딸에도 있고 창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무서운 게 없었다.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딸애를 잘 키워나갈 자신이 있었다. 낯선 도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총총히 오가고 있었다.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 도시 대련.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련에서의 창업도 일본 연길에서 해오던 미용업을 선택했다. 친구나 친척, 고향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3살배기 어린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창업은 만만치 않았다. 새집 찾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손해도 많이 봤다. 다행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가 좋아 벌이가 쏠쏠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원 근처에 일본 회사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곳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내 단골 손님으로 되었다. 4년간 일본에서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데다 언어 장벽이 없고 일본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니 손님들도 포근하 만족스러워했다. 미용원 첫 시작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딸애는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더라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후회약이란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천만다행으로 애는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얼마 뒤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살림집에 팔집이라고 써붙인 지 3일 만에 사려는 사람이 낮았다고 한다. 거금을 들여 장식하고 얼마 살지도 않은 새 집인지라 집은 금방 팔렸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출로 대련의 자그마한 살림집을 차는 데 보탰다. 혼자 힘으로 집을 장식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여러 광고 잡지에 광고를 올리면서 미용원 경영도 차츰 제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련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아빠가 찾아왔다. 서류상으로 이혼 수속을 안 했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딸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3살배기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누가 아빠 없는 애라고 했는지 첫돌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가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빠가 있다고 했다던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귀한 딸애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의 불찰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석 달 동안 불쌍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 어린 딸애한테 또 아빠 없는 동년 시절로 마음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딸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길거리 나무근을 밑에 앉아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과 돈 내기로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매일 맥주와 담배를 살 용돈을 달라고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돈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아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발해서 가장답게 살겠지 하는 묘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바보였다. 그때는 내가 매일 몸을 내번지고 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딸애가 소학교에 들어가 5학년 다닐 때까지 아이 아빠는 이런 생활을 지속했다. 매일 무직으로 노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외박했고 도박을 어떻게 놀았는지 도박 빚쟁이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이 할아버지와 내가 빚쟁이들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얼마간 돈을 물어주었다. 하지만 태부적이었다. 연길에서도 도박 빚으로 집 두 채와 차를 다 날려버렸는데 대련에 와서 새 출발한다 해놓고 또다시 도박으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도박빚 핍박으로 결국 아이 아빠는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났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어 도박빚 갚고 개과천선하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박에 빠져 이번엔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1년에 한두 번 중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 값을 낼 돈도 없어 내가 대주었다. 40대에 들어서서도 이 모양이니 인간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등골이 휘게 일하여 보수도 많이 받았으나 돈을 버는 족족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모조리 날려버렸다. 심지어 설세로 오기 전에 받은 월급도 카지노에 가지고 가서 몽땅 날리고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집에 설세로 왔다. 그래도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딸애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쩌면 나는 곰보다 더 미련한 여자인지 모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공을 들여도 이 사람한테는 죄다 헛짓이었다. 시댁 친정 식구들이 나보고 애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아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용빼낼 수가 없었다.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결론이다. 뼛속까지 도박 근성이 박혔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딸에마저도 제대로 공부시킬 것 같지 못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와 숨통을 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결국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쓰며 20년간 힘들게 끌고 온 혼인을 종말짓기로 결심했다. 아이 아빠는 이혼을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식도 싫고 부양비도 못 주겠고 그냥 원하는 돈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나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의 동의를 거쳐 대련에 와서 처음 샀던 집을 판 돈을 아이 아빠한테 주고 유명무실했던 20년간의 혼인 생활을 끝냈다. 아이 아빠는 이미 숱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벌지 않았지만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 너무나도 파렴치했다. 나에게 있어 혼인은 굴레와도 같았다. 그 굴레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황금 시기를 덧없이 흘러보내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또 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데도 빗땀으로 모은 거금을 들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쁜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피붙이가 아닌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나는 그제야 발편잠을 잘 수 있었고 온전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아침이면

딸애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다시 늦은 시간에 하학하는 딸애 데리러 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 힘으로 해결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텨 2023년에는 드디어 딸애를 대학에 보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 정신력만 있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것 같다. 대련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은 우리 미용원을 조선족 미용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믿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베테랑으로 인정한다. 아무런 인맥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이곳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 한 우물만 봤으니 그럴만도 했다. 창업 당시에는 일본 고객이 위주였다면 그 후에는 한국 고객들이 위주였다가 2013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분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족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한국, 카나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도 대련에와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2015년 나는 그동안 축적했던 돈으로 의료 미용 문진을 오픈했다. 현재 같은 업종끼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엊그제 대련역에 금방 도착해서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혼자서 딸애를 공부시키면서 자기를 꾸준히 해왔으니 말이다. 딸애가 고중에 다니는 3년 내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 11시에 데려오고 주말에는 학원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1년 365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다. 그러고 보면 모성애는 참으로 강하고 대단한 것 같다. 엄마라는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힘들어서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처음 대련에 와서 자리를 잡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다가 3살밖에 안 된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 교통사고를 당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애한테 죄책감이 든다. 그래도 낯선 타향에서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꼭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조선족 여성들의 희생정신, 끈질긴 지구력이 안 받침된 아름다운 소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련에는 조선족 동호회들이 많다.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동호회 같은 데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찬사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17년 동안 나를 믿어주고 찾아주신 많은 고객분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 것이다. 난 대련이라는 곳이 참 좋다. 지금은 당초의 결심대로 대련 중심 지역에 큰 집도 새로 마련하고 딸애도 좋은 대학에 보냈다. 몇 년 뒤면 나도 60고개에 올라선다. 60부터 인생 2막 시작이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해준다.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 2막을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 장려 상소 상작인 리진숙 씨의 수필 나의 이야기는 도박에 빠져 집 자가용과 같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남편을 대신해 3살짜리 딸을 홀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지금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작자의 삶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작자는 외국에서 아글타글 보러 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남편을 피해 대련에 와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창업에 도전을 했지만 다시 합치자는 남편의 미사구려에 속아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허나 도박에 빠진 남편을 돌려세운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 후 작자는 끈질긴 의력으로 딸을 어엿한 대학생으로 훌륭히 키웠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작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어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장고야 울려라 리순선. 장고는 분명한 창단과 부드러운 울림소리로 하여 오락장소, 공연 무대 등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매력적인 악기로 요즘 광장이나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인기 악기로 떠오르고 있다. 흥룡강성 통하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조선어문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36년간의 교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직한 나는 총도에와 정착했다. 2018년부터 나는 노래교실 교사 친목회 활동에 이어 장고 교실에 다니며 다채로운 퇴직 생활을 시작했다. 교사 친목회에서 출납원을 맡던 그해 5월 외손자가 태어나면서 나는 이천에 있는 딸 집과 성양에 있는 우리 집을 오가며 외손자를 돌봐주게 됐다. 외손자를 돌보랴 활동에 참가하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돌아쳐야 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재미나고 신났다. 특히 장고를 배우던 날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때의 노력과 분투는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성장의 발자취가 되어 내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강의해 주었다. 동굴체를 잡는 자세며 손가락 위치며를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또 여러 번의 시범을 통해 궁과 구궁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왼팔을 올리고 내리면서 구는 살짝 구궁은 힘주어 장고편에 타에게 치되 궁, 구궁 분별되게 쳐야 하는데 처음 배우는 우리는 궁굴체를 움켜쥔 채 장고편에다 박아대곤 하여 굵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후로 한동안은 수업 첫 5분간은 무조건 궁, 구궁을 치는 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니 팔이 아파나고 새끼손가락 피부가 벗겨지며 속살이 드러났다. 게다가 연습함이 흘린 땀이 상처에 배여드니 너무나 아리고 쓰렸다. 자칫 상처를 잘못 건드려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밴드 여러 개를 갈아붙이며 아픔을 참고 연습을 이어나갔고 속으로 요만한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고서야 무얼 잘 배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냈다. 궁굴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자 이번에는 열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우리는 오른손에 열체를 잡고 다따딱떡 다그르르 등 다섯 가지 소리를 내면서 치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을 거듭하며 연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연습해 양쪽 손의 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선생님은 노래에 맞춰 장고를 치는 기법을 가르치며 연습을 시켰다. 우리는 신이 나서 장고를 쳤고 기분을 살려 목청을 뽑으며 노들강변, 묻지 마세요 등 노래도 따라 불렀다.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장고를 칠 수 있게 됐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장단과 함께 멀리 메아리 쳐갈 때 우리의 마음도 구름처럼 둥둥 떴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기교 중에 하나는 기닥을 바른 소리를 내면서 숙련되게 치는 것이었다. 기닥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오른손 열체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들어오는 순간에 열체의 윗머리 부분을 살짝 장고에 먼저 대고 바로 뒷부분을 편 쪽에 바짝 갖다 대고 쳐야 하는데 시간차가 거의 없이 동시적으로 소리를 내야만 맵잔 소리를 낼 수 있는 난도 깊은 기교이다.
우리는 선생님을 마주하고 한 줄로 쭉 앉아 선생님의 동작을 눈여겨보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했다. 처음엔 자꾸 어설픈 소리가 나왔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까다로운 걸 기어이 해야 되니?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나는 짜증도 나고 애도 타고 실증도 났다. 장고에서 기닥을 잘 쳐야 중급 단계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빠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문득 양사원에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더라는 시조가 떠올랐다.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 같았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얼마나 했다고 힘들단 소리만 해댈까라고 생각을 고쳐먹게 됐다. 나는 입으로 기닥기닥 소리를 내며 그 리듬에 맞춰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 치고 치고 또 쳤다. 얼마나 쳤는지 나도 알 수 없다. 꿈에서도 기닥기닥하고 되뇌일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다스름을 연습하던 중 문득 왼손에 잡은 궁굴체가 우로 자연스레 솟아오르면서 팔과 손이 가볍고 자유롭게

뒤늦게 움직여짐을 감각적으로 느꼈다. 동시에 오른손에 잡은 채편도 왼손 궁굴채와 합을 맞추며 전보다 조화롭게 잘 쳐지는 것이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이름할 수 없는 희열이 솟구쳐 올랐다. 와, 내가 끝내 기닥을 배워내고야 말았구나. 저도 모르게 환상이 터져 나왔다. 그 어렵다는 장고 기교에서 진보와 발전을 가져와 드디어 높은 한 단계 올라선 것이었다. 실로 노력과 견지로 거둔 결실이었다. 2020년 말 청도에서 중국기업가협회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대형 행사가 거행되었는데 우리는 주최 측의 초청을 받고 사물놀이 공연을 하게 됐다. 나는 무대 가운데 앉아 상장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장내에 힘찬 휘몰이 장단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의 공연은 절정에 다다랐고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오래오래 울려 퍼졌다.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지인분들이 우리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면서 멋져요, 잘했어요 라고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주었다. 내가 알고 지내는 한 분은 리 선생님 짱입니다 라고 축하해 주었다. 그 순간 공을 들여 배우고 연습한 보람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장고와 사물놀이라는 예술 무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 나 자신이 대견스러워 났다. 나의 눈앞에는 오늘의 성공을 위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해온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시기 외손주를 봐줘야 해서 거의 매일 거리가 먼 딸 집과 장고 교실을 오가야 했다. 버스를 타면 시간이 딸려 비싼 택시를 타지 않으면 안 됐다. 택시비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멀미가 나서 많이 힘들었다. 나는 승용차만 타면 멀미를 잘 아는데 얼굴이 해쓱해지고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심할 땐 중간에서 내려 막 토하고 다시 차에 앉아 장고 교실에 가곤 했는데 교실에 들어서면 다들 나를 부축해서 자리에 앉히곤 했다. 그렇게 몇 시간 장고를 치고는 또 외손자를 봐주러 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집에 들어서면 어린 것이 칭얼거리며 안아달라고 매달렸다. 한 번은 너무 지쳐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외손자가 너무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다행히 남편이 곁에 있어서 약도 먹여주고 응급조치를 대주어 큰 위험은 면했다. 지금도 그때 입을 하 벌리고 자는 내 모습을 남편이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쉽지 않은 배움의 길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된다. 내가 하도 장고를 정신없이 연습하는 바람에 외손자마저도 외할아버지가 헝급으로 만들어준 자그마한 장고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려 온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하곤 했다. 2021년 장고 교실은 청도 여성기업가협회 56북춤회로 개명되면서 성양 대극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궁궐같이 널찍하고 밝은 활동실로 이사한 후 북춤회는 날따라 규모가 확대됐고 문화활동도 보다 풍부해졌다. 춤과 장고만 배워주던 데로부터 서예, 성악, 모델 등 여러가지 취미반이 새로 개설되면서 전문 교사를 초빙해 수업을 받게 했다. 북춤회는 점차 서양구 정부의 중시를 받았고 정부에 지정된 문예공연단체로 선정돼 사회에 큰 영향력을 과시하게 됐다. 대오가 방대해지면서 북춤회는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신성팀과 60세 이상 분들로 이루어진 명성팀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다. 나는 명성팀 팀장으로 임명돼 어깨에 중림을 떠매게 됐다.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사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나는 부득불 즐겨 다니던 노래 교실을 그만두어야 했고 정든 교사 친목회에도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참가하게 됐다. 팀장으로 지내온 지난 4년 동안 나는 선생님의 지성어린 가르침과 스스로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고 기교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일도 참답게 해나가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됐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찾아 했는데 교실의 화초 관리며 공연 의상 관리며 교실 위생 관리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곤 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할 때도 있었으나 이내 팀장으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해와 포용,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등 방법으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다. 북춤회의 리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는 회장단 분들이 나를 보며 하는 말이다. 이 몇 년간 나는 북춤회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표창을 받았다.
나를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들과 어울리며 진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바쁜 와중에도 민족 문화를 배우고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의 인생 태도가 너무나 멋졌다. 젊은 사장들이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북추매를 지지했기에 명성팀의 모든 활동이 가능했으며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근심 걱정 없이 유쾌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이다. 명성팀은 또한 선생님의 지도와 팀원들의 열정적인 노력하에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북춤회의 영향력을 키우고 사회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사물놀이를 전파하고 이어나가는 데 비교적 뚜렷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 북춤회는 거의 해마다 큰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치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곤 했다. 이 몇 년간 취미로 장고를 배우는 나날에 나는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이 들고 애타게 배우고 연습하는 어려운 과정도 거쳤지만 무슨 일이든 마음먹고 굳은 의지로 꾸준히 견제해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이치를 절감하게 됐다. 세상에 누워서 떡 먹기로 쉬운 일은 없는 것이다. 노력과 분투의 땀방울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설장고원에서 휘몰이, 굿거리, 동살풀이 등 수준 높은 장단들을 익숙히 칠 수 있게 됐고 혼자서도 안땅장단, 굿거리 장단, 자준몰이 장단, 양산도 장단 등에 따라 밀양아리랑, 대평가, 뽕타령, 울산타령 등 흥겹고 신나는 우리민요 20여수와 기타 트로트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면서 장고를 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오늘도 흥겨운 장고 소리를 울리며 우리 민족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장고라는 이 민족의 전통악기로 힘을 보태리라 다짐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동따다 쿵따 쿵따 동기따다 쿵따 쿵. 오늘도 우리 장고 교실에는 건드려진 장고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매력적인 울림에 내 꿈도 연그러 간다. 네, 장려상 수상작인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는 퇴직 후 장고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추억하면서 장고 연주가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 사회 무대를 주름잡으며 실력을 뽐내가고 있는 작자의 즐거운 인생 2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억의 간이역 임은숙. 벚꽃이 간밤 빗줄기에 시달리다 도로 위에 흩뿌려져 슬픈 풍경화가 되던 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도 별들이 주어가고 이어진 놓지 못한 뜨거운 이름 석자. 바보처럼 눈시울이 젖어든다. 짧은 만남에 잇따르는 긴 방황의 시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젖어서 남아있음을 기억 속의 그대는 아시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계절을 가고 있는 눈먼 바람 같은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운명처럼 다시 부딪힌다면 꽃 피는 계절에 꽃 지는 일은 없겠지. 여린 꽃잎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옮겨놓는 걸음걸음이 심히 조심스럽다.

내 청춘을 찾아서 박창길 시비리 바람을 마시며 내 청춘 정모같이 뿌리내린 곳 강산이 네 번도 더 피어난 세월을 헤쳐왔다 그 먼 시절을 찾아서 북대황 비옥한 흑토에 심은 내 청춘은 고스란하다 청모처럼 뽑으면 동그란 구멍이 눈뜨고 쳐다보고 있다 썩지 않고 있는 청춘을 가슴에 옮긴다 가을을 타는 봄이 봄으로 일어선다 적극 향상하고 분발 진취하던 정신이 박차고 나아가던 힘이 푸르러 오른다 끝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던 젊음이여 싱싱함이여 젊음이여 뜨거움이여 군복을 입은 나를 교단에 섰는 나를 바람이 새는 양옆구리에 심었다

본마실 김정관. 꽃이 홀로 피는 곳에 나는 홀로 가지 않네. 홀로 가도 꽃은 나무람 하지 않는데 그림자와 같이 가니 자리를 내주는 나비 매운 욕은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장작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작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바액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0: 백물신경 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립원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행하는 장약 심리방 특별감사 이벤트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과를 사시면, 이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2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4,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7달 드실 수 있는데 이때 한 과기 가격이 210원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2,270원에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예, 36과를 사시면 이번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330원짜리 본약 4과를 더 증송해 드리는데 가격은 7,1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5개월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한 과기 가격이 이때에 178원이 되고 또 6,072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번 특별감사 이벤트 활동 기간 생방송실에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치가 500원에 달하는 건강선물시트를 더 드립니다.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번에 우리 활동 이게 아주 독특한 우리 활동인데 4월 28일이면 이 상강중리진찰부 성립 10주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활동은 이게 20만 원이 그 공장에서 우리한테 있거나 상강중리진찰부에서 상강중리진찰부에 내려보내 왔는데 이 20만 원을 이제 다 나가고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우리 활동은 우리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서 지금 혜택을 주는 게입니다. 예. 28일 전에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이 20만 원 내려온 게 다 나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활동 계속 하지만은 우리 지금 병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 재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재방송이 나가는 이 동안은 우리 계속 이번 우리 활동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일은 우리 활동은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 달도 있고 또 그 다음 달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 일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3: 나도 여기 저기 이 장약 싸서 예, 조금 싸서 먹어봤는데 내 예, 예, 많이 좋아지더라. 심자에 신을 따가봐서 5분도 급하 안 굶어 있었습니다.
2: 예.
3: 그래서 다음에 자주 먹겠습니다.
2: 예.
3: 연고사였는데 이 장량은 먹고 처리

0: 통해졌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예.
0: 예, 무릎도 시리고 예, 다리 시리고 이래서 예, 저 집에 앉아 있어서도 계속 부쩍 바깥에 햇빛이 나가 해도 고생했습니다.
1: 아, 예.
0: 10년 동안 내 고생해서 무릎을 10년을 고생했습니다.
1: 예.
0: 그런지 이제서 예, 저 조금 약 좋은 약 많아서 예, 오늘 조금 싸다고 나 지금
1: 길에서 이게 전번에 한번 싸서 드셨지엠까 그럴 때겠거나 이게 지금 그 무릎이라미 그렇게 저 차갑던 게 따뜻해지고 심사이 그렇게 따갑던 게 다 좋아졌죠 지금이
0: 예,
1: 예. 예 많이 좋아지니까나 지금 또 계속 잡수자고 그렇게 싸는 거죠
0: 예예
1: 예. 예 사실이면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아까 그 정스미드 젠데다 전화 왔댔지엠까 근데 지금 너무 좋아지는 게 알리니까 예 그랬다고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왜
1: 예, 말씀하십시오.
3: 예, 나는 예, 리정포에서 녹을 두 번 왔다 갔습니다.
1: 예.
3: 예, 그래, 지금 녹을 왔다 가고, 그 다음에 무릎이하고, 무릎이 아프고,
1: 예.
3: 엉거리 아픕니다.
1: 예.
3: 이런 약 쓴 것도 괜찮은 무릎.
1: 아주 좋습니다. 예, 노공이 지금 두 번 왔다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입니까? 이 노공이, 아, 두 번, 더, 뭐, 세 번, 더, 예, 그, 발작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이 뇌중풍이라는 거는, 이게, 발작을 영 잘한다 말입니다. 예, 발작이 네. 쉽죠. 예. 그리고 이 무릎이 아프고, 이 엉거리 아픈 거는, 풍 한 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면은, 이 낫지 말래도 제설이 났습니다. 예. 그래, 우리 이야기는, 풍 한 습을 빼주고, 콩팥이 허증을 치료해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공을 치료를 한다고 딱 쓰여져 있는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이제 5년 이상 지금 강의 드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노공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서 회복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예. 이 노공이 왔으면 꼭 이 서상약인 예.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에서 야생약젤로 만든 아, 이런 약을 쓰십시오. 이게 이야기 특허를 받은 투표약 증서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야기 거신도가 있는데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맞습니다.
1: 맞습니다.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심혈관 이 약을 우리 두껏은 우리 남편이 이 중풍 환자 돼서 정말 심하게 알아서 예, 병원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래서 아이 돼서 예, 혈압이 240, 심장이 아이고 심혈이도 140 이래서 무슨 약을 써도 아이 때까지 선생님 감염을 하다는 듯이 예, 정말 이거 심리방은 정말 4,500m 이상 되는 이 약재를 가져다 보고서 이래 직접 눈을 본 게 어떤가 하면 감이 한자건 후 중원을 쓰고 한자건 후 그다음에는
1: 서장 걸로 썼습니다.
4: 썼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나
1: 그리고 장약 집단이라고 딱 썼습니다. 우리하고.
4: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서장약이 없구나. 이런 글이 아니면 서장약이라 할 수 없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한 달을 쓰니까 이 혈압이 차차차차 내려갑니다.
1: 예.
4: 이게 그 다음에는 야두 달, 열 달 이렇게 쓰고 이 혈압이 어떤 예, 정말 정사에 대해서 혈압이 하고 다 뗐을 때고 예. 그 다음에 심혈도 이때 40이 된 게 아, 차차차 전이 2차 아이 됐다. 이래 심해서 예. 그래, 240보다 차차차차 내려오면서 이 110 이러면서 이그 다음에 마지막에 85, 90 이래까지 그 정사에 되겠다. 그 다음에 보니 얼굴이 화끈화끈한 거는 게 이렇다 해서 그래서 예, 이학생이 하여튼 이야기 연변에서는 소장약이 틀림이 없고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게, 이 약을 알 수면 무조건 제프에서 예, 저수장 간지어라. 다시 말해서.
1: 예.
4: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 약을 쓰고 지금 예, 죽음에서 죽음을 길에서 해탈돼서
1: 얼마나 많이 치료됐는지 모른다, 지금.
4: 모른다. 예. 이제 또 손에서 이제 예. 어떤 할머니 분도 이렇게 그분도 예, 약을 많이 쓴 건 내 안다, 좋은 약을. 그래도 이 보시, 꾸준히 이 약을 쓰고 가슴이 따가보니 났다, 무릎이 아, 시름이 났다가 예.
1: 이분이 저한테 처음에 이거 약을 쌀 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약을 많이 썼는데도 나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심장이 너무 뜨거워 견디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온몸이 거기서 얼어두는 게 그렇게 얼어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잡순 게 그렇게 지금 효과 있답니다. 어선이도 지금 전화 왔는데 그분이. 근데 그렇게 효과 있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에 효과 있을 때 계속 조금 더 잡수겠다며 지금 약 사는 게입니다.
4: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장약용 틀림없고 그다음에 선생님 우선 먼저 이전부터 어서 5년 동안 강의하셨어요.
1: 5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양만.
4: 호텔에서 말하는 법이 없단 말이야. 우리 들은 다 안단 말이야. 14, 구시적으로 닦아서 태극기 대라고 주치공인 대로 딱 벗어 아이나게 그렇게 강의하니까 사람들 다 믿는단 말이야.
1: 주치공은 벗어 아이나고 하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원래.
4: 그리고 또 이 해발을 놓고 보면 우리 연변은 이때 없습니다지만 서정 같은 지역은 그 지렁이나 서홍하는 4,500m 이상이고 또 선생님이 전문의 강의하셨지만은 홍경천은
1: 5,400m인다.
4: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두고서 그 다음에 책을 주쳐봤습니다. 책이 맞습니다. 우리 집에 그 소장에 대한 약 그것도 들어보고 또 옆 소범이 또 중앙방송에서 소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는 누구나 다 들었을 겁니다. 예. 봄 이렇게 그게 서장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이 지역이가 그 사는 지역이가 3천 이상 5천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5천 이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 아예 5천 미다 그러니까 쏙 넘어지는 이런 약을 다 이렇게 그 정말 캘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자기 잡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홍경천 같은 5,400m 이사하는 게 정말 확실히 이건 맞는다. 그러니까
1: 맞습니다.
4: 무슨 약 드리기도 안 되죠.
1: 예, 이 홍경천 소공화 지룡 천공
4: 말하겠습니다.
1: 예, 이거는 이 그 서장에서는 완황진이라고 합니다.
4: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내 그거 듣고서 정말 난 황금이 오른 거 아닌가 내 책을 봤습니다. 예. 황금을 모르지만 또 모르는 것도 한두 사람들과 물어보고 그러니까 난 황금이라 이게 썼다는
1: 그래. 예, 그렇습니다. 완황진이라고.
4: 그래서 이 약을 잡수 그 항산화작용 마에서 그 암 환자들 9명이 15개를 올렸다고.
1: 옳습니다.
4: 그분이 정말 예, 보기 싶은 생각이 들면 정말 내보다 다 이상했지만 정말 예, 살아나는 게 정말 다행이고 예, 정말 그분에게 축하드리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서 400m 이상 어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중앙방송에서 말하는 게 뭐 나라에서 그 76억 6천만 원 들여서 그게 소장은 악랄한 환경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하는 그런 기계를 나서 그렇게 했단다. 그게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한계 도시를 또 55억 6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또 따뜻하게 하여튼 아울 환경이 악랄하잖아요. 이 서울과 같은 경우는 4,500m 이상 오고 홍길천 같은 500m 이상 5,400m 그러니까 이 약이 최고지 면에는 확실히 서장 약은 틀림이 없다 말입니다.
1: 맞습니다. 그건 여기 뭐 예.
4: 약입니다. 이게 이쁜 예. 약입니다. 우리 이건 우리 학부모에 쌓는데 저번에 또 우리 삼촌도 싸겠다 우리 전화를 우리 해람 내보고 싸겠습니다 이번에.
1: 예, 이번에 사실이면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4: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 양은 지금 열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1: 네.
5: 양준호. 예, 이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우리 남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소리 고생했습니다. 이란이 계속 먹었는데 미나꾼이 걸려가지고 소리 불안하게 굴어가지고 소리 영 못 살게 굴어서 고생했습니다. 결국 전입 써있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날에도 걸지 못하고 심장이 나빠가지고 소리 그래서 그때 흔들흔들하고 예, 얼빠냈습니다.
1: 예.
5: 밥 잘 못 먹고 이래서 지금 밥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혈압이 조절되는 거니, 혈압이 죽을 때까지 못 되니까 근데 그 이 약은 어떻게 돼서 우연하게 예, 혈압이 안 예, 약단 먹으니까 혈압 조절돼가지고 혈압이 안 딱 끊었습니다. 야, 네. 똑똑한 약입니다, 이게, 예.
1: 그렇죠,
5: 그래서 예. 그렇게 예, 혈압이 안 네. 먹으니까 나의 예, 사람이 편안하고 예, 그 다음에 영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어떤 병도 없고 예,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똑바로
1: 예.
5: 예, 나도 예, 심장이 나빠가지고 후들떡 신경질 나고 막 매산질이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는 게 지금 얼마나 똑똑해졌는지 예, 아마 똑똑, 예, 사람들이 다 예. 말합니다. 지금도 이제 정우 치사 댕기는데 예, 이제 내일 연출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 같은 나이 중간에서 엄청 넓다고 그래. 보기 좋다고 이랍니다.
1: 아유, 좋은
5: 일. 이 약 때문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예.
1: 얼굴 색이 좋아진다고 그래, 이 약 잡숨, 예.
5: 예, 근데 한 가지 여쭤보시오.
1: 예.
5: 예. 아, 그러나 우리 전문의 약 쌌습니다. 우리는 약 떨고 자고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될까 상대놓고 먹습니다, 예.
1: 예.
5: 근데, 아, 내 고향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소리, 예, 어찌다 만났는데, 그럼 소리를 말하면 물어보면 어떻게 잘 지내나, 어찌나가 나는 그럭저럭 어서 이 나이 그렇게 지난다 하는 게 자기 남편이 돼. 집집마다 남편이 예정 불안해가지고 소리 고혈압 있고 그다음에 당뇨도 있고 내 수력이 언제 3년이 된 게 얼빠난 게 집에 있다고 이렇게 귀신처럼 있다고 그래서 언니는 그 말도 똑바로 못하고 이래고 걸음걸이도 발을 못 걸고 이래고 숭거리고 이래 막 사체라고 댕긴다며
1: 아.
5: 그렇게 완전히 한마디 말해서 좀 밥먹을 됐다고 이랬디다.
1: 아, 예.
5: 그래서 내 여태 말했습니다. 우리 성악 말하고 이랬는데 이게 무슨 제가 물어봐달라고 했거든. 그게 뭐 물어봐 주지 어찌 안 물어봐.

0: 쓰겠는가 치료할 생각 있는가 아까 된다면 딱 치료하겠다고 우리고 그냥 경력은 말할까냐 용이 좋아하면서 물어봐 달랍게 되겠는데 이 양은 아 해발 4,500m에서 어, 높은 데서 그랬고 얼마나 그게 구성이 나서
1: 야생 그 약재로 만든 게려나 그리 좋습니다
0: 예,
1: 원래
0: 예, 특허가 있는 약이길래 이렇게 예. 까먹으니까 나 이게 잘 되는가 봐요 이 사람이 물어봐 달라고 해서 내가 좋아한데 이런
1: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분 보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예. 당뇨병이 있는 분들 합병증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예. 그 중에 그래서 혈관성 합병증이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 당독이 있기 때문에 혈액의 혈점도가 높아지면서 또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을 막아놓기 때문에 중풍이 다시 재발할 위험성이 당뇨병이 없는 그런 분보다의 4배 내지 5배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제 황계가 들어갔는데 혈당 조절이 아주 좋습니다. 이 약이. 그리고 아, 혈압도 지금 또 이제 높다지합니까? 예.
0: 예.
1: 우리 이 장약심리방 볼 때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이 이게 중위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5가지 원인입니다. 예. 이런 5가지 원인을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 주는 처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 안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약입니다. 예. 이 약은 예. 어서는 지금 저희가 5년 이상 지금 이 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만큼 많은 혈압 이 환자들이 지금 이 약만 드시면서 건강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예, 그리고 아, 지금 이 뇌출혈이 온 지 또 지금 한 3년이 됐다 하지입니까? 예. 이 뇌출혈이 온 이런 분들은 꼭 혈압 조절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혈압을 또 조절하는 이런 면에서 아주 독특한 이런 치료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이게 새로운 치료 방법인 특효 성분인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 우리 신체의 막힌 곳을 다 예. 그, 이래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녹여준다 예. 그 녹여주고 그 이런 통하게 한다 예. 그리고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전을 용해시켜주면서 심장과 대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손상된 대뇌신경망도 소통시켜주고 수복해주고 예. 대뇌를 맑게 해주는 이런 그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중풍 회복증이 아주 좋은데 우리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딱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있는 약입니다. 예. 이런 약을 써야 됩니다. 꼭 이런 분들은.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이 약을 드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내 말했습니다. 발음 똑똑하지 못하고 왜 걸음걸이죠. 왜 흔들거리면서 밥어쳐서 걸린다니까 똑똑한 사람으로 만든다니까 나 배달 받겠답니다.
1: 아, 그래 배달 받으시려면 이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예
1: 저녁에도 배달
0: 예,
1: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신뢰방을 모두 여전히 한 2년 거의 된다.
1: 예.
3: 그러면 먹기 전에는 그 뇌의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마치사님 확인 들어보고 호기심이 그렇었지만 먹은 게 한 20년 먹든 20, 30년 먹었습니다, 저는.
1: 예.
3: 그 혈압이 글쎄, 야도 따밥 먹고서 뛰어도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가 딱 맞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말한 게 그 다섯 가지 인소가 있다는 거예요.
1: 예, 중리각도에서.
3: 그 인소를 내 아무리 다 약 먹을까 다 해결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야,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난 뛰고 그냥 아프던 게 아예 아프지 어제는 중이 아니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나는
1: 그렇죠
3: 지금 시민이 뭐 로스하게 말했어요 혈압약 있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 약밖에 있는 건 됩니다 그래서 나야도 딸밥만 혈압약 떼고 너무 좋아서 지금 땡기는 데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또 지금 제가 근데 이게 색이 있었어요 항상 이병이 발달 안 남으고서 아프고 하시면 어제는 아프고 어제는 중이 나고 그래서 1년에 그래서 몇 번씩 입원하던 게 이 약 먹은 다음에 병원을 모르고 삼도
1: 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아예. 병원에 입원하여 하는 분들이 이 약 드시면서 그래 그래 네, 계속 잡수지
3: 그냥 그래서 어지럼증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그 뒷골이 그냥 뇌경색이 뒷골이 세게 아픈 그런 게 뒷골이 지금 아예 아픈 그래서 나는 병원을 아예 가니까 정말 돈도 얼마 많이 살려고 했는지 모르는데 그리고 난 관절은 나빠서 그래서 승계를 내려오는 때는 그래서 뒷골서라도 개고나 내려오던 게 시내를 가기 싶어도 승계를 내려오고 싫어서 아이가 오고
1: 아,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3: 직각 올라가고 직각 내려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관절도 용서 이제 중화반 탈수도 있고

0: 부수성 한 걸음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 날이, 허리 다리는 아파서만 어디를 움직이기 싫어했는데, 지금 무슨, 허리 날이고, 무슨 날이고, 다리 아픈 줄 모르니까, 지금.
1: 맞습니다. 그게 원래.
0: 예, 일단 용서하셨습니다.
1: 예, 관절이 그렇게 좋아집니다.
0: 밥은 맨날 먹고, 낭죽만서 먹고, 요즘에는 밥은 먹어도, 그래서, 위가 소화가 되지. 그래, 우리 너무 효과서 왔다.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36학 받아 왔습니다. 계속, 계속 먹자.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0: 밑에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중풀이 두부이 다 와서 영 고생합니다. 예. 병원 출입도 그냥 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그냥 후유증으로 영 고생하기를 우리 속에서 이야기 잡았는데 지금은 영말 어느 장애랑 있고 수업 잘 못해 이야기 잡았고 지금 어느 장애도 많이 나서 병원 그러다니 치료를 못하고 이야기 잡았고 치료 잘 됐다.
1: 아, 예.
0: 이번에 이분도 36시간 다 살아가겠다.
1: 예. 예,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시려면.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20여 년 동안 희라약을 먹고 산 환자입니다.
1: 예.
3: 거기에 또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숨이 차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예, 아플 때도 있고 빗단등이
1: 예.
3: 채워가지고 반드시 눕기에 힘들었습니다.
1: 아, 예.
3: 예, 뇌경색 이런 진단도 받았는데 예, 얼굴이 멘붕이 와가지고 예, 웃을 때도 당기고 삐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예, 아팠단 말입니다.
1: 아, 예.
3: 그래서 반년 동안 예, 침도 맞고 청약도 먹고 병원약도 많이 먹었는데 예, 치료가 어째 잘 아이 됩니다.
1: 네.
3: 그러다 선생님이 서장약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그렇게 많은 약 중에서 이 약이 내 마음에 와서 이 닿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 약을 먹기 시작해서 이 두 달 후부터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마목이 오고 얼굴이 당기우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 아프던 게 이 차츰 나사지는 게 알리더라 말입니다.
1: 네.
3: 예. 이게 여덟 달 반 동안 약을 먹고서 이 20여 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고 이 장약만 쓰고 있는데 예, 혈압사설이 그렇게 잘 됩니다.
1: 아, 예.
3: 예, 지금 예, 이 약을 먹고 예, 숨도 차지 않고 왼쪽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던 증상도 나사지고 뒷단
1: 예.
3: 등이 개워서 예, 반드시 눕지 못했는데 예, 지금은 예, 반드시 누워서 할 수 있다 말입니다.
1: 그런 효과를 봐야 됩니다. 원래 또. 예.
3: 예. 얼마 전에 예, 단에서 예, 건강검진하라 해서 한 개의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 좋은 일이죠. 예.
3: 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1: 예.
3: 나는 그래서 예, 고혈압도 있고 중풍도 왔기 때문에 예, 장기적으로 남편과 같이 이 약을 먹으려고 예, 36각을 배달받아 왔습니다.
1: 예.
3: 예, 모니 한나 합시다. 예.
1: 예.
3: 예, 활동실에 다니는 친구가 내가 예, 좋아진 것을 보고서 예, 그 친구는 고혈압성 이렇게 심장병 이런 진단을 받았답니다.
1: 아,
3: 그래서 네. 이 약을 쓰면 어떻게 치료되겠는가 하고 예, 선생님하고 문의해달라 합니다.
1: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고혈압성 예. 심장병은 장기적으로 혈압이 높은 분들 혈압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심장 구조하고 심장 기능이 손상받으면서 오는 질병입니다. 예.
3: 예.
1: 고혈압성 심장병이 있는 환자분들 보면은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예. 그리고 가슴이 예. 두근닥거리고 예. 가슴 예. 통증이 가승해지고 또 이 하지가 부조히 생기죠. 예.
3: 예.
1: 엄중할 때는 깊은 밤에 호흡곤란이 나타나면서 일어나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 힘들어진다. 예. 예,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고혈압으로 인해 가지고 좌심실이 비대가 왔기 때문에 심장이 전력을 다해 가지고 혈액을 펌프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심각하게 빨리 뛴다. 예. 그리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이 되면서 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을 움직여서 체력 활동한다거나 혹은 정서가 격동될 때 더 명확해지죠.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이완기 능이 저하되면서 예, 그 폐부 혈액이 역류 장애로 인해서 예, 청결을 올라간다거나 빨리 걸어도 호흡이 빨라지고 아주 예. 경하게 몸을 움직여도 또 숨이 많이 찬다. 예. 이런 고혈압성 심장병을 치료를 해 주는 데서 장약 심리방 치료 아주 잘 될 수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예.
3: 예, 그 진단은 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우리 지금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라는 것은 심장이 산소와 영양을 날라다주는 관상동맥이 일부가 막혀가지고 혈류가 중단되고 그 부분이 심장이 벽하고 심근이 썩는 병입니다. 예, 주의하기는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폐색이나 협착이나 폐색으로 나타나게 되죠. 예, 관상동맥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예, 심장 근육이 있으면

0: 이 관상동맥을 막고 있는 기름기를 깨끗이 긁어버리면은 안 되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동맥경화증은 오랜 세월 동안 관상동맥이 내벽 속으로 깊숙이 그 침투되어 있어가지고 섞어붙어 있어서 치과에서 질석을 긁어내듯이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부득이 차단된 도로를 돌아가지고 다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 우리 장약에 보면은 관상동맥경화를 딱 치료해준다고 약통리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심근경색도 딱 치료된다고 밝혀놓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 이런 약을 꼭 믿어야 됩니다. 예. 아주 거신도가 있는 이야기죠. 예. 이 심근경색은 다 관심병으로 오는 이런 병이지만 심장병 중에서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대단히 위험한 이런 병입니다. 예. 심근경색은 협심증 발작이 몇 차례 일어나는 사이에 심근경색으로 이양하는 것과 갑자기 이양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 보면은 심근경색이 급성으로 발작하기 전날에 심전도에서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다음날 어이없이 사망하는 이런 일이 있죠. 예. 심근경색은 아주 급하게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병이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발작하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예. 꼭 약과기 치료 범위에 심근경색까지 치료된다는 이런 약을 써주는 것이 아주 그 사망에서 또 해탈될 수 있는 이런 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정리왕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조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생산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4%,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0: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 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호한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 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가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개발구 오동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오동 중약조제과립 지능 추출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항통제실 대응 스크린에는 500여종 제품의 생산 전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림오동 연변야급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력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 의약 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에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설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에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 생산 작업장, 원격 감측 봉사 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1: 준공 당선 후
0: 전공대 졸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진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이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마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4분기를 돌아보면 공업작업장의 지능제조부터 향촌특색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관광 분야의 경영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장성, 공업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호한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종 민속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인솔, 다점연동, 전역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상업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조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산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삼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에서 삼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의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밟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 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통상으로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진지로 됐습니다. 1, 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 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 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삼일꾼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 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 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 4분기는 동북 지역 경제 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얘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 4분기 경제 운행 조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용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주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연변의 맛으로 시작해봅니다.

연변의 주화인 진달래를 노래한 가요죠. 박명일 작사, 리하수 작곡의 장백의 진달래 보내드립니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쉬고 싶을 때 마음의 보금자리를 찾는 시간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찾아서 보내드립니다. 리진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겨울의 추위를 지나 새롭게 피어나는 인생의 새봄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더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오듯 마음속에 새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담은 가요입니다. 최순희 작사, 김창근 작곡의 인생의 새봄,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고장, 이 행복한 고장을 노래에 담은 가요.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고장에서 행복의 꽃을 마음껏 꽃 피우길 바랍니다.

신나는 멜로디와 함께 명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가요입니다. 김광동 작사, 박동호 작곡의 환락의 명절, 륜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의 설레임과 선우의 순수한 마음을 담은 가요. 연변의 봄과 어우러진 선우의 맑은 마음처럼 우리 모두 마음속에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길 바라면서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선우의 봄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창밖을 스치듯 이 시간, 정겨운 노래들과 함께한 시간 어떠했는가요? 오늘의 노래들과 함께 마음속 따뜻한 봄을 피워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

0: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리관의 발효동충 하초경보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외 문의전화 혹은 예약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환자분들께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동충 하초 하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강장 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작용, 그리고 폐하고 신장에 좋은 이런 약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을 회복시키고 집중력을 증가하고 피로 회복에는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하고 생명공학으로서 발효시킨 동충하초에 함유된 이런 풍부한 영양소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물질들은 지금 현대의학으로 추출해서 발효 동충하초 균분으로서 많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많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면서 노화도 방지하고 다양한 만성질환을 예방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베타글루칸하고 각종 다당류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도 예방하고 알레르기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저항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오래 쓰다 보면은 나는 음식도 과민하고 자꾸 계절을 따라 과민하는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능은 뇌 기능을 강화시키고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키는 이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력이 많이 향상되고 불면증을 치료하면서 일상적인 이런 생활을 하는 데서 많은 삶의 질이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피로회복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0: 잠시만요.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네.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었습니다.
1: 네.
2: 참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은 예, 서장 고원 4,500m 높은 고원에서 자라는 약이라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약으로서 아주 그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만이 자라고

0: 부의 딴 약은 자라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악렬한 곳에서 자란 약이라 더구나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효해서 한 약이라 더욱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내외는 이 약을 이미 3년 넘어 먹었기 때문에 건강을 다 찾았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계속 지금 뭐 빼놓지 않고 날마당에 한 봉다리씩 먹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이모가 예, 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이 약을 소개해서 예, 잡수고 있는데 예, 많은 방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예, 심장이 아주 나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예, 숨이 차고 또 놀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아, 이 증상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예, 기관지가 나쁘고 예, 감기만 오면 예, 기침하고 방광이 나빠가지고 예, 기침하면 예, 소변이 절로 모르게 예, 자꾸 나가고 해서 예, 영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에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자연의 콩팥이도 좋아지면서 예, 이 증상이 해결됐습니다.
1: 네.
0: 예. 예, 그리고 예, 밥을 예, 먹지 못해서 위가 나빴어요. 그래서 게 예, 밥맛이 돌면서 예, 지금은 예, 밥을 잘 사시니까 예, 정신하고 힘이 난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한국에 가 있는 딸이 지난 여름에 왔다가, 어우, 엄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졌냐고. 그래서 야, 아무게 이렇게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으라 해서 그거 먹은 게 이렇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 자기도 한국과 일하는 게 맥이 없고 전에 그렇다 하면서 엄마 그거 나도 사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예, 아홉 가구 예, 사가지고 갔는데 예, 요즘 전화 오기로 예, 그거 오전 다 먹어가니까 예, 요래도 가고 쏴 보내랍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예, 우리 이모도 아홉 가구 싸고 우리 저 조카도 예, 열아홉 가구 싸서 보내려고 예, 오늘 전화하는 겁니다.
1: 예, 그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예, 예 선생님, 앞선에도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 고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저도 동천하초로 먹는 사람입니다. 예. 동천하초는 예, 해발 4,500m 고산지구에서 자라는 약재배가 뭐든지 예,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자란 약이 됐어요. 그리고 발효란 약이 되놨어요. 약이 효과가 예, 특별히 좋습니다. 저는 예,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두근두근 하며, 예, 속이 황당하던 게, 이런 증상이 좀 많이 개선 가져오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예, 숨이 칵 막히는 것처럼, 예,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없어졌습니까?
1: 예.
3: 예, 그리고 혈압조절이 안 돼가지고서, 예, 계속 골이 아프고, 정신 땡하면서, 예, 우울증도 오는 것처럼 이래 됐습니다.
1: 예.
3: 그런 게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져가지고 우울증 증상도 없어지니까 되나이 기억력도 오고 이렇게 에,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은 게 영정신하고 좋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지금 이 얼굴 활동이 있어가지고 에, 에, 저기 활동이 좋은데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약을 살려고 합니다.
1: 예.
3: 그래 얼굴 전에 배달 받으려고 합니다. 약은 조금 있는데.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네.
1: 아,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혈압이 높거나 혹은 혈당이 높은 분들, 예,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2: 네.
1: 예, 지금 오랫동안 혈압약 드시거나 또 이 혈당약 드시는 분들이 한때는 드셔서 효과를 보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잘 이 온정이 안 되죠. 이런 분들은 이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같이 같이 드신다 할 때에는 혈당 수치도 안정시키고 당뇨병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로 봅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전 동충하초를 오래 썼습니다.
1: 네.
4: 이러니 이 동충하초 쓰이더니 아예 몇 년 동안 저는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온몸에는 항상 허열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마르고
1: 네.
4: 이제는 심장하고 폐가 동시에 아이져와가지고 그 폐 수술하라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1: 네.
4: 근데 내가 나이도 많고 체질도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싫고 그래서 그냥 약으로 치료해 보려고 소리 병원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중의원의 약을 또 안 되니까 광고에서 나오는 좋다는 약을 여러 가지 많이 썼는데 근데 치료는 못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동충하초 강의 듣고 소리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점차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한 3년이 넘었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나 지금은 기본상에서 뭐 어디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1: 네.
4: 예. 네. 이렇게 동충하초는 4,500m 높이 이런 고원에서 그 다음에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를 자라고 특히 동충하초는 우리가 다른 약에서 들어 못 보던 그 발효한 약물이고 또 30배의 효과를 더 보는 이런 중요한 약물이 또 다른 약물이 없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약 안 써도 아이 되던데 이 동충하초를 쓰니까는 치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4: 그다음에 예, 동충하초를 쓴 후에는 정말 저는 어떤 3년 동안 감기에도 아이 걸린다. 아이
1: 네.
4: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전은 5년이고 또 많은 약을 써봤지만 정말 진짜 내한테 맞고 치료가 되는 약을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1: 네.
4: 그래서 예, 저는 이 동충하초는 나한테 진짜 최고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4: 그러면서 예, 저는 제 인생에서 계속 쓰려고 열심히 쓰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이 동충하초는 제가 써보니까는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그렇게 경제상에서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1: 네.
4: 그다음에 더 좋은 거는 이전에는 여기저기 많이 아프니까 약물도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상당히 약 먹기도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 동충하초 한 가지만 먹으니까 약 먹기도 영 편한다.
1: 네. 맞는 이야기입니다.
4: 예. 예. 예.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약을 만났는데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한다.
1: 네. 예, 그 지금 활동이 또 예, 이전보다 다 더 큰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1: 예, 예.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5: 선생님 저만 가면 예, 저도 예, 이렇게 동충하초 예, 쓰고 있습니다. 야, 저는 예, 이전에 아때 다리 넘어져서 다친 게 언제 나먹을 놓거나 했고 다리 아프고 그러더니 또 허리까지 올리 아픕니다. 예.
1: 네.
5: 다리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는 정말 가면 많은 약을 썼습니다. 이런 뿜기도 사도 맞아보고 네. 그러면 맞을 때 뿌이지 쓸데없을 때 그리고 고약도 싸서 붙이고 해도 그래서 그냥 그래서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 강의 듣고 예, 동성화로 쓰기 시작했는데 예.
1: 네.
5: 야,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나사 인차 나사 싶디다 저는.
1: 예. 네. 그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예.
5: 예. 글쎄 그래요. 야, 내 그래 이거 나는 어서 나 먹어 늙어 놓고 나 언제 이래네 이거 야 이제 걷지 못하면 어찌겠는가 한 게 글쎄 이렇게 다 걸어댕기고 오늘 허리에 아예 아프고 얼마 더운도 모르겠습니다.
1: 예.
5: 이렇게 매일 이렇게 댕기면 저는 운동한다.
1: 예. 그래. 운동해야 돼요.
5: 예. 영 좋다 말입니다. 이게 좀만 가면 선생님 저는 이렇게 된게 좋고 그리고 또 혈압도 되고 예.
1: 네.
5: 입맛이 떨어져서 예. 밥맛이 없어 이러더니 오늘은 입맛이 돌아가서 뭐나 다 맛있고 뭐 그렇습니다.
1: 네.
5: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일이 더욱 안 해.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우리 활동 얼마 썼습니까?
1: 예.
5: 그래놓고 저는 더 싸서 계속 견제해서 나는 이 한 가지로만 이렇게 치료 잘 할까나.
1: 예.
5: 고맙소 인대는 명약입니다. 예.
1: 맞습니다. 예.
5: 예. 그래서 저는 계속 견제했으면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그래서 예. 견제했을 분들은 이 활동이 클 때 참가하면 좋습니다. 예.
5: 예, 예, 예. 얼마 좋습니다. 예, 예.
1: 그래.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예, 알만합니다. 2830666.
1: 예. 건강하십시오.
5: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6: 예, 저도 똑충한 초발에 병포 먹는 한 잔다. 네, 이거 전에 한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이제.
1: 네.
6: 네, 이거 먹기 전에 내가 참 힘들다는 게 가슴이 계속, 심장이 계속 후들후들거렸단 말입니다.
1: 네.
6: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예,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1: 네.
6: 잘 때면 꿈이 자꾸 오지, 식은 땀을 흘리지, 여러 해를 고생해서 진짜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네.
6: 잠 못 자지, 먹지 못하지 하니까 정말 그니 한 20건, 20건 일이 됐습니다.
1: 네.
6: 예. 그래, 약을 많이 써도 낫지 않던 게 내 우연하게 이 방송 듣고서 이 동춘하초 발효 견분에 대해서 들어봤단 말입니다.
1: 네.
6: 근데 들어본 게 용 약이 다른 약과 틀리게 용 두기 하더라 말입니다.
1: 맞습니다.
6: 예, 네.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란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로 뭐. 다만 어쨌든 특이하더라 말입니다.
1: 네.
6: 그래서 이거나 먹어보자고 소리 접해 먹어봤는데, 아, 진짜 이거 먹고 소리 수선이 이 가슴이 후들거리며 잠 못 자던 게 이게 해결됐단 말입니다.
1: 네.
6: 예, 그러니까 어찌 좋든지 그러면 계속 가슴이 더블룩하며, 예, 밥 맛도 없고 하던 게 밥이 진짜 지금 너무 맛있습니다. 원 상태대로 군이 돌아왔습니다.
1: 네.
6: 밥 잘 자지, 밤은 밥을 잘 먹지 하니까.
1: 네.
6: 예, 그리지 소변도 생각, 소변도 그 거품이란 나가는 건 진짜 신경 다 했었습니다.
1: 네.
6: 근데 그 소변 거품 나가는 것도 해결됐지,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봤지, 좌관 여러모로 골관절도 이렇게 좀 아이도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이게 좌관 좋단 말입니다.
1: 네. 네.
6: 예, 그래서 활동이 좋을 때 조금 더 배달받아 계속 먹으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1: 예, 맞습니다. 이 동충하초원 예. 약제도 효과 좋은데다 또 발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모로 작용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6: 예, 2830666번에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내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7: 예, 나도 동충하초 바라보는 수가 있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7: 이거 먹기 전에 이렇게 심장에 후두두 하면서 얼리 숨 쉬지 못하고 이랬습니다. 정말. 그래 용 바쁘던 게 이 약을 며칠 안 먹었는데 이게 비가 이렇지 않을까?
1: 네.
7: 그래, 이게 정말 약인 약이다. 정말 이랬습니다. 그리고 저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머리 땀 나서 머리 원래는 땀 그렇게 아예 흘렸습니다. 그때 머리 밑에 다 젖지 않을까 글쎄.
1: 네.
7: 뭐 별로 탔네. 이 약해서 이런가 어쩌던가 이랬는데 동차가 바라본 먹은 다음에 아예 그 어디 간다는데 없이 땀 싹 굳어지지 않을까.
1: 네.
7: 야, 이 약이 정말 처음 약입니다. 정말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처럼 이렇게 높은 고원에서 난 풀대 그런지 야, 정말 효과 빠르고 여러 면으로 용 좋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7: 그리고 나는 엉거리부터 내리에 찡찡 이렇게 저래가지고 걸잠에 조금 때 앉아서 안세 앉아에 끓여야 걸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엉거리부터 내려주니 이 안주 용 아이 없는데 뭐 발목에는 거꾸지네 이렇습니다. 이 거전 점점 먹으면 이렇지 그만입니까.
1: 예.
7: 그리고 야, 내가 이 약도 희귀한 약이랍니다. 손발을 실어가지고 예. 정말 입을 밑에서 이 여름에도 계속 이래 주물고서 녹이고 이랬습니다.
1: 예.
7: 그런데 이 손은 지금 여전히 확실히 땀 막 납니다.
1: 예예.
7: 그 발은 예, 아직은 좀 찬데 그렇게 막 주물고 이럴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1: 예.
7: 야, 그러니까 이 약이 한 가지 약을 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 선생이 정말 강의 맞습니다. 한 가지 약 가지고 이렇게 다 어장육복 태월한다 돼 정말 맞습니다.
1: 예.
7: 그래고 얘 부담이 없지않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약 먹으면 어분 할날에 약이 먹단 이 근심이 없지않까.
1: 네.
7: 그것도 형 부담인데 야 이 약이 정말 우리 노인들이 먹기엔 얘 정말 일등 약입니다.
1: 네.
7: 그러니까
1: 나는
7: 이번 할 때 저럴 때 좀
1: 싸려고
7: 전화드렸습니다.
1: 맞습니다. 병도 치료하고 예, 양생 보건도 되고 예, 무병장수 할 수 있게 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 어려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선생님 처음 약국강 이해하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은 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중년분들이 예,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서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우리 혈압이라 할 때에는 중풍을 일으키는 데서의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혹은 혈관의 탄성이 떨어지면은 이 혈압이가 불안정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 때문에 우리 중년분들이 누구나 좀 피해 가기 어려운 이런 질환입니다. 예, 그래서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우리 중노년분들이 여러 가지 만성질환하고 이난병을 치료도 하면서 양생복원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네.
3: 에, 그리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에, 사실상 우리 기혈순환이 안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에 만성염증이라 할 때에는 무균성염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무균성염증은 체질이 허약해지면은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2: 네.
3: 에, 때문에 우리 지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항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에, 쓰다 보면은 이 관절도 같이 좋아집니다.
2: 네.
3: 에, 대부분 지금 관절이 모순되는 것도 있거니와 오랫동안 이 마모가 되다 보면은 또 이 관절 내강 안에 염증이 생깁니다.
2: 네.
3: 에, 이런 염증 우리 무균성 염증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이런 관절염이라든가 혹은 염증성 질환, 예, 염증성 질환 우리 노인분들을 보면은 이 치주염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 네.
3: 예, 이 치아가 문제 있거나 혹은 인후가 문제 있거나 그리고 우리 내장에서 여기저기 염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할 때에는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 효과는 예, 이미 인정이 됐습니다.
2: 네.
3: 그리고 전반적인 간 건강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지금 우리 냄새가 들면서 오장에서 가장 먼저 늙는 장기가 간입니다.
2: 네.
3: 간이 일단 늙으면은 로화가 되고 퇴화가 된다 할 때에는 우리 인체의 에, 가장 먼저 독소 해독이 안 됩니다.
2: 네.
3: 에, 독소 해독이 안 되고 우리 인체 내에서 이 간에서는 500여 가지 일을 합니다.
2: 네.
3: 에, 그렇기 때문에 간에 안 좋으면은 남보다 에, 병치레도 많이 하고 또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로화도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2: 네.
3: 에, 때문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이 간 기능을 예, 촉진하고 간세포를 포해서 지방간, 알코올간, 간경화 치료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2: 네.
3: 예, 지금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예, 우리 50대 후에는 폐경이 되면서 어,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은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면서 해독 기능이 떨어집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에는 이 간 건강에도 아주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으면서 피부 탄성을 높이고 개선하면서 이 피부에 잡티가 있거나

0: 혹은 주름이 많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네.
0: 예, 사실상 우리 오장에서 보면은 이 피부는 폐하고 관계 많습니다.
1: 네.
0: 예, 우리 폐에서 기능 보면은 이 피부하고 머리털이가 이 폐 기능이 약하면은 같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 동충 하초는 폐하고 신장, 예, 그리고 심장하고 콩팥 이렇게 연관시켜서 기능을 같이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우리 피부 미용에 작용하는 그 원리를 보면은, 아, 우리 동충 하초에는 피부에 좋은 영양분도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젊어진다, 이 말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지방을 연소시켜서 체중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지금, 아, 나는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에, 자꾸 살이 지고 체중이 오른다. 에, 이런 분들은 우리 체지방을 또 연소시키지 못하고, 아, 신진대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1: 네.
0: 때문에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쓰다 보면은, 예, 체중 조절도 된다, 이런 효과도 봅니다.
2: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은 5.4 청년절입니다. 청년은 이 시대의 꿈이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젊음은 늘 머무르지 않습니다. 헛되이 보낸 청춘은 후회로 남을 테죠. 모든 청년들의 젊음과 활력과 패기로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젊음의 열정으로 꿈을 향해 힘차게 달리시길 바라면서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빛나라 청춘이여 보내드립니다.

1990년대에 창작된 가요입니다. 남도 민요풍의 가요죠. 종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둥실 나도 둥실, 김성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철수확 버라엘입니다. 흥겨운 안땅 장단의 선율로 행복하면서도 밝은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창작된 호동철 작사 방동철 작곡의 명월구 산천가 보내드립니다. 고향애를 듬뿍 실은 가요죠. 박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훈국 작사, 김영선 작곡의 광활한 농촌은 나의 대학 준비했는데요. 안영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개혁 개방 이 시기에는 다양한 주제의 가요들이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김철 작사, 바고 작곡의 정다와라 내고향 연변, 류충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따스한 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배 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년 전 그날 젊음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미아래는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림원과 최순희 작사, 허시라 작곡의 청년 행진곡을 헌성재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실패는 없고 성장만이 가득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입니다. 오늘도 빛날 당신을 위해 빛나라 청춘이여 남청도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한창승 작사, 박시성 작곡의 청춘 문무곡에 이어 정호원 작사, 시아 작곡의 청춘 파이팅을 김성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망설임 없이 청춘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 바로 리창길 작사 허화자 작곡의 청춘 황홀한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리어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청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선물입니다. 넘어지고 좌절하더라도 우리는 그 긴곰 속에서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리상각 작사 김경애 작곡의 청춘 행진곡을 김홍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물론 올 주는 이 휴가이기 때문에 녹음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기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자문과 직접적인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10곽사도 12곽을 더 드리니까 어쨌든 약각에

0: 이거는 제일 최고로 누워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스과 사는 사람도 네가까지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신노트라는 거 드립니다. 주로 혈압이 높고 관심병이 있고 내기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 경락에 붙이면 좋은 이런 반석고약입니다. 지금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요리나도 아이들이 요리나도 이마에다 이 처브 붙이지 않습니까? 또 발바닥에다 붙이는 거 이게 다 치료법에 속하는데 우리 이 신노티는 앞에 흉구 가슴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우리 단중쇠라는 겁니다. 중간이 됩니다. 여기에 붙이거나 대초혈 먹을 수굴했을 때 제일 불로하게 올라오는 뼈 그 아래 오목한 게 대초혈입니다. 여기에 붙인다 할 때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발사고고약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좋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다행입니다. 이게 가격이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우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공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간이 나쁘다 할 때에는 많은 신경성 질병이 나옵니다. 간하고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경화람 있거나 간혼미람 들어간 분들 보시오. 신경물 착각부터 옵니다. 이 혼미상태 들어갔다도 깰 때 보면은 막 이 자기 이 자식도 뭐 알아보고 막 기토로 때리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이 간혼미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됩니다. 때문에 간이 나쁜 사람들 평상시에도 보면은 성격이 짜증이 많고 그 다음에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폐렵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난 어째 갱년기를 지나도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갱년기라는 게 얼굴이 벌게벌게 나고 과격해지고 심동과속이 나타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자부름이 아예오고 사석이 그저 아프다 하고 이거 역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나 끌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2: 나도 어쨌든 몇 해 동안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영 사람 무기력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정신도 안 나고 보다 소화도 또 안 된다 말입니다. 당뇨염도 있고 하면서 옆구리도 튕기고 지방간도 있고 하면서 어쩌면 병 여러 가지 무슨 지지한 병이 자꾸 나타나면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여기저기 아예 아픈 데 없이.
2: 네. 그래 지금 방송 듣고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갖고 왜 이게 먹고서 확실히 좋습니다. 먹는데 지금. 네. 예, 남아서 소화 중이 알립니다. 소화 봐서 잘 되지. 간이, 지방간에 있으면서 눈도 막 까까라고, 피지고, 간열이 세면서 그냥 그렇더라 말입니다. 굉장히 거두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예, 담양이 나쁘면서 그냥 옆구리 갱기던 게도 옆구리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갱기던 게 술 아픈 거잖아.
0: 네.
2: 그리고 머리 그냥 정신 안 하더라 말입니다. 맥이 없으면서니. 걔는 게 지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렇죠.
2: 나쁘던 혈압도 언정이 잘 되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걸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특별히 더 좋아진 게 뭐 좋아진 거 나는 저녁에 뭐 낮이나 밤에 계속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하겠습니다. 낮에는 모든 데가 밀도 황 하면서 머리 막 터지는 것 같고 귀도 막 술 들리는 것 같을 때다.
0: 맞습니다. 그게 간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빠질 때는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눈이 빠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뒤에서 소리가 난다 할 때는 콩팥이 하고 이게 간신 부주인데 약이 딱 맞습니다. 이런 분들.
2: 그런데 요즘에 이거서는 넉 달 넘어 먹으니까 나 뒤에서 소리 나는 게 덜 나니까 저는 부엉 하던 게 술 난다. 머리 막 터지고.
0: 정신이 맑아지지.
2: 예, 머리 그 꼴딱선 같은 거 동기만 하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좋아져서.
0: 그런 증상 오래 두드면 이 오장의 부가 다 나빠집니다. 이게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짱통 뭐 잠깐 지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또 하면 머리가 터진 듯이 아프다 이거는 대신도 전형적인 이 간에 독소가 쌓인 증상입니다. 우리
2: 알겠습니다.

0: 근데 네. 요즘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나고 머리형 맑아졌습니다.
1: 그런 것도 너무 만병이 나타납니다. 예. 병이 아주 그래. 많이 나옵니다.
0: 약이 아무리 좋다도 쓸데없으니까 냄비가 맞으면 좋더라 말이지.
1: 효과를
0: 그렇습니다.
1: 봐야 되죠.
0: 예, 효과 보고 나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프다 지금 많이 어서는 나사진다 저는 아프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계속 먹자고 예.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요즘에는 우대가 특별히 좋은 우대할 때입니다.
0: 예.
1: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0: 네.
2: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번.
2: 네.
0: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우리 중의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바,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치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중의 치료입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이간구보개구에 작년 올 초순부터 먹었는데 딱 1년 먹었습니다. 그래. 이게 흡수가 다 되고 물약이고 예, 한 날에 세 번씩 먹고 정말 예, 무슨 약을 써도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잘 효과가 도는지 아이보니 섬이 별로 효과 있는 값으로 하다가 좋다고 이래서 그냥 그대로 믿기다 그냥 그 정도는 놔도 되고 뭐 어떤 되고 어떤 줄은 모르겠지만 이 약은 예, 선명하게 났습니다 사실 말이
1: 예, 효과를 잘 보는
3: 아주 예, 맥이 난다 이 약이
1: 네.
3: 예. 예, 맥이 나고, 맥이 날까, 맥이 높아질까, 예, 막, 감기를 금방 아예 한다, 이 하고 먹는
1: 예.
3: 그럼 혈압이,
1: 혈압이,
3: 혈압이가
1: 용납이
3: 되겠습니까? 예?
1: 예.
3: 예. 그리고, 언니 소감에 밥이 용 맛있습니다, 이 하고 먹을까?
1: 예.
3: 밥이 예. 원래 그저 그냥 밥이나 먹었는데, 어느는 한 성량 거의 먹습니다. 그니까 먹는
1: 예. 이 약이 원이 효능에다 똑똑히 밝혀져 있으니까, 식욕부진에 쓰라고,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1: 예.
3: 식욕부진에 쓰라고, 그래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디면 좋은 감이 소변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는데 어서는 한 번 누고 두 번 그래서 두 번은 그래서 혹시 가다 한 달에 한두 번 두 번씩
1: 아 하루 저녁에 소변을 서너 번씩 보면은 짠 것 같지 않지
3: 예 그래 지금 그래서 한 혹시 가다 두 번 보고 그래서 매일 하려면 한 번
1: 한 두 번까지는 우리 정상을 놓치는
3: 예 그래 눈이 주로 하게 필요했습니다 눈이 확 필요하지 뭐 그래 사람들 말한 게 선생님들 관계 들으면 이 눈이 다 이런 간과 관계 있다 해서 간 인해서 그렇다 굉장히 이거 다 간을 세게 좀 돌봐줄까 하는 이 학생이 정말 예, 맞을 때 눈이 피곤하지 예. 않습니다 이 봄에 들어서 예. 예, 눈이 아예 피곤하게 이게 눈을 좀 환하게 해준다 이야기
1: 맞습니다. 오래 매달함에 황반변세라면 시신경 위축 다의 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눈병이가.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치료해야 이 네. 환해진다 확실히. 그래 나는 맨날 이야기 용 좋습니다. 맥도나지 감기에 나는 것도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동에 또 이제 값이 오른다는데 또 있긴 있습니다. 좀
1: 네.
3: 나 이제 계속
1: 쌓아놔야 되죠.
3: 네, 이거는 약 다른 약도 다 오른다지 이 좋은 약이 어째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10가지 12가지가 얼마 좋습니까? 이 싸다고.
1: 네, 네.
3: 이 싸서 그네 두겠습니다. 거기다가.
1: 네.
3: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연기관 고고객입니다. 우리 중의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간하고 콩팥이가 나쁘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고혈압, 뭐 때문에 생기는가? 간에서, 이 지방을 만들어내고,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그 공능이 따라 못 가면 혈지가 높아지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우리 그 동생이 된게 광고백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그냥 평시에 그것도 자꾸 미스겁고 좋아 안 되고 설사라고 거기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고 해서 병원을 가까워서 한 게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1: 아.
4: 네. 그래서 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봐도 어제 별로 저기 뭔가 효도는 못 받아가더니 이게 냉기감 900이에 좋단 말 조금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먹은 게 처음 알리는 게 그 속이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더랍니다.
1: 맞습니다.
4: 예, 그래 놓으니까 예, 밥을 잘 먹고 또 소화 잘 되고 하니까 설사나 하던 것도 설사하지 않고 그러고 나 눈에

0: 그래서 깔깔해서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자꾸 충혈되고 그래야 생살 많이 지금 어수됐단 다지.
1: 맞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락이 막히면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막혔으니까 내려 못 가고. 예.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눈도 뿌옇게 안 보이고 밥도 잘 못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다 그때 따라 나오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되면 다 같이 해결됩니다.
0: 네, 그래서 예, 석 달 먹고 가서 검사한 게 암에 주지수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기분 영조화한다.
1: 네.
0: 네, 우리 보기도 벌써 알려주다. 이전에는 낯이 까마잡잡해서 어때 이렇게 까마잡잡한가 했더니만 그 병 때문에 그랬던 그런 그 이약 먹은 다음부터 벌써 예, 낯 색깔이 벌써 밝아서랑 한 색깔이 나더라 한 말이다. 네. 알려주다.
1: 날 얼굴 색이 어두운 사람들 다 그게 간에 독소가 해독 못 되면 얼굴 피부에 와서 그렇게 기태 사람 또 알기 힘들어.
0: 예. 그래서 말고도 이번에 정말 맨발을 약 맨발을 썼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지금 약이 얼마 없다며 지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며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예.
0: 예,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병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뇌경색이든 관심병이든 이런 심내혈관 질병조차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옷집에서 물이 새고 떨어지는데 그 집에 하수도가 터졌는지 상수도가 터졌는지 어디에 문제 생기는지 원인을 따져야 되지. 원인 안 따지고 자꾸 밑에 집에서 바게트 넣고 소래 넣고 물을 받아서는 소용없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3: 네. 네, 지금 예, 이 입간구벽에 그 쓰고 있는데 남의 예, 너무 맥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 잘 되지 않고 자연 고쳐했습니다. 그리고 예, 이 귀에서 늘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지금 반면에 쓰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딴 것보다 예, 너무 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지금은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예, 중요하게 이 몸이가 어제 자꾸 붓기더라. 예. 괜히 지금 이거 먹은 후에는 몸이 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1: 혈압이 신진대사가 안 되면 수분이 빠지지 못하죠. 예. 그런데 아. 간하고 콩팥이 좋아지면 모든 신진대사가 다 잘 됩니다.
3: 야, 그 여름에는 다 좋아지. 눈도 예, 내 늘상 어째 부어습니다. 굉장히 요즘 들어서 말수가게 도입니다. 그 엄청 좋습니까? 야, 눈이 연고사하고 그랬는데 이 입간구벅에 뭘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 내 선생님이 이거 내 한 가지 자문하겠어요. 우리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이 간이 물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서 수술하라 하는데 이거 선생님 입간구벅에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1: 그 사이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1.5mm 이상 올라가면은 수술료 벌어야 하는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도 또 생깁니다. 이래서 내재적으로 수술해야 될 건 하지만 조그만 건 또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치료를 진달 때 물질 같은 거는 흡수는 잘 됩니다.
3: 아, 그 선생님 그래 그 다음에 수술 아예 많이 되겠습니다. 크뭐에
1: 지금 그 크면 해야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간고 사이에 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열물이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이 내려와서 단낭에 들어갔다가 또 단중과를 통해서 십이지장에 당도에 나간단 말입니다. 그거 간에서 고개 오는 게 막히면 황단이 온단 말입니다. 예. 크면은 수술해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수술도
3: 다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문제는 해도 다른 데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래서 외과 선생님 해라 하면 무조건 하는 건 옳고 다음에 또 수술만 해도 그 자리에서 이렇고 후에도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꼭 이런 용지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오세용지에 대해서 꼭 써주라 하십시오.
3: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네, 사실 우리 무슨 병이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예. 그냥 뭐 임시구급으로 이 약이 심장에 좋다, 이 약 먹으면 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과대광고에 빠지다 보면은 병을 데려온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약이라면 너무 포장을 잘했고 너무 과대광고하고 뭐 또 이런

0: 국가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 선전도구를 통해서 팔거나 이런 데 매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 약은 국가에서부터 비준번호를 똑똑하게 준 B20으로 된 OTC가 있는 치료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손백세화는 서른 종이나 되는 진귀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화는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이론에 근거하여 건비 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백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에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소양, 소해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충, 창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약품입니다. 판매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고가병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갱성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목이 계속 붓기고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이거 역시 우리 고가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 발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도 큰 관절에 속합니다. 여기 와서 힘줄, 인대, 근육 이게 다 이 관절을 변제시키는 한 개의 부속물이죠. 그런데 이 힘줄 인대가 늘어났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서 또 외상적으로 한번 이런 삐걱했거나 발을 풀쳤거나 이런 분들 원래는 이렇게 한 번씩 그 힘줄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 한 백날씩 그걸 움직이지 말고 좀 휴식, 휴양, 보양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심할 때는 우리 거기다 기부스를 하죠. 속고로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사람 살아가면서 어디 그렇게 자기 몸만 돌보게 됩니까? 어쨌든 이튿날부터 또 걸어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힘줄이람 인대람 잘못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그 암으로 붓거나 염증 상태로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 할 때 계속 후에는 한일 그 발목이 조금만 떨어지려도 삐걱해서 넘어지거나 붓기거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몸을 이어놓는 힘줄인데도 아주 큰 이 고가병을 우리 치료하고 연구하고 보양하고 이 방면에서 중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줄, 인대, 근육, 이거는 주로 간에서 주관한다 말입니다. 이게 간이 든든하고 간에 독소가 아이싸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삐지거나 풀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다 골가병이라고 거기다 자꾸 뭐 골가약만 쓰다 보니까 크게 효과도 못 보고 따라서 골가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다 위를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약에 들어가는 약재 자체가 쌍우람에 우가 들어간 약들이란 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런 고가병을 안전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말이 그렇지 뿌리 뽑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또 심해지지 않고 이런 치료를 견지하자면 간, 콩팥이 이런 그 기능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조금 선생님 수고하시고, 예, 순백제안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3: 네.
0: 이 속에 이제 봐요, 이거 지금 저도 자꾸 질질질 나가지. 거기다 또, 예,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째 자꾸 위장하고, 씨, 국물이 우러 올라오고,
3: 예. 예.
0: 밥 한 술 먹으나, 두 술,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이제가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에 있는데, 그냥 시장에 선생님과 문이랑 지금 쓰는데, 어, 용 좋습니다.
3: 예, 예.
0: 또 차고, 그동안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이없이 소화도 영 잘 되고, 식사도 영 잘 한다, 지금.
3: 예.
0: 예,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그도 실제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그 다음에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서는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0: 네, 이용 좋습니다. 네. 내 우리 언니 지금 내가 같이 이 지금 선배제안 쓰는데 매달 받겠단다.
3: 예.
0: 예. 예, 오늘 배달 받기
3: 시작이래요. 예, 건강하십시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송배샹 말하시오.
3: 네.
4: 예, 나는 예, 저기, 미소화 아이되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그, 가시랑 뼈저기 가서 아이되고, 그 다음에 담 소변이 자꾸, 예.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프다, 걷지 못한다.
3: 네.
4: 그래서 예, 저기, 송배샹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라 전화했습니다.
3: 몇 달 썼습니까?
4: 6달 썼습니다.
3: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뇌에서 치료기계 두드리는 우대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4: 예, 예, 알았습니다.
3: 네, 예, 건강.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순백세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몸에 있는 풍한습을 몰아내게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 몸의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고가병 치료에서 아주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때문에 우리 순백세환 사용 설명서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우리 다리가 아프고 허리라는 게 그 중에서는 요추간판 탈출 이렇게 하 있습니다. 요추간판 토출이라고 이렇게 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릎 관절염도 이 관제염 이렇게 하 있습니다. 시 슬개골이라고 씁니다. 이걸 무릎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라는 거는 요추간판 탈출, 협작, 자골신경통, 마호회선증 마비 이거 다 말합니다. 그게 콩팥으로 인한 아픔, 우리 쓴쉬 있어도 허리 근육이 딱 끊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고가약을 쓸 때에는 이런 약을 선택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쓰고 뭐 며칠 아였었는데 허리 아프던 게 싹 없어지고 또 다 낫은 것 같고 이렇게 금방 효과 보는 약은 무조건 격소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들어가는 거 말합니다. 고가병 치료는 좀 장기적인 치료고 또 오래 쓰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으로 선택한다 할 때 우리 그 어떤 고가약은 한 반년씩 쓰고 보면은 시향신경세의 팡이란 게 옵니다. 객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반년 후부터 그 온몸이 심장 주위로 해서 실해진다. 이걸 시향신경세의 팡이라고 하는데 이게 객소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아이 쓰면 바로 아프단 말입니다. 이 진통제 들어가고. 그런데 순백세환을 쓰게 되면은 절에 오장육부 중에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어째서 고가병 치료에서

0: 진료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지껏 말씀드렸는데 진, 이 심줄인데 근요, 이 고가병이 딱 뼈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육 통이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심줄 인대가 싹 그 탄성이 없이 염증이 오고 잘련이 오고 이 느슨해지고 늘어나고 이제 내장이 이런 우리 내장도 방광이든 자궁이든 뭐 위든 다 이런 심줄 인대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싹 어제는 느슨해졌다만 어제 느슨해지는가 간이 나쁘면 이 심줄 인대가 잘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골가병 치료에서 효과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순백세환이 그 공농주치의 효능에다 똑똑히 받겠습니다. 허리나 다리에 이런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해. 그래서 그 도리상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골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순백세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0: 심층 취재.
1: 안녕하십니까, 심층 취재입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도약 초월 목표 임무를 긴밀히 둘러싸고 경제 하행 압력과 지난해 동기 기수가 지나치게 높았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전주 상하가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킨 데서 고정자산 투자의 안정장성, 공업경제의 질제고 효익 증대,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의 안정장성이라는 양관태세가 나타났으며 1.4분기 좋은 출발 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했습니다. 올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는 23.3%,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12.1%, 농림 목축업 생산 총액은 4%, 전주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은 4.8% 상승했습니다. 눈부신 수치들은 활기차게 솟구치는 발전 곡선을 그려냈습니다. 공업, 농업, 상업, 무역이 같은 주파수로 공진하며 동반 상승 효과를 냈고 중점 대상들이 다그쳐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문화 관광 소비 활력이 분출되면서 우리 조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15호의 양관 시작을 위해 견실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눈부신 성적의 배후에는 우리 조가 목표를 정조준해 정밀하게 힘을 쏟고 난관을 돌파한 생동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총체적 기조를 견지하면서 고품질 발전 추동을 주제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1극 2지 3구 발전 좌표에 입각해 백방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했으며 공업과 대외무역을 안정시켜 경제가 질의 효과적인 재고와 량의 합리한 장성을 가져오도록 추동했습니다. 공업 토대를 다지는 가운데서 혁신 열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의약, 장비 제조 등 산업이 빠르게 장성하며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 진지가 돼 연변 경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력한 지탱을 형성했습니다. 도나 경제 개발구 오동 공업단지에 위치한 길림 오동 중약 조제 과립 진흥 추출 작업장 22개 6톤급 추출 탱크가 전력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중앙통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5배 여정 제품의 생산 전 과정 수치가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진행되면서 지능화 생산의 정밀도와 효율의 동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길리모동 연변야급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 국입니다. 우리는 주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중력 추출 과정의 주요 매개 변수를 통제합니다. 여기에는 추출 시간, 증기 압력, 추출 온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매개 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실수를 방지하고 추출 과정 중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총 10억 원이 투자된 이 대상은 1기 공사가 준공돼 조업했습니다. 대상은 연간 5,500톤 중약재를 가공 추출하고 15억 6천만 봉지의 중약 조제 과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전통의약 산업 전환 승격에 힘을 보태며 산업의 품질 향상과 효익 증대의 생동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자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기업인 아련기계는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수치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한 토대에서 설비 관리와 업무 절차 최적화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 중에 설비 운행 수치를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들여와 설계, 생산, 구매, 출하 수치 사슬을 연결함으로써 통일적인 제품 수치원과 설계 변경 관리 폐쇄 순환 고리를 만들어 공장 간의 생산 능력, 재료 협동과 재무 업무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 대배 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다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과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확보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연계되고 동기화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중과 승강기는 승강기 연구개발, 설계, 생산, 판매, 설치, 판매 후 봉사를 일체화한 승강기 지능제조 선두기업으로 우리나라 중서부 지역에 11개 종합성 생산봉사기지를 뒀습니다. 회사는 풍반 승강기 추가 설치 시공 경험과 승강로 전용 기술을 핵심 우세로 기술력, 생산규모, 시장 점유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과 승강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조립식 산업단지에 입주해 연간 2,000대 규모의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시범기지 대상을 건설 중입니다. 1억 6천만 원이 투자되는 이 대상은 승강기 및 승강로 지능 생산 작업장, 원격 감측 봉사 중심, 로후 건물 승강기 추가 설치 연구 중심 및 승강기 전시청 등을 건설하는데 현재 설비 설치 전 준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변 중과 승강기 제조위원회사 총경리 왕금입니다. 준공대 조업하면 연결 현지에서 200명의 취업을 해결할 수 있고 연간 생산액 2억 원을 실현해 승강기 업종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품질 효익 제고, 브랜드 육성, 녹색 순환 발전 리념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연변은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켜 대중의 쌀 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 질을 높이며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양식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약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육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00마리 사양장을 노리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달성했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은 1억 2천만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1, 4분기를 도...

돌아보면 공업 작업장의 지능 제조부터 향촌 특색 농업, 통상구 전현의 개방 확대, 문화 관광 분야의 경영 모식 혁신까지 연변 경제는 고정자산 투자 안정 장성, 공업 경제질 향상, 소비시장 호전이라는 양원 발전 태세를 보였습니다. 334 국도 문화 관광 새 지표인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상은 올해 시공이 재개된 이래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상 1개 핵심 구역 면모가 일신됐고 조선족 민속문화관광 새 지표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는 조선족 문화 플러스 현대 객금 미학을 핵심 리념으로 자연 생태와 민속문화 조력에 의탁해 일액 인솔, 다점 연동, 전역 융합 구도를 내와 미식, 공연, 문화창의, 전통마을, 고급 휴가 등 다원화 전경을 전력 구축합니다.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상업 총감독 오적입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약 22만 평방미터로 조선족 특색 민박이 모여 있고 개인 온천과 대중 온천이 있으며 두 개의 상급 부대 구역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무형 문화재 전시, 연변 조선족 민속 음식, 연변 조선족 특색의 문화 창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의 내적 동력은 문화 관광 융합에서 구현될 뿐만 아니라 상업 분야의 혁신 경주로에도 구현됩니다. 연초일에 우리조 상무 분야는 추는 연변, 류행 소비를 주제로 보상 판매, 혜택 구매, 경기 소비, 다국 소비 4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지점에서 힘을 내고 여러 구역에서 연동하면서 다원화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각 현시에서는 각종 소비권을 내놓아 온도 있고 특색 있으며 강도 높은 소비 전경을 전력으로 조성함으로써 봄날 소비시장을 전면 활성화했습니다. 연길 주민 경립명입니다. 정부에서 소비권 활동을 내놓아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우대 정책이 없어도 똑같이 돈을 쓰지만 소비권이 있으면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덕명호텔 식당 주관 장계영입니다.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고객들이 오전 10시에 소비권을 받으면 점심때 와서 사용하는데 소비자들의 소비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를 향해 개방하는 교두보로서 훈추는 올 들어 개방 활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올 1, 4분기 훈춘시 수출입 무역액은 98억 원으로 동기 대비 110.8% 증가했습니다. 각 통상구가 고효율로 운행되면서 신선한 해산물 무역, 청정에너지 수입, 상품차 수출, 인원 출입경, 다국전자상 거래 등 5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통상구 경제가 활기차게 발전하는 생동한 화폭을 펼쳐내고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 평가위원회사 상품차들이 출발 대기 중입니다. 사업일꾼들은 차량별로 정보를 대조 확인하고 수속 서류를 검사 등록하는 데 고리마다 엄격하고 세밀하며 규범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사업일꾼 소개에 따르면 먼저 러시아 고객이 기업에 주문을 넣고 기업이 전국 범위에서 품질이 믿음직한 차량을 선별합니다. 차량 정보가 러시아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1년의 통관 수속을 받고 마지막으로 도로 운송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갑니다. 수출 차량은 국산 브랜드, 국산 합자 브랜드에서 생산한 160마력 발동기 및 그 이하 차종을 위주로 합니다. 올 1, 4분기 이 회사는 차량 528대를 수출했고 무역액은 3,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연변 예륜기동차평가위원회사 총경리 랑세강입니다. 봉사질과 봉사속도, 전문성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합니다. 올 들어 훈춘 통상구는 국산 상품차가 러시아 등 해외시장으로 수출되는 중요한 전연 진지로 됐습니다. 1, 4분기 훈춘시를 통해 수출된 중고차는 2010세대로 화물가치가 2억 4,9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21.5% 증가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상업용 운수차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산 자동차가 훈춘 대 러시아 통상구를 거쳐 고효율로 통관돼 해외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수입 성적표도 괄목할 만합니다. 훈춘 통상구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원회사를 거쳐 수입되는 LPG, LNG 등 청정에너지를 가득 실은 운송차량들이 질서있게 현장에 진입합니다.

3.1군들은 서류를 엄격히 대조 확인하고 화물을 검사하며 규범적으로 하역하고 있습니다. 이란 녹색에너지는 훈춘을 거쳐 현재 저장된 후 다시 전국 여러 곳으로 운송됩니다. 길림성 홍흥에너지위안회사 총경리 임욱방입니다. 올 1.4분기부터 지금까지 3만 톤 넘게 수입했는데 작년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원래 4개 하역장을 6개로 증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만 톤 이상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흥에너지의 고효율 수입은 신에너지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동한 축도입니다. 올 들어 훈춘에서 수입한 청정에너지는 10만 4,500톤으로 무역액이 3억 6,300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232.2% 증가했습니다. 도로 및 철도 통상구가 연동해 고효율로 LPG, LNG 등 에너지의 순조로운 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구역 에너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지역 생산 총액은 259억 3,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9%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5억 8,9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3.9%, 2차 산업 증가치가 89억 9,600만 원으로 9.2%, 3차 산업 증가치가 163억 5천만 원으로 2.7% 상승했습니다. 경제 견인 상황으로 보면 1차 산업 증가치가 지역 생산 총액 상승을 0.1%포인트 견인했고 2차 산업이 3.1%포인트, 3차 산업이 1.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고정자산 투자는 동기 대비 23.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2위를 차지했는데 그중 대상 투자가 35.5% 증가했습니다. 전주 규모 이상 공급 증가치는 동기 대비 12.1%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80억 4천만 원을 완수해 동기 대비 4.8% 상승하며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중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액은 35억 4,6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0.3% 상승해 전성 9개 시주 가운데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상승했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전주 규모 이상 봉사업 중점 업종은 영업수입 10억 4,300만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1.8% 상승했습니다. 1.4분기 전주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됐으며 주요 경제 지표 상승 속도는 전성 평균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산업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상승 동력이 끊임없이 응집됐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장, 새로 들어선 생산 흐름선, 쌓여가는 주문건들은 우리 조 경제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2.4분기는 동북지역 경제사업이 전면적으로 힘을 내고 속도를 다그치는 황금기입니다. 전주 각 현시와 부문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선율로 확고히 견지하면서 정치 책임감과 사업 긴박감을 1층 증강하고 정책 실시를 1층 다잡아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취업, 기업, 시장, 예기를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다해 경제 발전에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하고 2.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을 잘 치러 한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 견실한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5월,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대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5.1절 연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메가헬츠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정보 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 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 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연변일정 동쪽현에 있는 어주 서구역의 3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장났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수입제 어린이용 바이올린을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8-4436-3398번, 188-4436-3398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습니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고요.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남새를 가꿀 텃밭이 넉넉하고요. 네, 야산이 많아서 네, 범이면 산나물도 많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네, 남양으로 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모 양로원에서 조선족 음식을 잘 아는 주방일꾼과 간병인을 구합니다. 나이는 60세 좌우면 된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줍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결시 진달래 광장 동쪽현에 있는 동방 아파트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3.46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강남 아파트 동쪽현에 새로 지은 6층 엘리베이터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면적은 92평방미터입니다. 주변에 중소학교가 네, 많고요. 병원도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1m75

0: 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팝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네, 연변 부유박원은 부근에 있는 네, 70대 노인이 한 분 계시는 집에서 집에 와서 기본 청소를 돌봐줄 수 있는 분을 구합니다. 네, 한 번 오시면 100원 드린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7833-5048번, 1767833-5048번입니다. 중고 가전제품과 가구를 저렴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화장실에 물 새는 곳, 전기 네, 등 손대기 어려운 것들을 일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는 무료 봉사를 제공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바쁜 일상 속에서 벗어나 힐링의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휴일. 휴일의 즐거움 뒤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이 안받침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화재안전, 음식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돌려 건강하고 안전한 휴일을 담보합시다.
0: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0233번, 158347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네, 몇 년간 거의 비워둔 상태여서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 1384438-9279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몇 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 욕구

0: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교장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네, 유판 정보 내려갑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위치는 전남 캔시 쇼시입니다.
0: 네. 네,
1: 면적은 21.28이고요.
0: 네.
1: 전원 양수 1층입니다.
0: 네.
1: 그리고 남북집이 되고요.
0: 네.
1: 연계 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0: 9121번. 네, 집 면적을 다시 말씀 주세요.
1: 네, 61.28평입니다.
0: 61.28평방미터이고, 짐실 두 칸, 네. 남북이 통한 집이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3: 농촌에 있는 백돌집 합니다.
1: 네.
3: 지점은 도문시 룡성 과수농장 가족 세탁이고 줄집이고 중간집입니다.
1: 네.
3: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 세기와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도성사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1: 네.
3: 채소지물 밭도 있습니다.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산화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1: 네.
3: 연락번호 138-9433-3616번입니다.
1: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3: 네, 수고하세요.
1: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귀지는 귀에 쳐낸 보호방패로 귀지가 비정상적이지 않는 한 일상생활에서 의도적으로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를 함부로 파면 오히려 귀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깊거나 너무 세게 귀지를 파면 귀출혈, 고막천공, 청력저하 및 중이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방법은 귀지를 2도 깊숙이 밀어넣어 귀지 색전증을 형성해 청력저하, 고막압박 및 이명, 현기증 등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의 귀청소점에 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 역시 위험이 따릅니다. 많은 길거리 귀청소점의 도구는 재사용과 청결위생기준 미달의 문제가 있어 외이도 진균 감염을 일으키기 쉽고 귀 가려움증, 귀 답답함, 귀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감염성 질환에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귀지는 외이도 피지선과 귀지선의 분비물로 먼지와 각질이 섞여 있습니다. 귀지는 네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윤활 및 보습 역할을 합니다. 야들야들한 외이도 피부를 보습하고 건조하고 갈라지지 않도록 하여 마찰 손상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고막을 보호해줍니다. 모래 먼지를 붙이고 더러운 물이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작은 벌레를 쫓아내고 소음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이도의 진균 및 박테리아를 억제함으로써 항균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 청결 및 자가 청소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귀지는 씹기와 하악 운동과 함께 저절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팔수록 귀지가 더 많아지고 새로 분비되는 귀지는 조각에서 부스러기로 변하여 보호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40세에 8가지 건강한 생활 방식을 견지하면 남성은 평균 소명이 23.7세 늘고 여성은 22.6세 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나이든 시작해도 늦지 않고 일찍 시작할수록 리로운 점이 더 많습니다. 아래 그 8가지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하고 낙상을 예방하며 비만, 심혈관 질환, 당뇨병, 치매 및 다양한 암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개선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빨리 걷기, 천천히 달리기, 체조, 공차기, 광장모 등 무엇이든 좋으며 관건은 꾸준히 견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흡연은 폐, 심장, 눈, 귀 등 기관을 손상시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치매, 암 등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기대 수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금연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위통, 위궤양, 심혈관 문제, 심지어 만성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우울증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최소 10분의 심호흡과 같은 잠깐의 휴식 시간을 자신에게 남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식단입니다. 과일, 남새, 견과류, 콩, 생선 및 전지방 유제품 등과 같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새만 먹을 것이 아니라 음식의 다양성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술을 자주 마시지 않기입니다. 음주는 간암, 식도암, 당뇨병, 고혈압 등 61가지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될수록 마시지 말고 될수록 적게 마셔야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량호한 수면입니다. 밤을 새우면 장기로화가 가속화되어 감정, 면역력, 기억력 및 반응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적극적인 사교 활동입니다. 고독과 고립은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나 해롭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광장물을 주며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허가받은 아편 성분을 함유한 의약물 중독 피하기입니다. 이런 의약물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신경계통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에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중독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0: 네, 원 연길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2핀 북적현 기렵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 교원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웁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66118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천신 아파트에 네, 61.28평방미터 되는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연락번호 1560-9121번, 1560-9121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소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연길시 진달래 광장 동쪽 현에 위치한 동방 아파트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3.46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990433-8663번, 1990433-8663번입니다.
2: 노동은 우리의 생활을 다채롭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노동을 떠난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5.1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0: 2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눈 치료 얘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눈 치료 얘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서나 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며칠 뒤부터 싸지 원액은 원 가격인 124원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5.1절 맞이 특대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대활동의 내용을 잘 파괴하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본 제품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싸지 않아도 몇십 뭐 너무 량을 수량을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싸지 원액은 60각에 70각을 줍니다. 이전처럼 80각에 100각 이렇게 하지 않고 60각을 싸면 70각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특히 안부 치료이기 이게 좋은 이기입니다. 써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이 너무 좋다고 치아를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딱 안경처럼 눈에다 딱 끼고 그 코드만 딱 눌러주게 되면 눈 주위를 자연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안마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눈이 아주 시원하고 점차점차적으로서 시력이 좋아지는 감을 느끼게 되는데 약을 구복하고 치료이기를 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눈을 구하는 데는 이번에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곽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12곽을 싸면 12곽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15각에 15각 드리고 돈 빼줬는데 이번에는 12각에 12각을 드리니까 가격적으로서 절반 가격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300원도 최대지 290원 잡았게 되지 않습니다. 한 각에. 그러면 뭐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안부 치료이기가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게 되면 이번 같은 기회를 잘 이용만 하신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해주고 눈을 구하는 데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서나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제가 예, 우리 언니가 지금 투톤해가지고 내 지금 잠을 안 자서 전화 그런데
1: 예.
2: 우리 언니가 혈압이 높고 예, 심장도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 혈압파도 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침침하고 아프고 예,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래서 고생했는데 내 생각하건대도 메탈리무스 아주 원해 답답습니다.
1: 아, 사지원액 드시는 게 그런 질병에는 아주 최선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2: 예, 그래서 저 혈압도 조절이 잘 되고 심장도 편안해지고 영 좋다면서 지금 추천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병인가 하게 되면 혈압이 더 높고 예, 그 다음에 심장도 따라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예, 밤에 특히 자지 못하겠다 말입니다. 예. 잠을 잘 못 잡니다. 수면이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위가 좋지 않아가지고 예. 위축성 위염도 있고 미량도 있고 예. 위궤양도 있답니다. 예.
1: 예.
2: 그래가지고 밥을 잘 못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지금 내 그 저 우리 언니가 자꾸 이거 방송 듣고 잠을 해봐도 써라고 치트해서 내 지금 전화 듣는데 이 소화계통에도 괜찮습니까? 이게
1: 소화계통에는 기본입니다. 이게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위, 비, 그리고 장도 이 계통이 아주 좋아지면서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싸지 원액에 속하게 되어 있고 여기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소화 공능을 촉진시켜주는 데는 아주 일단 복용해 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쑥쑥 내리끼는구나. 적지 않은 분들은 뭐 저기 같은 게 올림민다고 하는 비위가 허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지 원액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혈압, 혈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반

0: 2년, 1년 후에 가서 혈액검사를 받아보게 되면 이런 수치가 기본상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삼고증 고혈당 고령 여기에도 좋고 그 외에도 이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는 데는 인삼녹용이 다수에서 배 효과입니다. 그리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에 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잎은 주약의 그 심내혈관 질병을 치료해주는 점적주사를 누르꾸로 만거 봤는데 보통 이게 은행잎이 추출물입니다. 이거는 은행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수밖에. 그리고 여기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후노버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엽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로 양천공 8년 4월에 국제 사지대회가 미국에서 열렸는데 이렇게 평가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인류에게는 새로운 기적으로 나타나는 건강 제품에 속합니다.
1: 예. 그래 지금 할도 있답니다. 예, 사탑니다.
0: 예. 예, 특수한 할도 진행됩니다. 사지 원액은 예, 예. 예 60각 사면 70각, 30각에 20각, 60각에 예. 70각 주고 안부 치료의 길 줍니다. 엄마에게.
1: 예, 그럼 오늘이 배달 받다 그랬는데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까?
0: 예, 적으세요.
2: 네, 무료 배달 예. 번호로는 501-7766번입니다.
1: 501-7766번. 예.
0: 그럼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아직 원했으나 한답니다.
0: 예.
3: 예, 이제 한, 참, 한 반년 넘었었습니다.
0: 예.
3: 예, 이거 쓰기 전에는, 지 혈압이 높고, 혈지도 높고, 예, 혈압이 저절이 잘 알겠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계속 이 심장에 후두거두거리면, 예, 잠 자주 못 잤습니다.
0: 예.
3: 예, 깨까지나, 이게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이 후들거리는지, 자왔니, 그러면 잠 못 자고, 예, 그 다음에 가슴이 계속 더불어 가면 소화도 잘 안 되겠습니다.
0: 예.
3: 예, 그래서 약을 많이 썼는데, 그냥 말을 잘 안 듣더란 말입니다. 예. 특히 잠 못 자는 게, 그게 많이 힘듭니다.
0: 예.
3: 예, 여러 해를 못 자, 잠 못 잤습니다. 그래다가 이, 이게 사지원액 내 방송 들어보고 이 사지원액 접해서 먹어봤는데 이거 먹으니까 초점이 혈압이 조절이 잘 된다.
0: 혈압 조절이 기본으로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분들이 퍼센트가 거의 만퍼센트에 해당하게끔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래 물이랑 그냥 아프던 게 물이 드실 아프고 이, 이 가슴이 더불어 감에 밥 마셨던 게 밥도 이게 먹게 되고 진짜 영 이게 여러모로 영 지금 예, 예 혈액 보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래 너무 좋으니까 예, 이번에 활동도 좋지 또 값이 오른다 하지 할까 예, 좀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해서 깊은 더 감동적인 그 뇌하가 가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를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값도 이제 원값은 지금 99원대 124원으로서 오른다고 하게 원래 값으로 돌아간답니다. 오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배달번호 얼마입니까?
2: 네, 501-7766번입니다.
3: 501-7766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제가 사지원약 이전 적정 시간 먹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소변이 자자히 밤 자지 못했는데 이게 해결되니까 지금 잠 자서 하니까 좀 심하고 소화 안 돼서 영 고생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그러니까 심장이 지금 엄청 잘 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경력도 많이 돌아서 가슴이 영 편안합니다.
0: 그렇죠.
4: 예. 예,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러니까 막 감기를 그리하던지 감기를 안 하고 감기를 아예 아까 지금 기침가래가 그리 심하던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면역력이 올라간 데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이 제품을 믿으면 됩니다. 인삼녹용이 다수에스배 효과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는 과정 염증이 오게 되면 여러모로 머리끝부터 발끝 때리까지 심장 功능에 뇌혈관에 영향 주고 여러모로 영향 주는데 이 제품 자체가 면역계통

0: 개선해주는 데는 알아주는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리고 손발이 차서 그러던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수면장애가 풀려서 그렇소.
1: 예.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약 먹어보니까 얘 구복에 비해서 흡수도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와서 계속 쓸려가고 냉수방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얘만 눈이 고기도 살아나고 얘 좀 가렵고 물치가 깨쳐 보이고 얘 바람 맞으면 눈물 나던 증상이 모두 나아졌습니다.
0: 예.
1: 이 고기 살아나던 게 지금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눈이 연패나 안 한다.
0: 기본으로서 어제는 줄어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름 나도 됩니다. 그게 만약에 거분 동자 거기까지 들어온다르게 되면 상당할 정도로 시력에 영향받게 되는데 서일어서는 긁어내는 방법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를 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자라지 않게끔 보증해서는 좋은 치료요법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리고 저 백내장도 많이 막아진 감이 난다.
0: 네.
1: 약이 효과도 오니까 계속 쓰려고 하는데 들어볼 때 이번에 할도 용도수 때다.
0: 할도에 특수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저 이번 할도 저는 약을 배달받장 전화드리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예, 이 냉수박 농약 어제는 예, 한 다섯 달 썼습니다.
0: 예.
3: 예, 나는 저기 뭐인가기는 농래가입니다.
0: 예.
3: 농내장으로 지금 진단받은 게 저는 한 7년이 됩니다. 저는.
0: 그래요? 안압이 네. 공제되어야 되는 건데 어떠세요?
3: 네, 그래서 내 옛날부터 약은 그냥 써왔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냉소방 농약 갖다 쓰면서도 이 메타도간에는 안압, 그래도 당장 솔직히 안압이 그래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 이 약 써서는 이 몇 달 간에는 안압이 아주 고정되고 있습니다.
0: 예, 예.
3: 그래서 24 후에 그.
0: 정사입니다. 예, 예.
3: 예, 그러니까 예. 얼마나 편안한지, 원래 그냥 조금 안압이 올라갔지, 눈알이 막 아판 통제 난다. 지금 진통제도 먹고, 뭐, 별난 먹고 이랬습니다. 마구 그래도 눈알이 막 아프고, 통제 나고, 머리까지 올리거든, 막 고치 아프고 이랬던 게. 지금 이 몇 달 전에 있는 저도 없으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0: 안압이 공제되지 않으면 실명으로 빨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압이 공제되지 않는다면 눈에 영양이 순환이 되지 못하면 영양물질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안압이 거기서 똥 문지기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게 그게 공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 드셔서 안압이 지금 29 좌우로 고정되었다면 완전히 시름 나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시력이 아예 이 보이는 게가 지금 옛날에만 좀 낫습니다.
0: 예,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내 시력도 지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내가 그게 아주 그 시력 검사를 가서 아예 했는데 네, 지금 감촉이었죠.
0: 자기선도 알리죠. 예, 예.
3: 네, 본인 게 봐서 많이 빤하게 알고 이러니까.
0: 그렇죠.
3: 네, 이게 시력이 올라간다는 걸 설명하지 않게.
0: 그게 네. 큰 효과죠. 예.
3: 예. 네. 아, 옛날 눈 꼽이고 자꾸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눈알이 자꾸만 피도 막히고 이러던지 이런 정서도 완전 내장으로 이 색경을 보게 되게 되면 눈알이 많이 맑아진 게 아닙니다. 예, 제대로.
0: 자기소를 알리세요. 벌써 보는데 빤하게 보인다는 건 눈알이 맑아져요. 거울 봐도 알릴 겁니다. 예. 예.
3: 거울 봐도 봐서 눈동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0: 그렇죠. 예.
3: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 오늘 내 써본 중에서 기본 이야기가 지금 예, 효과도 좋고 이러니까 이 약, 좋은 약만 하시기도 꾸준히 오래 쓰려고 해요. 오늘 12가부터 배달 받으시죠.
0: 눈병 치료에서는 맹서방입니다. 이 제품 자체는 40대 중후반부터 눈의 여러 가지 증상과 더불어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치료하시는 데는 이미 저희 방송을 듣고 10년 녹내장이 기본으로서 시력이 올라갔다는 0.8까지 올라갔다는 이런 저하고 개별적으로 통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원래는 0.4, 0. 높아 0.6이 됐는데 지금 0.8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를 길게 견제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그의 폐, 상초, 중초 이게 다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우수한 눈병 치료 약품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예.
4: 예, 저는 사지 원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4: 어제 이후 복용하는 감이 나는 이 봄, 가을 계속 감기 잘 걸립니다. 그리고 소화해 되고 그래서 밤에

0: 서빈 차수가 많아서 잠도 서빈 불러 자꾸 가거나 잠지들 못 자고.
1: 컴파치 많이 하고 면역력이 많이 낮고. 예.
0: 그래서 이 스탄 뭐니까 약 쓰는데 잘 말아야 됐습니다. 라지원에 가서 한 반년 썼습니다.
1: 예.
0: 예. 그런데 선생님 말도나 이게 인삼도경이 다섯 배 된 건 확실히
1: 특수한 제품입니다. 예.
0: 예. 특수한 제품 약품이기 때문에 이 뭔가 면역력 저하한테 아주 좋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아서 많이 돈은 많이 절약합니다.
1: 그렇죠.
0: 예.
1: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0: 예. 그리고 이 서변 차수도 어제는 한 다섯 번 그랬던 게 두 번밖에 안 갑니다.
1: 정상은 돌아오셨네요.
0: 예. 그래서 밤잠 잘 자고 이 소화도 확실히 잘 돼. 어찌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2: 네. 시간 상 관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3: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4: 맛은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으로 구분을 하지만은요, 기본맛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맛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칠맛입니다. 그러네, 감칠맛. 감칠맛의 매력은요, 자꾸만 입이 담긴다는 거죠. 맛으로도 쓰이지만은 또 감칠맛은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칠맛 나는 이야기, 감칠맛 나는 문자, 감칠맛 나는 목소리. 맞네요. 오래 두고 씹어볼수록 더 맛이 나는 모든 것들에게 쓸 수가 있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요, 감칠맛이 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겉보기는 좀 투박할지는 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온한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자신을 둘러싼 삶의 풍경을 너그럽게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5: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 대학에 오셔서 당신의 열정을 다시 불태워보세요. 2026년 봄학기부터 우리는 참신하게 변모합니다. 더 전문적인 강좌, 더 쾌적한 환경.
6: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꽃피는 순간입니다. 학기 말 발표회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녹화됩니다.
5: 당신의 재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원은 연변 노인 음력설 야회 선발에 직접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6: 여기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5: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대학 2026년 봄학기 3월 개학.
6: 명액이 제한됐으니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0433-213-9888로 전화하여 당신에게만 속하는 새로운 아침을 여세요.

생활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삶의 지혜는요, 아기 인형 세탁법과 알맞은 빨래 주기입니다. 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노는 거는요, 털 인형일치인데요. 털 인형. 어떤 털 인형은요, 털이 있는데다가 또 전 건전지까지 끼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 세탁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럴 때는 굵은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가 좋다고 하는데요. 먼저 큰 비닐 봉투나 지퍼백에 베이킹 소다 또는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주고요. 인형을 계속 흔들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다면 인형을 꺼내서 가루가 남지 않게 탁탁 털어주면은 인형에 숨어있던 먼지들이 함께 털려나와 깨끗하게 세탁이 된다고 해요. 그 후에 햇볕에 깔끔하게 말려주면 좋습니다.

집을 인형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적인 세탁은 필수입니다. 먼저 부피가 작은 인형은요 세탁기 그냥 돌리면 좋고요. 세탁 방법은 세탁 표시를 확인해 주고요. 인형 탈색 여부를 체크한 후에 인형 그물망에 넣어 세탁기 코스 울 세탁 선택을 해주면 좋습니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인형은 털 인형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큰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담아 베이킹소다 혹은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넣어서 여러 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인형을 꺼내 털어주고 햇빛에 바짝 말리면 살균 효과와 함께 인형의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인형 세탁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기 인형은 피부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때가 낄 때 이물질이 묻었을 때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자주 세탁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욕실 슬리퍼의 물때를 제거하는 팁입니다. 준비물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또는 구연산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슬리퍼가 들어갈 만한 대야의 물을 3분의 2가량 받은 다음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또는 식초를 붓고 잘 섞어주면 좋습니다. 되도록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연산은요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을 해서 세척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잘 섞어주었다면요 슬리퍼를 대야에 담가줘야 합니다. 이때 슬리퍼가 가벼워 물에 잘 뜨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로 1시간 정도 눌러주는 것이 세탁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슬리퍼를 꺼내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락스와 비닐봉지 또는 지퍼백을 활용을 해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락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고요.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락스 선어 뚜껑 정도 물에 희석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물을 채워 넣어준 지퍼백을 닫으면 되는데 얼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앞뒤로 번갈아 뒤집은 다음 슬리퍼가 깨끗해지면요 꺼내서 깨끗한 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락스는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통풍도 잘 식혀야 하는 다소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베이킹 소다와 식초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슬리퍼에 곰팡이가 있다면 락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쓴 티백을 재활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차, 먹고 남은 찌꺼기에도 식물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무기질과 같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비료로 대체하기 제격이라고 해요. 티백 속에 차 찌꺼기들은요, 화초 위나 아래에 넣어두신다면요,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며 좋은 비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요, 비싼 영양제 대신에 차와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커피를 먹고 나게 되면요, 어김없이 허반 입냄새가 생기곤 하죠. 네, 그러나 차를 마시면은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를 마신 후에는요, 텁텁함이 남지 않아 입냄새도 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티백으로 입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죠. 특히 민트티가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다음은요,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요, 100g당 23kcal의 저열량 채소인 동시에 전체 성분의 약 3분의 1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단백질 보충 채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성분 중에 하나인 피토스테롤은요, 근육 단련이 필수인 천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단백 채소인 시금치는 채소 중 비타민C 역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B, 나이아신, 엽산, 당질, 사포닌, 지방, 섬유질,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는요, 채취 후에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데칠 때는 살짝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번째로는요, 콩입니다. 콩 역시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저칼로리 고단백 채소 중 하나입니다. 흰 강낭콩의 경우에 100g당 2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콩의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높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슬리입니다. 홍색이 풍부한 향을 더해주는 파슬리 역시 의외로 좋은 단백질 보충용 채소라고 하는데 주로 운동 후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나 연골 등의 회복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슬리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라이신은요, 힘줄이나 연골에서 발견이 되는 결합 조직의 성장을 지원해서 특히 운동 후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음식 후에 뿌리는 줄로만 알았던 파슬리를 알고 보게 되면요, 매우 유용한 재료입니다. 파슬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향도 좋아서 여러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루로만 사용을 하지만 다져서 볶음밥에 넣을 수도 있고요. 페스토를 만들어 파스타를 만들어도 맛있는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북 하남 변경지역의 진사군 여전과 여전사 진소민입니다. 홍군의 역사상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전역을 지휘할 수 있는 여성 군관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소민이 바로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일전쟁 시기 호북 하남 변경지구에서 활약을 한 신사군의 여군관으로서 무산계급의 현모양처라는 높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9년 1월 당시 하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겸 하남 남부 유계대 정치위원이었던 진소민은 부대를 이끌고 호북 하남 변경지역에 도착을 해서 전우들과 합류한 후에 중구지역 당위원회 서기를 맡으며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항일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이선염 동지와 함께 먼저 부대를 지휘해 적들의 8개 부대 약 3천여 명을 섬멸한 후에 또 한 차례 전투에서 일본군 100여 명을 일거에 섬멸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전우들은 물론 인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9년 6월 11일 경산현 양마본촌에서 진소민이 조직한 양마회의는 호북 하남 항일전쟁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장의 항일근거지에 관한 6개 지시를 전달하고 호남 호중지역 당의 항일 역량을 통일할 때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신사군 호북 호중 독립 유객들을 창설하기로 했으며 리선염이 사령관, 진소민이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들의 지도하에 이 유객들은 약 만 명을 성장을 했으며 1939년 11월에는 호북 호중 정진종대로 통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호북 하남 변경지역의 여성해방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8일 호북 하남 변경지역 제1차 여성대배대회가 개최됐고 진소민이 대배의 지도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 이 변경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옷을 봉제하고 이불을 싸며 부상자를 돌보는 등 후방지원을 했습니다. 동시에 부녀 구국회와 같은 항일 선전 조직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은 특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군사적인 포위 탄압 외에도 완고파의 경제 봉쇄로 인해 쌀과 곡식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물가가 폭등을 했으며 더불어 부대를 공급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장병과 수천만 명 군중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변경지역에서 자력갱생 생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몸소 시범을 보이며 씨를 뽑아 배를 짜고 거진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네는 전당 100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변경 지역의 전사들과 군중들은 전역의 저수지와 100여 개의 제방을 쌓았고 그 결과 군중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년을 맞이하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올라타면 적을 물리치는 용맹한 전사였고 말에서 내려오면 맨발로 모내기를 하는 솜씨 잽싼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그녀의 행보는 변경 지역 주민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경남 사변 이후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진소민 소속 부대는 신사군 제5사로 개편됐습니다. 리선염 동지가 사장 겸 정치위원을 맡았고 진소민은 부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네는 계속해서 당조직과 대중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으며 변경지역에 항일유격전쟁을 굳건히 이끌어나갔습니다.

아침 리크리는 동지들과 함께 후북 하남 변경 지역을 장강 남북을 가로질러 다섯 개 성의 접경지대에 걸친 거대한 항일 근거지로 발전시켰습니다.

훌륭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신사군 류군관 진소민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백자방 구복약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약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이제 위에서 5.1절 맞이 특대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왕에 비해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백자방 구복약 투골테 이 제품 자체에는 모두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대 활동은 여러분들한테 뭐 적은 돈으로서 큰 효과를 누리는 이런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전화하면 문전 배달이 가능한가 하면 501-775번에다 전화하며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은 저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본 제품을 쓰시고 나서 지금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그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혈 보충을 해줍니다.

0: 혀를 보충이나 한 건 단순하게 가서 혀를 보충해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와 혀를 보충해준다 말입니다. 기는 폐경락을 말하게 되었고 혀는 조혈 공능을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나이가 드시면서 신체가 약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정신이 잘 나지 않고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너무 심해서 치매 정도가 아니겠는가 많이 겁을 먹는 이런 분들한테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아물거리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머리가 쉽게 빠지거나 머리와 수염이 빨리 휘어지거나 이런 분들한테 주약의 간과 콩팥이 부족으로 나타나는 귀와 혈이 부족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바로 화신과학기술 집단유한회사에서 제조된 과학기술 상품으로서 무슨 과학기술 상품인가 하며 우리 시대적으로 지금 전 사회적으로 노령화 시대에 접해 들어가게 되어 있으면서 노령화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걸 이 제품 백년 장수 제품은 100근을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들어진 고농도 이런 OTC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을 드시게 되면 간을 상하고 위를 상하고 콩팥을 상할까봐 많이 걱정하게 되어 있고 사실 또 간고에 올라가거나 약물간으로 인해서 간 공능이 올라가거나 위를 상해서 윗배 있는 분들은 이 약 저 약을 뭐 돈을 먹여서 쌌지만 해도 쓰지 못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제품 자체는 건비위 역할을 하며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건강장수의 비결은 바로 백자방 구박액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백자방 구박액을 먹고 있는데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혈압과 심장이 엄청 안 되고 예,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예, 경력이 없고 위 나빠서 예, 소화 안 되면서 밥을 먹지 못해놓거나 항상 맥이 없어 들어 눕고 누워있고 그저 하고 예, 좀 귀에서 소리 자꾸 나고 예.
0: 예.
2: 예. 소름이 잦아서 또 밤 자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정신이 안 나고 허리 아파 달아눕기도 바빴는데 이 백조방 구복약 이건 여러 달 먹고 먹고 있으니까 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2: 아 그럴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항상 침침하고 부옇게 보이던 것도 지금 많이 낮아지는 것 같나합니다.
0: 그럼요. 예예.
2: 예, 이 약 먹어보니까 이 구복약이 돼서 흡수가 빠르고 안전하고 효과도 좋고요. 먹기도 간편해 정말 좋습니다.
0: 황차 하루에 한 번만 딱 자기 직전 3, 40분 전에 빨아들이게 되며 편안한 잠까지 주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시기도 편리하죠?
2: 예. 예. 그 또 이번에 저 방송 들어보니까 우리 한테 계략이 좋습니다. 예.
0: 그럼요.
2: 예, 약을 많이 주니까 얼마 줬습니까?
0: 약을 예.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분에 예. 비해서 술에 많이 따라갑니다.
2: 예. 예. 그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이번 활동이 참가해 좀 배달받자고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게 하셔. 문제분에는 백자방 구박액은 20가게 20각을 줬는데 이번에는 20가게 25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죠.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잘 써보시기 네.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퉁골테를 쓰고 있습니다.
0: 그래요?
3: 예, 풍습성 감정들이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예, 골다공이 예. 왜나 걷지 못하고 쉬고 또 걷고 이랍니다. 아무튼아 일어날 때는 때가다 앉지 못하고 때가다 일어나고 주춤주춤하면 귀 세고 일어납니다.
0: 예예.
3: 예 그리고 예, 그저 그런 예, 누게 예, 살라이 마세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0: 예.
3: 예 그래 그랬던지 지금은 예, 이 약을 먹으니까 예, 지금 많이 낫습니다. 통증이 없고 좀 다리 힘이 오면서 예, 좀 예, 그런 이렇게 다른 애

0: 희득이 허랍니다.
1: 예, 예, 그렇죠. 예, 예. 예. 예.
0: 그리고 이 아군이, 위를 상관하지 않고 위를 더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오히려 위를 도와주는 성분들이 여기 간을 도와주고, 콤파치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소염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여러모로 종합적으로 경락을 수통시켜주게 돼 있으니까, 종합으로 좋아지게 돼 있으면서 관절 치료에 높은 효과를 보는 제품이죠. 예.
0: 저는 예, 약을 별 등지도라고 약을 많이 썼습니다. 간도 약을 많이 썼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런 게 특별하게 이야기에 턱 특별하게 딱 알깁니다. 알긴 통제가 딱 없는 게 알깁니다. 다른 약을 먹으면 그것도 났을까 하다도 또 그것도 아이 먹으면 또 인치 재발하고 이랬는데 이건 지방제였더니 첫 달을 먹었는데 지금 아무 재발도 없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예.
0: 그리고 이 약을 먹으니까 특별 발명 특허가 알깁니다.
1: 그렇겠죠.
0: 빠르고 치료가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먹고 바르고 암마하니까 예, 효과도 더 빠릅니다. 예, 계속 예, 열심히 쓰겠습니다. 선생님 처음 약을 강의를 해줘서 제가 예, 좀 얻어낸 또 그렇게 됐습니다.
1: 그럼요. 예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이제 투골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투골태는 믿고 쓰시겠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를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골격의 노화가 사람이 노화에 먼저 앞서서 진행된다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움직이자면 무엇 때문에 마음먹고 딱 움직이자고 결심했지만 해도 움직일 때에 되면 너무 통통이 따르게 되어 있어서 몸을 많이 아끼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움직일 성민자 유인동이란 말이 있죠. 생명은 움직이는 데서 온다.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침대에 집에만 소파에만 앉아 계시게 되면 당신은 장수하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절통은 관절 마디마다의 활막약이 있고 관절 마디마다의 연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유난하게 우리를 움직이게끔 영활하게 원래는 구조물이 되어 있는데 점차 노화 과정에서 이런 뇌활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서 해결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약학을 연구하는 이 부분에서 깊은 연구를 거쳐서 여기에 이런 그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투골테란 제품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손에 들어갈 때게 되면 구복약 한각에 바르는 약 한각이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증은 개변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골테를 쓰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 성분 자체가 특수 성분이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흑개미를 위주로 한 여기 약과의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타원에서 여러 가지 관절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황차 여기 관절통 해결에 있어서 공룡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근육을 유난하게 하면서 경락을 잘 수통시켜주고 풍한습을 몰아내면서 풍한습으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관절 마모과 통증을 해결해주고 부종을 내려주면서 굽히고 폐고하기 어려운 이런 근점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렇게 여기 공룡주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만나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의 것, 뭐 집도 누구나 거의 뭐 내 집이 없이 바깥돌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건강만 잘 챙겨주면 내가 건강 장수하는데 부름이 없겠는데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백병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우선 심장과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소화기통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모로서 눈도 침침해질 거고 노인침해도 무서워질 거고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는 데는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백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볼 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머리

명석해지고 움직이기 편리하고 바깥 나들이 하지 않게 되면 속이 침침할 정도로 나들이 해도 너무 이전처럼 그렇게 관절 통통으로 힘들어 이런 증상은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자액의 칭풍탕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면서 리쇼변, 소변을 잘 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콩팥이 좋아지니까 콩팥은 신주수 소변이 잘 통하게 하죠. 소변이 잘 통하는 과정이라 하게 되면 우리 모든 대사활동 가운데서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은 어디를 통해서 배출되는가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호흡기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를 호흡했는데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런 그 가스가 체에 배출되게 되어있죠.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피부는 우리가 땀을 통해서 뭐 하루 동안 온 하루 동안 대사 활동 가운데 생성된 노폐물이 돼서 소변에 용해돼서 체외에 배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콩팥 작용이 좋으니까 소변이 잘 통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친주라 성분 자체는 관절통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풍한습을 몰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방귀란 성분 자체는 부증을 뺏습니다. 우리 지금 관절통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만약 무릎관절이 아프다 하면 무릎관절 뒤에 무릎이 생기거나 무릎관절이 팅팅 부어나거나 발목이 또 아픈 분들은 발목이 팅팅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거 풍한습을 몰아내며 부증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압을 온정시키고 소염 역할을 하는 이런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을 만한 이런 우수한 제품 자체인데요. 그러면 관절통은 어떤 관절통을 많이 해결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제품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첫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준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우리 아파본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해도 이 손가락을 보게 되면 마디마디마 불어납니다. 탱탱 부어나면서 통통을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면역계통을 남이 나를 침범하는가 해서 자기 절로 자기 면역계통을 파괴하는 이런 차원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통통이 심각한 질병에 속하게 되어있는데 이 투골테를 쓰게 되면 이런 점이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풍이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오. 어려운 노산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미 큰 발가락 거기에 발가락에 한내 붙은 것처럼 불뚝 부어 날라붙어서 시작하게 되면 그 통통은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질 겁니다. 이 통풍도 해결받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 뒤쪽에 골가시가 자라서 발을 내리딛지 못합니다. 발 뒤쪽에다 바늘을 많이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올리찌르면서 통통이 심해서 움직이자 해도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힘든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포함해서 자골신경통 그리고 요추간반 탈출 넘어서 상안부위 산후풍 후유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투골테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이 백자방 구복액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백자방 구복액은 그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낸 노령화 시대에 적응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특점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기본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안전도가 아주 높습니다. 어떤 제품을 드셔서 간이 위에 콩팥이 부담이 간다 이런 분들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건비 역할을 하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서 기혈 보충을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빠르고 여러분들은 이미 견제 복용하신 분들은 자기 직전에 한 대면 딱 빨아들이고 누워잤더니만 와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셔보기는 아주 처음이라 거의 이전에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편안한 잠을 주무세 보기는 거의 처음이나 다름없다고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만 드시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직전에 빨대로 딱 그 액체기 때문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직전에 30, 40분 전에 복용하면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많은 그 약은 기본으로서 완약으로 되어 있거나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용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산을 통해서 용해해야만이 흡수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빨리 됩니다. 흡수가 빨리 되게 되어 있으니까 주무시기 30, 40분 전에 드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와 정말 편안한 잠을 주무셨다고. 만약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늘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해도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내는 이런 시간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로 되어 있습니다. 간의 모든 하루 동안 뭐 발끝에서 머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이 피가 계속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저장됩니다. 간주장혈이란 간은 피를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간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온 하루 동안 일한 이 피를 해독합니다. 간이 그때부터는 일합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는 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시간 11시부터 1시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시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장혈, 간혈해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제조건은 꼭 깊은 잠을 주무시는 걸 요구합니다. 깊은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면 간주장혈이 완성되지 못하고 간에서 담즙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계속 누워있는데 누워있으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머리는 계속 일하니까 피가 머리에 올라가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간에서 완전히 장혈하기 바쁜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자방 구박액은 백년 농 장수 제품으로서 100근을 농축해서 1근으로 만든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약 힘이 아주 셉니다. 약 힘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한 대를 딱 빨아들이게 되어 있지만 해도 한 대가 기실은 또 무슨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한 대가 하루에 세 번, 네 번 드시는 이런 효과를 초과할 정도로서 완전히 고농축액으로서 그 치료 효과가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사실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48개월이라는 것은 4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통 구박액이 48개월까지 가는 구박액이 없습니다. 이 제품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 100근을 줄여서 1근으로 만드는 과정이 고농도 농축액으로 되는 과정이 고온 처리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균 역할을 충분하게 해서 이 제품 자체는 48개월 보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제품 자체는 또 국가약전에 올랐습니다. 국가약전에 모든 약이 다 오르는 것 아닙니다. 그 공예가 완전히 국가요구에 부합되고 그 성분 자체가 그 우리 그 공공주체와 맞아떨어지고 다각도로서 여러모로서 합격된 이런 조건이 여러모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약전에 올랐고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항차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셨지만 해도 깡구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분들 가운데서 그리고 지방간, 알코올간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물론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있는 분들이 깡구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게

0: 결과 오히려 약을 드셨는 뒤 약물간을 형성해서 깡구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깡구이 정상으로 돌아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알코올간, 지방간 이 때문에 꽤나 뭐 서치에서 검사하는 가운데서 이런 수치가 높게 되면 꽤나 걱정거리고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알코올간, 지방간이 더 풀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 제하소화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과 콩팥을 충분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하면서 정신이 나고 보혈공능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조혈공능을 도와줍니다. 그거 여기 하수오라는 것을 말하게 된 수라는 것은 물이란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라는 것은 검게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머리도 검게 되고 수염도 검게 되는 이런 좋은 효과를 보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그리고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자 여기 황정이란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바이초지성이라 합니다. 백초의 왕으로 불리우는 이런 성분에 속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이 성분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상초에서는 폐경락을 도와주는 이런 윤폐의 역할을 하는 성분에 속하는가 하면 이게 바이초지성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효과가 특수합니다. 그리고 중초로서는 건비의 역할을 합니다. 황정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죠. 그리고 하초로서는 이 제품, 이 성분, 황정이나 성분 자체가 콩팥을 부선 이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콩팥을 도와주면서 정신이 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황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눈이 밝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한 주 잘 보냈죠? 오늘은 5.4 청년절 특집으로 이 날이 가진 뜻깊은 의미와 함께 꿈과 용기 그리고 청소년들의 책임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0: 5.4 청년절은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애국주의 정신을 계승 발행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하도록 호소하기 위해 제정된 곳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꿈과 희망, 용기와 책임을 기리는 아주 소중한 날이죠. 그럼 먼저 5.4 청년절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함께 알아볼까요?
1: 1919년 5월 4일
0: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항공 엔진 전문 회사를 설립해 소형 항공 엔진을 직접 연구하는 데 온 힘을 다했어요. 하지만 연구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항공 엔진은 현대공업의 왕관우의 진주라 불릴 만큼 기술 난이도가 아주 높고 연구 기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1: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자금이 부족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류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자동차까지 팔아 회사 자금을 마련하며 꿈을 향해 나아갔어요.
0: 류신 아저씨의 끈기와 헌신을 본 팀원들도

0: 모두 감동받고 자발적으로 월급을 줄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고 서로 포기하지 않고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뎠어요.
1: 마침내 그는 끝없는 노력과 끈기를 통해 어려운 기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며 국산 무인기에 필요한 강력한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했어요.
0: 이 엔진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것으로 국산 무인기 산업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됐어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대형 무인기를 이용한 태풍 탐지, 인공강우, 대홍수시 긴급통신 복구 등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에 사용됐어요.
1: 2021년 류신 아저씨는 제7회 중국국제인터넷플러스 대학생 창업혁신대회에 참가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나라와 지역에 200여만 개의 프로젝트를 뚫고 당당히 2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0: 상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 항공엔진 사업에 관심을 갖고 나라의 항공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0: 열정을 멈출 줄 모르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힘쓰는 류신 아저씨의 모습 정말 멋지죠. 친구들도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자신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며 나라의 힘이 되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하면 좋겠어요.
1: 두 번째 주인공은 고향 마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예요. 리오 아저씨는 군대를 제대한 후 자신의 고향인 아복성 낙정현 판각촌의 지부석이 겸 초민위원회 주임으로 일했어요.
0: 그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은 기반시설이 낙후하고 농업 발전도 느렸으며 주민들의 수입은 적고 마을 전체에는 10여만 원의 빚까지 있었어요.
1: 하지만 리오 아저씨는 군인 특유의 용기와 책임감으로 내가 반드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는 먼저 마을 주민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편의 조치를 시행해 주민들의 믿음을 얻었어요.
0: 마을에 농사를 짓고 물건을 운반할 길이 없자 리오 아저씨는 자비로 3,000m나 되는 농지기를 만들었어요.
1: 공사 기간 내내 그는 매일 10시간 이상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일했는데 길이 완공될 때쯤 훨씬 검고 야위였어요. 그 뒤 리오 아저씨는 또 자금을 모아 마을에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고 수돗물 공사, 변압기 보수, 아스팔트 길 정비, 태양광 가로등 등 기반시설을 차례로 정비했어요.
0: 그의 노력으로 2019년에 이 마을은 지역 최초로 천연가스 난방을 도입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리오 아저씨는 식수, 화장실 개조 등 마을 경관 개선에도 힘써 마을 환경을 완전히 새롭게 변신시켰어요.
1: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 뒤에도 그는 주민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업 구조를 개선했어요. 그는 고표준 농지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기반 시설을 크게 개선했어요.
0: 더욱 멋진 것은 친환경 순환 농업 프로젝트를 도입해 여러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제품을 홍콩 시장에까지 진출시킨 것이에요. 또 생태 관광과 집채 농업을 발전시켜 1억 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유치했어요.
1: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이 영예는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늘도 고향 건설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어요.

0: 모아 마을을 아름답게 변신시킨 리오 아저씨의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정말 값진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1: 류신 아저씨는 하늘을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리오 아저씨는 고향을 위해 책임을 다했어요. 이 두 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고 나라와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 힘쓴 오사정신을 실천하는 멋진 모범이에요.
0: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오사청년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꿈을 향한 끈질긴 노력,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1: 네, 친구들. 우리도 이분들을 본받아 작은 꿈부터 품고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고 주변 친구들을 돕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세요. 오사 청년제를 계기로 마음속 작은 꿈을 키우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며 더 멋진 어린이로 성장해보자고요.
0: 네, 이제 조국의 봄날을 밝힐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소년 소년 조국의 봄날 함께 들어요.

0: 삶의 소중함을 알아보고 멋진 청년 모범들의 실제 이야기도 함께 들었는데요. 정말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죠.
1: 오늘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준비한 오사 청년절 특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뽀뽀하면요 울엄마 얼굴에 생기 넘쳐요. 넘어진 꼬마 동생 일으켜주면 울엄마 장하다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울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울엄마 기특하다 보듬어줘요. 나는야 엄마의 희망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지킬래.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청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서남로에 굽어들었고 그것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바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허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허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허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허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생은 양지종이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넉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직원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수호성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허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 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보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도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소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표는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후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소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무너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수어 먹었다. 소문의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문의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5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탈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탈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5년 애심 여성컵 제10회 전국 조선족 여성 생활 수기 공모 활동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 두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리진숙 씨의 수필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 리진숙. 2008년 여기저기 떠돌다가 정착한 곳이 대련이었다. 세살배기 딸의 손목을 잡고 비가 구질구질 내리는 대련역에 도착한 건 그해 4월 초의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개찰구를 빠져나오니 대련의 바깥 날씨는 내 마음처럼 무척이나 음침하고 추웠다. 연결역을 출발할 때도 자간 봄비가 내렸다. 70고령의 부모님이 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물을 훔쳤다. 대출 없이 보유한 아파트 네 채, 일본에서 돌아와 꾸린 미용원, 자가용 외제차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나는 연기를 꼭 떠나고 싶었다. 도박에 눈이 돌아버린 아이 아빠랑 끝장을 보려면 어딘가로 떠나버리는 게 상책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처녀 때 한국, 일본 등 이국 땅에서 10여 년을 빈 주먹으로 본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전혀 두려울 게 없었다. 게다가 딸애도 있고 창업을 했던 경험도 있고 하여 무서운 게 없었다.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딸애를 잘 키워나갈 자신이 있었다. 낯선 도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총총히 오가고 있었다. 당연히 내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마음이 서글펐지만 고층 건물들이 숲을 이룬 아름다운 해변 도시 대련.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대련에서의 창업도 일본 연길에서 해오던 미용업을 선택했다. 친구나 친척, 고향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도시에서 세살배기 어린애를 업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시작하는 창업은 만만치 않았다. 새집 찾는 것부터 애로가 많았고 손해도 많이 봤다. 다행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시작하는 시점이라 경기가 좋아 벌이가 쏠쏠했다. 첫 고객은 일본인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회사 동료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 둘 늘기 시작했다. 당시 미용원 근처에 일본 회사가 많았는데 나중에 그곳 직원들 대부분이 거의 다 내 단골 손님으로 되었다. 4년간 일본에서 미용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데다 언어 장벽이 없고 일본인들의 취향을 잘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니 손님들도 퍼그나 만족스러워했다. 미용원 첫 시작이 순조로운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시련이 찾아왔다. 딸애는 바로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갔고 3일 만에 깨어났다. 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밤낮을 눈물로 보냈다. 연기를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살았더라면, 내가 엄마로서 아이한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하지만 후회약이란 없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던가. 천만다행으로 애는 한쪽 다리가 골절됐고 다른 데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얼마 뒤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연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우리 살림집에 팔집이라고 써붙인 지 3일 만에 사려는 사람이 나졌다고 한다. 거금을 들여 장식하고 얼마 살지도 않은 새 집인지라 집은 금방 팔렸다. 그 집을 판 돈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 돈은 대출로 대련의 자그마한 살림집을 차는 데 보탰다.

혼자 힘으로 집을 창식하고 당시 한창 유행하던 여러 광고 잡지 광고를 올리면서 미용원 경영도 차츰 제 궤도에 들어섰다. 그렇게 대련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아이 아빠가 찾아왔다. 서류상으로 이혼 수속을 안 했으니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다. 딸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3살배기 딸애가 유치원 다닐 때 누가 아빠 없는 애라고 했는지 첫돌 때 찍은 가족 사진을 들고 가서 유치원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도 아빠가 있다고 했다던 일이 생각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었다. 34살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귀한 딸애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의 불찰로 교통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꼼짝달싹 못하고 석 달 동안 불쌍하게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런 어린 딸애한테 또 아빠 없는 동년 시절로 마음의 그늘을 들여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아이 아빠를 다시 받아주고 한 가족이 모여 새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 아빠는 딸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하루 종일 길거리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인부들과 돈 내기로 트럼프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게다가 매일 맥주와 담배를 살 용돈을 달라고 나한테 손을 내밀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혈기왕성한 30대 중반의 남자로서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한다는 그 자체가 큰 문제였는데 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오랫동안 외로웠던 외국 생활에 돈보다도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기에 아이 아빠가 언젠가는 분발해서 가장답게 살겠지 하는 묘연한 기대를 버리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참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바보였다. 그때는 내가 매일 몸을 내번지고 일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딸애가 소학교에 들어가 5학년 다닐 때까지 아이 아빠는 이런 생활을 지속했다. 매일 무직으로 노는 것도 모자라 어느 날인가부터는 외박했고 도박을 어떻게 놀았는지 도박 빚쟁이들이 우르르 집으로 몰려들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 아빠가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아이 할아버지와 내가 빚쟁이들한테 손이야 발이야 빌고 얼마간 돈을 물어주었다. 하지만 태부적이었다. 연길에서도 도박 빚으로 집 두 채와 차를 다 날려버렸는데 대련에 와서 새 출발한다 해놓고 또다시 도박으로 우리를 수렁에 빠뜨린 것이다. 도박 빚 핍박으로 결국 아이 아빠는 한국으로 돈벌러 떠났다. 처음에는 돈을 잘 벌어 도박 빚 갚고 개과천선하는 것 같더니 얼마 가지 않아 또 도박에 빠져 이번엔 카지노에 들락거렸다. 1년에 한두 번 중국에 들어오는 비행기 표 값을 낼 돈도 없어 내가 대주었다. 40대에 들어서서도 이 모양이니 인간적으로 잘못을 고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달았다. 한국 건설 현장에서 등골이 휘게 일하여 보수도 많이 받았으나 돈을 버는 족족 카지노에 들락거리면서 모조리 날려버렸다. 심지어 설세로 오기 전에 받은 월급도 카지노에 가지고 가서 몽땅 날리고 내가 보내준 돈으로 비행기 표를 사서 집에 설세로 왔다. 그래도 미안한 표정조차 없었다. 그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딸애를 생각해서라도 도박에서 손을 떼고 가정에 충실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어쩌면 나는 곰보다 더 미련한 여자인지 모른다. 공든탑이 무너지라는 속담도 있지만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공을 들여도 이 사람한테는 죄다 헛짓이었다. 시댁 친정 식구들이 나보고 애를 봐서라도 기회를 주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아이 아빠 도박에서 손을 떼게 하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용 빼는 수가 없었다. 뼈저리게 느낀 교훈이라면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는 결론이다. 뼛속까지 도박 근성이 박혔으니 어쩔 수 없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첫 번째가 혼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딸에마저도 제대로 공부시킬 것 같지 못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빚쟁이들이 몰려와 숨통을 조일지도 모르니까. 그때 상황을 봐서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았다. 결국 나 혼자서 안간 힘을 쓰며 20년간 힘들게 끌고 온 혼인을 종말짓기로 결심했다. 아이 아빠는 이혼을 해주는 전제 조건으로 자식도 싫고 부양비도 못 주겠고 그냥 원하는 돈만 달라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아무리 생각을 거듭해도 나의 사유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딸의 동의를 거쳐 대련에 와서 처음 샀던 집을 판 돈을 아이 아빠한테 주고 유명무실했던 20년간의 혼인생활을 끝냈다. 아이 아빠는 이미 숱한 돈을 도박에 탕진하고 자신은 이 가정을 위해 땡전 한 푼 벌지 않았지만 혼인이라는 명목으로 5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겼다. 너무나도 파렴치했다. 나에게 있어 혼인은 굴레와도 같았다. 그 굴레 속에서 내가 얻은 것은 금전적인 손해와 마음의 상처일 뿐이었다. 인생에서 제일 좋은 황금 시기를 덧없이 흘러보내고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또 그 굴레를 벗어 던지는데도 피땀으로 모은 거금을 들였다. 그런 와중에도 예쁜 딸아이를 보면 힘이 났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피붙이가 아닌가. 이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낸 나는 그제야 발편잠을 잘 수 있었고 온전하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아침이면 딸애를 학교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다시 늦은 시간에 하학하는 딸애 데리러 가면서 충실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돈을 벌어 아이의 학비와 학원비를 모두 내 힘으로 해결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버텨 2023년에는 드디어 딸애를 대학에 보냈다. 나 혼자의 힘으로 해냈다. 정신력만 있다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는 것 같다. 대련에 살고 있는 지인분들은 우리 미용원을 조선족 미용원 중에서 제일 오래된 가게라고 믿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를 베테랑으로 인정한다. 아무런 인맥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이곳에서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 한 우물만 봤으니 그럴만도 했다. 창업 당시에는 일본 고객이 위주였다면 그 후에는 한국 고객들이 위주였다가 2013년을 전후하여 조선족 분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족 단골 손님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가끔은 일본, 한국, 카나다,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나라에서도 대련이와 지내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온다. 2015년 나는 그동안 축적했던 돈으로 의료 미용 문제를 오픈했다. 현재 같은 업종끼리 경쟁이 치열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목숨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던가. 끈질긴 노력과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엊그제 대련역에 금방 도착해서 첫 발을 뗀 것 같은데 어느새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때로는 나 스스로가 대견해 보이기도 한다. 혼자서 딸애를 공부시키면서 자기를 꾸준히 해왔으니 말이다. 딸애가 고중에 다니는 3년 내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 11시에 데려오고 주말에는 학원 실어다주고 실어오고 1년 365일 매일매일 바쁘게 살았다. 그러고 보면 모성애는 참으로 강하고 대단한 것 같다. 엄마라는 사명감이 없었더라면 힘들어서 끝까지 견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처음 대련에 와서 자리를 잡느라 정신없이 돌아치다가 3살밖에 안 된 딸애가 마당에서 혼자 놀다 교통사고를 당한 걸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애한테 죄책감이 든다. 그래도 낯선 타향에서 하루도 흐트러지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은 열심히 노력하면 꼭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 조선족 여성들의 희생정신, 끈질긴 지구력이 안 받침된 아름다운 소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련에는 조선족 동호회들이 많다.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그런 동호회 같은 데에 들지는 않았지만 나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많은 고객분들의 찬사와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앞으로도 17년 동안 나를 믿어주고 찾아주신 많은 고객분들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 것이다. 난 대련이라는 곳이 참 좋다. 지금은 당초의 결심대로 대련 중심 지역에 큰 집도 새로 마련하고 딸애도 좋은 대학에 보냈다. 몇 년 뒤면 나도 60고개에 올라선다. 60부터 인생 2막 시작이라고 인생 선배들이 말해준다. 나는 또 다른 나만의 인생 2막을 위해 도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는 도박에 빠져 집 자가용과 같은 모든 재산을 탕진한 남편을 대신해 3살짜리 딸을 홀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지금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작자의 삶을 서술한 수필입니다. 그래서 작자는 외국에서 아글타글 보러 온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남편을 피해 대련에 와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창업에 도전을 했지만 다시 합치자는 남편의 미사구려에 속아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요. 허나 도박에 빠진 남편을 돌려세운 데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남편과 이혼 후 작자는 끈질긴 의력으로 딸을 어엿한 대학생으로 훌륭히 키웠고 지금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뚜기 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작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어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장고야 울려라 리순선. 장고는 분명한 창단과 부드러운 울림소리로 하여 오락장소, 공연 무대 등 어디에서나 빠질 수 없는 매력적인 악기로 요즘 광장이나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인기 악기로 떠오르고 있다. 흥룡강성 동하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조선어문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36년간의 교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년 퇴직한 나는 총도에와 정착했다. 2018년부터 나는 노래교실, 교사친목회 활동에 이어 장고교실에 다니며 다채로운 퇴직 생활을 시작했다. 교사친목회에서 출납원을 맡던 그해 5월, 외손자가 태어나면서 나는 이촌에 있는 딸 집과 성양에 있는 우리 집을 오가며 외손자를 돌봐주게 됐다. 외손자를 돌보랴 활동에 참가하랴 눈코뜰 새 없이 바삐 돌아쳐야 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게 재미나고 신났다. 특히 장고를 배우던 날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그때의 노력과 분투는 내 인생에서 또 하나의 성장의 발자취가 되어 내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수업 첫날 선생님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강의해 주었다. 동굴채를 잡는 자세며 손가락 위치멸을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또 여러 번의 시범을 통해 궁과 구궁을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왼팔을 올리고 내리면서 구는 살짝, 구궁은 힘주어 장고편의 타에게 치되 궁, 구궁 분별되게 쳐야 하는데 처음 배우는 우리는 궁굴채를 움켜쥔 채 장고편에다 박아대곤 하여 굵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 후로 한동안은 수업 첫 5분간은 무조건 궁, 구궁을 치는 연습을 했다. 연습을 하니 팔이 아파나고 새끼손가락 피부가 벗겨지며 속살이 드러났다. 게다가 연습하며 흘린 땀이 상처에 배여드니 너무나 아리고 쓰렸다. 자칫 상처를 잘못 건드려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었다. 그래도 밴드 여러 개를 갈아붙이며 아픔을 참고 연습을 이어나갔고 속으로 요만한 어려움도 견뎌내지 못하고서야 무얼 잘 배워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냈다. 궁굴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자 이번에는 열채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다. 우리는 오른손에 열채를 잡고 다따 딱덕 다그르르 등 다섯 가지 소리를 내면서 치는 방법을 배웠다.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의 노력을 거듭하며 연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연습해 양쪽 손의 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선생님은 노래에 맞춰 장고를 치는 기법을 가르치며 연습을 시켰다. 우리는 신이 나서 장고를 쳤고 기분을 살려 목청을 뽑으며 노들강변, 묻지 마세요 등 노래도 따라 불렀다. 이제 제법 그럴싸하게 장고를 칠 수 있게 됐다. 흥겨운 노래소리가 장단과 함께 멀리 메아리 쳐갈 때 우리의 마음도 구름처럼 둥둥 떴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기교 중에 하나는 기닥을 바른 소리를 내면서 숙련되게 치는 것이었다. 기닥은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 오른손 열채를 밖으로 내밀었다가 들어오는 순간에 열채의 윗머리 부분을 살짝 장고에 먼저 대고 바로 뒷부분을 편 쪽에 바짝 갖다 대고 쳐야 하는데 시간차가 거의 없이 동시적으로 소리를 내야만 맵잔 소리를 낼 수 있는 난도 깊은 기교이다. 우리는 선생님을 마주하고 한 줄로 쭉 앉아 선생님의 동작을 눈여겨보면서 따라하고 또 따라했다.
처음엔 자꾸 어설픈 소리가 나왔다.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까다로운 걸 기어이 해야 되니?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니 나는 짜증도 나고 애도 타고 실증도 났다. 장고에서 기닥을 잘 쳐야 중급 단계에 오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발전이 빠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 몇 시간 장고를 치고는 또 외손자를 봐주러 딸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다. 집에 들어서면 어린 것이 칭얼거리며 안아달라고 매달렸다. 한 번은 너무 지쳐 집에 들어서자마자 쓰러진 적이 있었다. 이 광경을 본 외손자가 너무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다행히 남편이 곁에 있어서 약도 먹여주고 응급조치를 대주어 큰 위험은 면했다. 지금도 그때 입을 하 벌리고 자는 내 모습을 남편이 몰래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서 쉽지 않은 배움의 길에 대해 감개무량하게 된다. 내가 하도 장고를 정신없이 연습하는 바람에 외손자마저도 외할아버지가 헝급으로 만들어준 자그마한 장고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치면서 노래까지 흥얼거려 온 집안이 웃음꽃이 만발하곤 했다. 2021년 장고 교실은 청도 여성기업가협회 56북춤회로 개명되면서 성량 대극장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궁궐같이 널찍하고 밝은 활동실로 이사한 후 북춤회는 날따라 규모가 확대됐고 문화활동도 보다 풍부해졌다. 춤과 장고만 배워주던 데로부터 서예, 성악, 모델 등 여러가지 취미반이 새로 개설되면서 전문 교사를 초빙해 수업을 받게 했다. 북춤회는 점차 서양구 정부의 중시를 받았고 정부에 지정된 문예공연단체로 선정돼 사회에 큰 영향력을 과시하게 됐다. 대오가 방대해지면서 북춤회는 기업가들로 이루어진 신성팀과 60세 이상 분들로 이루어진 명성팀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다. 나는 명성팀 팀장으로 임명돼 어깨에 중임을 떠매게 됐다. 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지자 사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나는 부득불 즐겨 다니던 노래 교실을 그만두어야 했고 정든 교사 친목회에도 큰 행사가 있을 때만 참가하게 됐다. 팀장으로 지내온 지난 4년 동안 나는 선생님의 지성어린 가르침과 스스로의 끈질긴 노력으로 장고 기교면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왔고 팀장으로서 맡은 바 일도 참답게 해나가며 보람찬 나날을 보내게 됐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찾아 했는데 교실의 화초관리며 공연의상관리며 교실위생관리며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곤 했다. 때로는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할 때도 있었으나 이내 팀장으로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이해와 포용,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는 등 방법으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곤 했다. 북춤회의 리 선생님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는 회장단 분들이 나를 보며 하는 말이다. 이 몇 년간 나는 북춤회에서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표창을 받았다. 나를 좋아해주고 믿어주는 이들이 있었기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장들과 어울리며 진한 감동을 받기도 했다.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는 바쁜 와중에도 민족 문화를 배우고 전파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그들의 인생 태도가 너무나 멋졌다. 젊은 사장들이 사비를 털어 헌신적으로 북춤회를 지지했기에 명성팀의 모든 활동이 가능했으며 그들의 지지에 힘입어 근심 걱정 없이 유쾌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어서 늘 고마운 마음이다. 명성팀은 또한 선생님의 지도와 팀원들의 열정적인 노력하에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 북춤회의 영향력을 키우고 사회에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사물놀이를 전파하고 이어나가는 데 비교적 뚜렷한 성적을 거뒀다. 우리 북춤회는 거의 해마다 큰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치고 분에 넘치는 호평을 받곤 했다. 이 몇 년간 취미로 장고를 배우는 나날에 나는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이 들고 애타게 배우고 연습하는 어려운 과정도 거쳤지만 무슨 일이든 마음먹고 굳은 의지로 꾸준히 견제해 나간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이치를 절감하게 됐다. 세상에 누워서 떡 먹기로 쉬운 일은 없는 것이다. 노력과 분투의 땀방울은 성장과 발전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이제 설장고원에서 휘몰이, 굿거리, 동살풀이 등 수준 높은 장단들을 익숙히 칠 수 있게 됐고 혼자서도 안땅장단, 굿거리 장단, 자중몰이 장단, 양산도 장단 등에 따라 미량아리랑, 대평가, 뽕타령, 울산타령 등 흥겹고 신나는 우리민요 20여소와 기타 트로트 노래들을 마음껏 부르면서 장고를 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나는 오늘도 흥겨운 장고 소리를 울리며 우리 민족 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장고라는 이 미...

인족의 전통 악기로 힘을 보태리라 다짐한다. 배 띄워라 배 띄워라 동 따다 쿵 따 쿵 따 동기 따다 쿵 따 쿵. 오늘도 우리 장고 교실에는 건드러진 장고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매력적인 울림에 내 꿈도 연그러 간다. 네, 장려상 수상작인 리순선 씨의 수필 장고야 울려라는 퇴직 후 장고를 배우면서 힘들었던 시기를 추억하면서 장고 연주가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 사회 무대를 주름잡으며 실력을 뽐내가고 있는 작자의 즐거운 인생 2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감상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기억의 간이역 임은숙. 벚꽃이 간밤 빗줄기에 시달리다 도로 위에 흩뿌려져 슬픈 풍경화가 되던 날.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에 부정을 거듭해도 별들이 주어가고 이어진 놓지 못한 뜨거운 이름 석자. 바보처럼 눈시울이 젖어든다. 짧은 만남에 잇따르는 긴 방황의 시간들이 아직도 내 안에 젖어서 남아있음을 기억 속의 그대는 아시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계절을 가고 있는 눈먼 바람 같은 우리가 어느 날

문득 운명처럼 다시 부딪힌다면 꽃 피는 계절에 꽃지는 일은 없겠지. 여린 꽃잎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옮겨놓는 걸음걸음이 심히 조심스럽.

내 청춘을 찾아서 박창길 시비리 바람을 마시며 내 청춘 청모같이 뿌리내린 곳 강산이 네 번도 더 피어난 세월을 헤쳐왔다 그 먼 시절을 찾아서 북대황 비옥한 흑토에 심은 내 청춘은 고스란하다 청모처럼 뽑으면 동그란 구멍이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 썩지 않고 있는 청춘을 가슴에 옮긴다 가을을 타는 봄이 봄으로 일어선다 적극 향상하고 분발 진취하던 정신이 박차고 나아가던 힘이 푸르러 오른다 끝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던 젊음이여 싱싱함이여 젊음이여 뜨거움이여 군복을 입은 나를 교단에 섰는 나를 바람이 새는 양옆구리에 심었다

본마실 김정관. 꽃이 홀로 피는 곳에 나는 홀로 가지 않네. 홀로 가도 꽃은 나무람 하지 않는데 그림자와 같이 가니 자리를 내주는 나비 매운 욕은 놓고 가.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3일 연결 농정에서 중대대선 건설, 문화관광산업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의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과학적 형세 판단과 결체 포체에 통일시키며 연면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속도를 다그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현의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산 2000대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연산 만대 지능형 승강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회를 들어주고 설비 시험 조정과 생산 흐름선 시험 운행을 다그쳐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형성하도록 주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강도를 높여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와 적극 연계하고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켜 고객 자원과 더 많은 주문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주 민들레 과학기술위원회사는 우리나라 제1진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 중 하나로 단행간의 운행을 거쳐 업무를 아프리카 등지까지 확장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정황을 자세히 묻고 주요 경영 업무, 시장 운영, 리윤 창출 모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기업이 업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과학기술 네트워크 집성 대상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디지털 경제가 맹렬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꽉 잡고 새 대상의 락착과 운행을 다그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개발과 운영, 인터넷 생방송과 새 게임 평가 등 주요 경영 업무를 발전 장대시키고 다각적인 배치와 여러 부분의 연동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동권을 쟁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전유통체계 가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현재 기초시공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대상을 여러 차례 답사한 바 있는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인력을 늘려 매일 새로운 진척이 있고 매주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자금량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연결시는 지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국가의 봉사 발전 지지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 발전을 다그치며 문화관광, 개거 건강양생, 경기경제, 가사봉사 등 생활성 봉사 공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를 적이고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도시 기능을 가일층 완선 승격시켜 고품질의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룡정 용도 과학기술혁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해 시공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형태를 갖추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시장 조사 연구와 제품 분석을 깊이 전개하고 시장 수요와 소비 선호를 자세히 파악해 판로에 맞고 수요에 부합되는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량질의 공급으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좋은 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5.1절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 시장은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고 주요 풍경구와 명소마다 관광객들이 인산 인해를 이루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호가복은 해란 명주를 찾아

풍경구 운영과 관광객 흐름 조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제반 유람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절 연휴 관광고봉은 풍경구의 수용 능력과 운영 관리 수준에 대한 집중적인 검열일 뿐만 아니라 각 현시와 각 관련 부문의 통괄 협조, 봉사 보장 및 응급 처리 능력에 대한 검증입니다. 관광객 체험 향상을 중심으로 입장 안전 검사, 입장권 예약, 안내 해설 등 전 과정 봉사를 최적화하고 숙식 부대 세부 사항을 정성껏 다듬으며 전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채로운 특색 문화 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관광객들이 흥겹게 왔다가 만족해하며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비엔나 국제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전반 계획, 공사 기일 배치 등 정황을 청취하고 나서 호텔은 모아산 기슭에 위치하고 해란 명조, 해란대 등 풍경구와 인접해서 지리적 위치가 좋은 바 대상의 현유 주체 구조에 입각해 실내 장식과 장식 배치를 다그쳐 올해 안으로 건설을 마치고 운행에 투입되도록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휴가구 대상은 현재 실내 장식, 도로 개조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기업 입주, 장식 설계, 전경 조성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설계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고 본지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가게 외관, 표지판 등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풍경구의 전반 풍모가 짙은 민족 풍정을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유행 분위기로 충만하도록 해 전통적인 운치와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한 유명 관광 목적지로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 기일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주변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무형문화재 문화창리, 국풍야시장, 특색음식 등 새 경력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연결과 장백산의 관광 낙수 효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장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하면 인기가 왕성해지고 실업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집니다.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를 장대시키는 데는 중대대상의 견인 주동과 유력한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발전 장대시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근고를 튼튼히 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구, 부루아통 성반, 도시구장, 룡정 비암산, 량전 백세, 축구 소진 등 문화관광 전경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풍경구가 VR, AR, 홀로그램 투영 등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 활동을 적극 개최해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화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드팀없이 장대시켜야 합니다. 실력이 두텁고 기술이 선진적인 일련의 량질 기업들을 다그쳐 유치 락착시키고 신장비, 신의야,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세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경제 발전의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과 일상 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결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거시안 생물 3기 공사, 룡정 화야광산 환경보호 지리 설비, 연산 4,000톤 쌀 과자 생산 흐름선 등 중대 대상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 더 많은 새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안전 안정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배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인원 밀집 장소의 안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청경구, 놀이시설, 대형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해의 안전우환을 지속적으로 조사 점검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주 여러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올절 연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의석인 왕길보,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릉정시, 연결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결시는 봄철 소비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야간 경제를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편민 야시장에 동시에 개장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봄철 야간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편민, 해민, 부민의 민생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연길에서 인기 있는 신촌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야시장은 주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증수를 이끌어 봄철의 야간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저녁 5시 30분, 연길 신촌 야시장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도시구역의 오래된 편민 야시장이 이곳에는 특색 로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주민들은 천천히 거닐며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멈춰서서 인증샷을 찍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길의 가장 생생하고도 따뜻한 도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고정 로점의 이동 구역이 있으며 4월 중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만 명에 달합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관리 책임자 심안곤입니다. 시장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색 미식 구역이 60%며 조선족 특색과 전국 유명 스낵이 모여 있습니다. 민생 백화 구역이 25%를 차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체험 구역이 15%를 차지하는데 인증샷 촬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로점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만족 줍니다.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성숙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신촌 야시장은 부대시설 승격 및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용 경영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청소와 보안 등의 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순찰, 소방안전 점검, 규범적인 경영과 문명 권유를 통한 상시와 관리 조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통 야시장 본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경영 소비 환경을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 종합과 과장 왕적입니다. 편민 해민을 극대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시는 올해 9곳의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밀 봉사와 표준 화병 관리를 핵심으로 로점 한 가구 한 개, 자격증 소지, 로점 공의를 요구하고 특히 식품 로점에는 반드시 상응한 소방, 정화 등의 설비를 갖추어 도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상을 수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간 경제 활력과 도시 정밀화 관리의 윈윈을 실현했습니다. 우수한 경영 환경과 봄철 소비 열풍이 겹치면서 이곳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인들의 경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주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활하게 취업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상인 고화신입니다. 저는 이 야시장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야시장은 매우 잘 운행돼 저에게 매우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류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쪽을 검색해보니 이 야시장이 꽤 크고 좋다고 하더군요. 금방 와서 막 도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길 주민 문건우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여기로 와도 되니까 편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닭가슴살 튀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연길시 전역이 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생한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봄이 시작된 이후

0: 연결시는 주민들의 야간 레저 소비의 새로운 수요와 상인들의 경영 증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정확히 부응해 도시 공간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전역의 야간 경제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했으며 영북 야시장, 남산 야시장, 룡호 야시장 등 9곳의 표준화된 야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했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의 지원 아래 연결시 야시장 경제는 조방형 발전의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규범화, 품질화, 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봄철 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략하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며 다점 연동과 전액이 활기를 띠는 야시장 경제는 주변 슈퍼마켓 소매, 특색 음식, 단거리, 문화, 관광 등 관련 업종의 동시 회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봄철 도시 소비의 미세 순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1: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나들이, 야영 등 실외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봄철 방화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당면 봄철 방화 형세가 준엄하기에 교성 위반 불 사용을 엄금하고 방화 안전 탄계를 단단히 조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야외 규정 위반 불 사용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의 소방원은 야영시 타고 있는 숯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모의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3반 부반장 류유헌입니다. 꺼지지 않은 숯은 숨겨진 불씨가 되어 바람을 만나면 불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티가 마른 풀을 만나면 임차 타오르고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험에서 채 꺼지지 않은 숯은 3분 만에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에 불이 붙게 했고 화염은 임차 나무로 옮겨붙어 불길로 번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순대대 1중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세고 나무가 건조합니다. 우리의 시범과 구조 실전에서 보면 야영시 고기를 구운 후 숯을 거서 흙으로 덮기만 하고 물을 부어 철저히 끄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뚜렷한 불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속으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숯은 강풍을 만나면 아주 쉽게 불티를 형성해 주변의 마른 풀이나 나무에 불을 옮겨 짧은 시간에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바람의 기세를 빌면 만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광범한 대중이 산림 초지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절대로 불씨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방화 신고 전화 12119에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0: 안녕하십니까. 연별라디오 조선호 방송 문예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 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선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인데요. 앞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딱 맞는 또 질 좋고 믿음이 가는 제품들을 속속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은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실상은 가짜 제품이나 또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 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실망을 한다거나 속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연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은요, 연면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좋은 제품을 골라 추천해드린 것도 저희 사회의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면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 연광유수엔 연광우선과 함께 우리 방송을 통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엄선한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추천인을 맡아 여러분께 말씀드려 엄선한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스타트로 연광우선 체험점 담당자 리민철 씨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네. 연광우선 체험점 담당자 리민철입니다. 예, 오늘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제품과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0: 저도 기뻐요. 그래서 이 연광우선 매장이 지난 4월 8일부터 시영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준비만 뭐 6개월이 넘게 걸렸다고 들었어요.
1: 예, 맞습니다. 저희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 건강 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선정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그리고 가격 비교, 서비스 시스템, 뭐 매장 환경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매장에 든 모든 제품들은 그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따져서 좋은 것만을 골랐고 또 편안한 공간과 정성스러운 서비스로 좋은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좋은 제품만 엄선을 했다 말씀입니다. 네. 그럼 그 매장의 위치가 어디인지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예, 저희 매장 이름은 아까 말했다시피 연광우선의 연광유션입니다.
0: 네.
1: 그 위치는 우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청사 1층, 그리고 그 지실 수산매가 있잖아요.
0: 네.
1: 그 영업청에서 동쪽으로 한 50m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4월 8일부터 시영업을 시작했고 우리의 문의 전화는 268-0999번입니다. R68-0999. 예.
0: 네, 이 전화번호는 그 건강으로 영업청의 전화번호죠.
1: 예, 맞습니다.
0: 예, 그래요. 뭐, 지점도 찾기 쉽습니다. 우리 연변, 연기식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연변 방송 1층 천사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연광우선, 연광요시에 들어오는 제품이요. 다 엄격한 뭐 심사를 통과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겠어요? 네,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체험점 위치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 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 바로 연변 내과병원 남쪽편이 위치했지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1: 우리 연광우선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믿음직한 건강제품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매장에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심내혈관 질환이라든가 관절 질환, 그리고 고혈압,

0: 혈당 고지혈에서는 코엔자임 Q10의 후메 Q10 그리고 아미노 글루코사민 안당 랑구수 예, 이외에도 또 프로팔리스 펑저 같은 제품으로부터 예, 또 구기사 인삼 예, 련자 맹문동 페마와 같은 약식 동원 제품들도 많습니다. 이 모두의 우리 전국 각지 원산지를 직접 확인했고 가장 좋은 품질이 원료로 엄선했습니다.
1: 네.
0: 예, 또 이 밖에도 우리 능하의 구기사라든가 그리고 또 운남이 37 그리고 또 우리 산양유의 고장으로 불리는 섬서부평 예, 여기서 우리 뒤로는 산양분유 예, 모두 전국에서 이렇게 직접 공수한 좋은 제품들입니다.
1: 그래요, 그래요. 듣고 보니까 제품도 정말 다양하고 많네요, 가지수가. 또 시영업 기간 동안에 특별 혜택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0: 예,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저 많은 어르신들이 뭐, 로안이나 안구건조증, 그리고 백내장, 이외에도 또 눈물샘 막힘이라든가, 안구혼탁, 또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죠.
1: 네.
0: 그래서 오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눈 건강을 돕는 웅담 명안액 시웅담 민무예를 위해 특별히 혜택 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예, 이 제품은 그 중성분이 웅담인데 이 제품으로 눈을 찜질하거나 또 씻을 수도 있고 직접 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우리 범위에 사용해보신 분들이 후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이 제품이 우리 정상 가격은 한 병에 128원인데 예, 오늘 우리 영광우선 라디오 방송 행사에서는 초특가로 판매합니다.
1: 예. 예,
0: 128원도 아니고 예, 28원도 아니고 오늘에는 단돈 1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와, 단돈 1원?
0: 예.
1: 128원짜리를 예. 28원도 1원이요?
0: 그렇죠.
1: 아, 참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 이러고 보면은 정말 큰 혜택이 아닌가. 그래요. 잠시 후 열선 전화를 연결해서 문제를 맞히는 분들에게, 열선 전화 연결해서 문제를 맞히는 분들에게 1원 초특가 구매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자, 기회를 가진 분들은요, 내일 이 매장에 직접 나오셔서 단돈 1원으로 원가 128원짜리 웅담 명란액을 사서 체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0: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맹액이 제한돼서 가지고 이번 행사는 이번 달 시영업 기간에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참여하셔 가지고 꼭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단돈 1원으로 128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살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1: 그래요. 저희 방송 오늘 첫 방송을 하다 나니까 듣기 듣는다든가 아니면 잘 듣지 못했던 분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단돈 1원으로 128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살 수 있다는 점. 이제 오늘의 추천 상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요. 산양유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뭐 시중에 정말 많은 다양한 산양분 제품들이 많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종류도 정말 많아서 이 품질과 가격을 제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민철 씨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요. 공장의 생산 자격 그리고 과정, 원재료 등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엄선한 산양분 제품으로서 가격과 품질 모두가 매우 뛰어난 우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산양분유를 고르실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또 너무 싼 제품은 혹시 원유 품질이 나쁘고 첨가물질이 많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영양도 없고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고 예.
1: 네.
0: 또 너무 비싼 제품은 광고 효과만 보고 속아서 돈을 낭비할까 봐 이런 걱정을 또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오늘에는 어떻게 산양분유를 골라야 하는지 그 원산지로부터 품질, 영양, 가격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건 만큼 여러분께서는 속는 일이 절대 없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엄선한 제품으로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산품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다면야 그보다 뭐 더 좋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우리 산양유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원산지가 어딘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서 선생님 혹시 우리 중국에서 가장 좋은 산양유 산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1: 가장 좋은 원산지 글쎄 어딜까요? 좋은 곳이 너무 많아서.
0: 예, 우리 중국에서 가장 좋은 산양유 원산지는 섬서성 부평현입니다. 예,
1: 섬서성 부평.
0: 산시 후평县. 예,
1: 예.
0: 우리 섬서 부평은 예, 중국 산양유의 고향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 우리 저 염소 사육 황금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이미 우리 수백 년 동안 저 염소를 사육해 왔고, 또 국가지리 표시 제품 보호 구역이기도 합니다. 예. 이 원산지 우세는 정말 일반적인 산양 분위기가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현은 북위 34도 황금 목장 지대에 위치했는데, 그래서 기후가 온화하고 일조량이 풍부하며 토양이 또한 비옥합니다. 예. 그래, 오늘 우리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영광 우선이 정 성껏 고른 산양유 고장 섬서성 부평현이 양서억 양쇼이 유기농 산양분유입니다.
1: 네.
0: 예, 우리 양서억 산양분유 공장은 자체 유기농 목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서억 산양은 그 우리에다 가다 놓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 자연 방목을 하고 또 과학적 권리를 병행해서 키웁니다.
1: 네.
0: 그리고 또이 산양들이 먹는 그 목초를 보면 다 천연 고단백 목초들이고, 또 오염 없는 샘물을 마시며 자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료를 절대 강제적으로 먹이지 않고 항생제나 우리 뭐 성장 호르몬도 투여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양서 유기농 목장은 진정한 육물을 실현했습니다. 이 육물 한 번인가면 우리 농약 그리고 화학 비료, 호르몬,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또 유전자 조작이 없고의 화학적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산양이 건강하고 또 튼튼하며 그 생산되는 원유는 깨끗하고 그 향도 또 아주 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양서 유기농 산양 분유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오염과 저품질 문제를 이렇게 차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평 원산지의 자신감이자 양서 유기농 산양 분유 품질이 근본이라 할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속 유기농 산양 분유는요, 진정한 황금 목장에서 나온 천연적인 산양 분유라는 말씀입니다. 뭐 평소에는 예전에 그 소젖 우유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산양이 그렇게 좋다니까. 알겠어요.
0: 예, 맞습니다. 그래, 우리 요즘 또 분유를 고를 때 모든 분들이 이 유기농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우리 진정한 이 유기농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증을 받아야 하고, 생산 그전 과정의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 이점에서 볼때 우리 양서 유기농 산양 분유는 국가에서 공인한 유기농 상품 인증도 받았고, 목장이 목초 재배, 그리고 또 산양 사육부터 원유 채취에 가공 생산, 완제품 포장까지 이 생산 전 과정의 유기농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모든 포장에 유기농 추적 코드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 코드를 스캔하면 원산지와 그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절대 가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요, 그래요. 양시어이 유기농 산양 분유는 전 과정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코드로 원산지와 인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인데요.
0: 네.
1: 그럼 이 양속 유기농 산양 분지와 시중에 일반 산양 분유와 어떻게 다른가요?
0: 예, 그 첫째는 우리 시중에 일반 산양 분유와 비교했을 때그 양속의 원자로 표시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 핵심 원료는 유기농 생양유, 생양로인데 그 어떤 첨가물도 없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정말 순수 산양유로 만들었고, 절대로 그 값싼 뭐 분유나 유청 분말 등을 혼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설탕, 무합성 향료, 그리고 무방부제, 무색소, 무메가당, 예, 그리고 무화학 첨가물, 이 여섯 가지 무첨가 원칙을 지켜가지고 중산염층이 위장과 신체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됩니다. 이외에도 또 불필요한 첨가물이 없어서 신체 대사에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또 혈당 변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또 위장이 약한 분, 예, 그리고 또 천연적인 건강 제품을 추구하는 어르신 모두가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하고 좋은

0: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뭐 첨가물이 많은 시대에 무첨가라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입에도 양속 유기농 산양 분유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0: 예, 그리고 또 이외에도 우리 양속 유기농 산양 분유는 수입 사육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 밀폐된 곳에서 전자동으로 산양의 젖을 짜는데 이로써 우리 외부 오염을 차단하고 그리고 또 신선한 산양유는 그 젖을 짠 후 4초 이내에 3도 내지 5도로 급속히 냉각하여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또 이상 오염이 없고 더욱 깨끗한 거죠.
1: 네.
0: 예, 또 저 원냉장 운송으로 그 원유의 영양 손실과 식은 증식을 방지하고 예, 산양유 속의 활성 영양소와 면역 글로벌린 예, 메이 출단바이 이와 같은 우리 귀중한 성분을 최대로 보존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장년층들이 이렇게 분유를 마실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혹시 이거 마셔도 흡수가 잘 안 되고 또 속이 더 무르크하거나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일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근심하고 있는데 우리 양속 산양 분유는 중장년의 신체 특징에 맞춰 만들기에 흡수가 잘 되고 위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예, 그 원인을 보면 우리 산양유 자체의 지방구 크기는 우유보다 3분의 1이 작고 또 소화 시간은 우유보다 6배 빠르며 흡수율은 우유의 1.9배에 달합니다. 때문에 우리 양소 유기농 산양 분유는 일반적인 분유처럼 위장이 힘들게 소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장 기능이 약한 중장년층이라 하더라도 마신 후에 또 우리 속이 더부룩하거나 뭐 소화불량, 식물이 넘어 나오는 이런 증상이 거의 없고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로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유보다 흡수가 더 잘 된다는
0: 예,
1: 말씀입니다.
0: 그렇죠.
1: 다른 어떤 우유 제품이나 다른 분유보다 산양 분유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흡수가 잘 된다니까.
0: 예. 그리고 또 우리 산양 분유는 칼슘 함량이 높아가지고 우리 뼈강을 지키는 데 좀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우리가 보면 이게 나이가 들면 칼슘이 점점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우리 양소 유기농 산양분유는 칼슘을 정확하게 보충해주고 또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우리 몸속 영양소도 전반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산양분유의 영양성분을 보면 모유에 가깝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칼슘 외에도 다양한 비타민 그리고 미량원소 이제 말했던 메이슐단바이 이와 같은 이런 성분들이 풍부해가지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내 혈관 건강을 유지하며 또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변비 개선에 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우리 이 양분유는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보통 산양유 하게 되면 뭐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을까? 다른 뭐 염소나 양 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누리내가 더 나지 않을까? 비리내가 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분들인데 냄새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 위해서는 한 말씀 해 주신다면요?
0: 예,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1: 그래요.
0: 우리 양소 유기농 산양 분유는 또 향이 진하고 고사며 비리지 않고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우리 이 회사에서는 3중 물리적 공예를 이용해 가지고 그 산양유 속 단쇠 지방산 함량을 낮췄습니다. 이 단쇠 지방산이가 바로 그 우리 누리내 나게 하고 비리내 나게 하는 그 성분인데 그것을 이렇게 막아 가지고 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또 목 넘김이 부드럽고
1: 네.
0: 깔끔하고 이상한 냄새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젖을 짤 때에도 밀폐식으로 2시간 이내에 저온에서 운반하고 저장하여 그 산화로 인해 나오는 비린내를 막았습니다.
1: 네네.
0: 예, 그래서 그 분유를 좋아하지 않던 분들로의 우리 양속 산양 분유는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고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습니다.
1: 그렇네요. 듣고 보니까 참 좋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물건은 너무 가격도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격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가격이 네, 어떻습니까? 이거?
0: 그렇죠. 아마도 가격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중에 파는 산양분유 가격은 정말 천차만별을 할 수 있겠죠.
1: 네.
0: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하는 거는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고 질 나쁜 산양 분유들인데 이 대부분은 또 안 좋은 원유를 혼합하거나 첨가물이 많고 원유 그 품질이 나빠서

0: 뭐보다 영양을 섭취하기는 그냥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다면 또 비싼 건 좋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몇백 원씩 하는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이런 제품은 또 그 대부분이 브랜드 광고비와 포장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가성비가 좀 낮습니다.
1: 네.
0: 그러나 우리 저희 저 영광 우선에서 저 추천하는 양소옥은 그 공장과 직접 손잡고 예,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앴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또 우리 시행업 기간에는 또 특별한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예, 우리 원가에 한 통에 228원인데 예, 우리 시행업 기간에는 공장에서 30원씩 보조를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니까 한 통에 98원인 셈이죠. 예.
1: 그래요.
0: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활동 기간에 우리 또 한 통을 사면 한 통을 더 드리는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함께 됩니다.
1: 예.
0: 예. 그러니까 우리 198원에 유기농 산양분유 두 통을 살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1: 네네.
0: 예. 한 통의 가격으로 치면 99원이 셈이죠. 예. 정말 가성비가 갑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혼자 마셔도 좋고, 예, 또 부모님께 선물하기도 좋고, 또 뭐 친척이나 지인 방문용 선물로도 매우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가정 구성이 많은 분들, 예. 이런 분들을 위해 또 대용량 가정용 포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용량 가정용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예?
1: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두 통에 가격대로 보게 되면 456원인데 지금은 두 통이 198원이라는 말이 되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절반 넘어 절약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정말 이런 혜택이 어디에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럼 계속 뭐 이 가격에 팔고 있는 겁니까?
0: 아, 그건 아니죠. 이번 혜택은 영광우선 시행업 행사 기간에만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행사가 끝나면 할인과 원 플러스 원 행사도 동시에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먼저 오는 분이 임자인 거죠. 예?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을 때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 위치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정사의 1층 예, 지수산매의 영업성으로부터 예, 동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문의전화는 268-0999번입니다. 예, 268-0999번이.
1: 그래요. 268-0999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건강로 영업청 지수산매의 길씨 미디어. 뭐, 방송국 청사 1층 하게 되면 다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저희 생방송입니다. 지금 전화를 주신 분들께 내일 매장을 찾는 어르신들께는요. 단돈 1원으로 128원짜리 웅담 명란액을 사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고 답을 하시는 분은요.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 주셔서 맞추시면은 이론으로 웅담 명안액을 사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첫 문제로서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가 어디인지 예.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영광우선 체험점 자문전화번호 몇 번일까요? 앞에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디에 위치했고 전화번호가 어떻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혹시 예, 저희 방송 듣고 계시나요? 오늘 첫날 첫 방송이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중도에 듣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귀띔해 주셔서 듣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생방송실 이용전화는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또 연변방송국 국자가 1층 청사에 오시게 되면 길씨 미디어 건강 영업전 아이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렸나 지점을 여기 오시게 되면 여러가지 제품이 참 많습니다. 아, 전화 연결이 됐어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한다.
1: 예, 말씀 주십시오.
2: 지점은 예, 방송국 동쪽?
1: 예예. 예. 오 그래요. 방송국
2: 268-0999
1: 맞습니다. 268-09자 3개 그렇죠? 099. 네.

0: 99번 방송국 청사 국자가 방송국 청사 1층 알겠습니다. 내일 나오셔서 아침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은 안내원들이 또 이제 우리 여사님을 마중해 갈 거예요. 오후에도 괜찮습니다. 오후 1시부터 뭐 4시 그 사이로 이제 와주셔서 보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어머님이 좋아하실 그런 뭐 복원 건강 제품도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전화 참여 감사합니다. 방송 뭐 저녁에 좀 듣는 편인가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1: 예, 방송.
0: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고 또 건강 정보 많이 챙기시고, 오늘 이 저희 방송에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128원짜리 웅담, 명란 얘기입니다. 명란의 명무의 이론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래요. 네, 여러분께서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입니다. 밖에서 전화 벨 소리가 울리는 것 같은데, 전화가 주고받고, 누르는 단추, 뭐, 잘 이제 우리 도우미께서 잘 받으시고, 전화 저희 안으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철 선생님과 함께, 영광 우선 방송에 추천해드리는 건강 제품으로 여러 면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명단 그 웅담 매니저를 좀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0: 우리 사는 거는요 방송국 청사에 오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문제를 냈어요.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가 어딘가 첫 번째 문제고 영광우선 두 번째 문제로서 전화번호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2: 예예 방송국 연변 방송국
0: 네 몇 층인가요?
2: 아, 1층.
0: 1층. 예, 그렇죠.
2: 아, 1층입니까?
0: 예, 2층은 아니고, 뭐, 방송국을 예. 얘기를 해주세요. 전화번호 어떤가요?
2: 아, 256-1112.
0: 아, 그거는 저희 생방송실 이용전하고, 거기, 네. 그, 저,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웅담 명란에, 예.
2: 268-0099번입니다.
0: 그렇죠. 길시미들의 저희 지스 참매. 예. 뇌과병은 바로 남쪽이에요. 알기 쉽다면은, 알기 쉽게 예. 이제 보면은, 건강로 영업점이가, 그래, 268-0999번, 우리 선생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낼 시간 하는 대로 오셔서, 뭐, 매장도 한번 둘러쭉 보시고, 뭐, 어떤 제품이나 보시고, 이론으로 128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내일 시간 나시는 대로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이제 나와주시기 바라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건강자문생방송. 네, 우리가 건강을 지킵시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킵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 생방송 이용 전화는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오늘 오픈과 함께 첫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뭐 처음 듣고 계시는 분들, 뭐 중도에 듣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방송 이 영광무선이 매장이가 4월 초에 이제 시영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준비 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3: 예,
0: 그렇죠?
3: 예.
0: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해 드렸고 이 선정 이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네.
0: 예. 6개월 넘게끔 엄선을 거쳐서 만든 건강 제품 매장인데 어떤 상품이 이제 있는지 저희 생방송실 이용전합니다.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4: 예, 우리 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영광유선에서 하는 이 파는 제품들은 예, 다 우리 제품 선정으로부터 원산지 확인, 예, 가격 비교, 서비스 시스템, 또 환경 배선까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겼습니다. 예. 또 우리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정성들여 준비를 했고 또 그래서 우리 매장에는 모든 제품들은 다 우리 가격도 가장 저렴하게, 예, 품질도 또 가장 좋게, 예, 이런 것들만 엄선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0: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엄선 제품, 영광 우선, 영광 요새, 연변 광부 대시 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영광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다.

0: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걸 봐서 또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앞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 중장년들이 중장년층에서 많이 관심을 갖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1: 예, 우리 매장에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관심 갖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또 예를 들면 우리 심뇌혈관 질환이나 예, 관절 질환 그리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에선 코엔자임 Q10 요즘에 많은 그 어르신들을 찾게 제 후미 Q10 그리고 우리 또 관절에선 글루코사민 한어로는 안당루안구수 예, 그리고 또 우리 프로폴리스 예, 펑제와 같은 이런 제품으로부터 우리 노 구기자라든가 인삼 예, 련자 맹문동 예, 폐모 같은 약식동원 제품들도 많습니다. 예, 이런 제품들은 모두 우리 전국강제 원산지를 직접 확인했고 예, 가장 좋은 품질이 원료로 엄선했습니다.
0: 그래 예, 예. 맞는 얘기를 예. 해주시는데 앞에서도 저희들이 방송과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들으신 분들은 상품에 대해서 되게 아실 거고 그리고 또 단돈 1원으로 128원짜리 웅담 명란액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문제로서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가 어딘가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로서 영광우선 체험점의 전화번호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화번호가 어떤지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전화를 이용해서 맞추신 분들 뭐 그래 맞추셔도 좋고 저희 방송실로 전화를 걸어서 뭐 저희 방송 오늘 첫 방송을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도 좋고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기꺼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저희 방송이 뭐 이 시간대는 방송을 생방송 뭐 건강에 관해서 뭐 여러모로 이제 잘 안 해드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녹음 방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다면요. 256-1111번, 256-1112번 전화를 이용을 해서, 1원으로, 예, 그래요. 웅담 명란액을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첫 문제로서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가 어디냐 그리고 두 번째로 영광우선 체험점의 자문전화를 이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서 이 웅담 명란액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 네. 우리서 노인들이 노안 예 그리고 잘 보이지 않고 눈건조증 그리고 백내장 또 눈물샘 막힘 그리고 안구 헌터 그리고 우리 바람 많이 불 때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눈물이 나는 그렇죠, 증상 그렇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눈 질환에 모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쓸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 맞춰서 예. 정말 상처가 나 그런 좀 힘들지만 예. 다른 데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0: 저는 아직 많이 걸려온 것 같아요. 받아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2: 예예예 예, 예.
0: 말씀해 주세요. 영광우선 예, 체험점 위치 그리고 전화번호 이렇게 제가 문제 드렸어요.
2: 예예 예. 위치는 그 연변방송국 1층 거기 라는 것도 있고 전화번호는 268-0999번이라고
0: 네. 그렇습니다. 아, 어머님이 방송 잘 들으셨나요? 평소에 저희 우리 방송 잘 듣고 계십니까?
2: 예, 방송을 매일 내가 그냥 그래,
0: 방송에 알겠습니다. 방송이 친구죠. 그리고 방송 많이 참여하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건강 제품도 좋고 건강 상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드립니다. 많은 청취 바라고요. 내일 시간 나시는 대로 체험점으로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래 갑니다. 네. 엉덩이인데 저기나 내일
0: 용정
2: 나 가면 되겠습니다. 예.
0: 용정에서 뭐 편하시다면 오셔도 되고 예 네. 어디 불편하시면은 뭐 뒤에 저희들이 또 268-0999번으로 전화해서 제가 어느 날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좋기는 내일 오전이나 오후에 오시면 좋고 연결 오시는 길에 예,
2: 예 아니면은 가려고 합니다.
0: 한번 와서 구경도 해보고 예 매장도 둘러보고
2: 예
0: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매장도 좋고 거기 전화번호로 자문을 또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2682-0999번입니다. 다음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1: 예, 예, 예.
0: 예, 말씀 주십시오.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하고 영광우선 체험점 잠은 전화를 제가 문제로 드렸습니다. 쉽죠?
1: 연변내과병원 남쪽으로 50m 되는 곳입니다.
0: 연변병원 뇌과병원. 아, 예. 여행 방송국 청사.
1: 예, 예, 예.
0: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1: 네, 전화번호는 2681-0999번입니다.
0: 네, 방송국 청사 하시죠?
1: 네, 네, 네.
0: 방송국 청사 하시면은 누가 물어봐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저 방송 들으시면서 건강 잠은 방송을 많이 듣습니까?
1: 예, 방송 듣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0: 오, 저녁 시간 또 낮 시간도 듣고 있는 분들도 예, 계시고, 방송으로 예, 통해서 여러 가지, 예, 상식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얻는 분들도 없지 않아도 계십니다. 아마 저로 저희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뇌과병원 맞은편에, 뭐, 방송국 체험점에 오시게 되면은, 뭐, 단돈 1원으로, 명무예, 성당산 명무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네. 그래요. 저희 생방송실 이용자나, 저희하고 지금 대화를 하시는 이 전화번호는요, 여러분들이 방송 잘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6-1111번, 256-1111번, 2번 전화,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졌습니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말씀
2: 예,
0: 주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제 전화 왔습니까?
0: 예, 연결이 됐습니다.
2: 예.
0: 방송 쭉 처음부터 들으셨어요?
2: 그렇습니다, 저는.
0: 예?
2: 예, 지금 문답 지금.
0: 아, 그래 문답이요. 첫 번째 예. 문제 영광우선 체험점 위치, 영광우선 체험점 잠은전화 이렇게 두 개 문제를 드렸어요. 예.
2: 첫 번째 문제는 연전 방송국 청사 1층이에요.
0: 네, 아유 시원시원해 대답하셨고. 예.
2: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가 2680999.
0: 예, 알겠습니다. 체험점 문의 전화가 그래요. 멀리 있거나 뭐 또 다른 어떤 사정으로, 못 오신다거나 어떤 또 다른 뭐 건의 의견도 저, 그죠? 자문하실 분들이라면 낮 시간대도 뭐 2680999 이렇게 전화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내일.
0: 네, 내일 오전 5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십시오. 예.
2: 전화 치면 된다, 예?
0: 네네, 내일 전화 치고 오셔도 되고, 2680999 네. 전화 치고 오셔도 되고, 어느 시간대, 아니면은, 뭐, 직접 그 시간대 맞춰서 오시면은 됩니다. 이미 전화를 네. 걸어주셨기 때문에 어머님 전화가 저희 기록이 되어 있어요.
2: 예. 네. 어머님, 방금 몇 시 합니까?
0: 8시, 8시 반부터 쭉 오셔도 11시까지 다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요.
2: 예. 네, 알았습니다.
0: 알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네. 네. 네, 저희 방송에 참여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가 열려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요. 상품 소개, 뭐 여러 눈에 좋고 또 몸에 좋은 뭐 여러 가지 제품 많잖아요.
3: 예, 그래서 우리 명한 액은 참 많은 눈질러 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품은 눈을 찜질할 수도 있고 또 씻을 수도 있고
0: 네.
3: 직접 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시간은 지금 다 돼가요.
3: 예, 예.
0: 아, 이거 벌써 약속된 시간에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돌아오신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4: 예.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 따라 행복 따라에서는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의 창작가요 중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염수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반주를 맡고 계시는 장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1: 예.
0: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예. 우선은 한 열 곡 거의 배웠으니까 한 곡 좀 더 시커 좀 들어가면.
0: 그럼요.
1: 여러분들 또 어떤 곡들은 너무 배운 지 좀 시간 되면 잊어먹지 않습니까?
0: 네. 예. 그리고 이 염수원 선생님 보면 그냥 가르치는 게 너무 많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많이 가르치려고 그냥 쉬지 않고 쉬지 가는데 우리가 좀 쉼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감기 요즘 조심하세요. 네. 네. 우리 인생 일일이 지난 시간에 시간상 관계로 우리 후렴은 오늘 시간 다시 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열심히 또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인생 일일이 최기자 선생님 작사하셨고 김봉관 선생님께서 작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렴수원 선생님의 노래로 여러분께 또 많이 알려진 노래인데요. 배워보죠 또.
1: 네.
0: 네.
1: 한번. 한번 전문가 선율 기억나죠? 예, 전번에 우리 반은 어땠던가?
2: 반은
1: 전번에 얕죠, 좀
2: 우리 오늘 키도 올려서.
1: 네, 예, 키 반음 높이.
3: 반음.
1: 반음이. 얼마나 낮죠, 예?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비슷하게 선율은 다 기억하고 있네. 그, 또 하나 잔소리 자꾸 해요. 그걸 이렇게 앉아 배울 때, 우리 노래는 서서 부르는데 앉아 부를 때, 이 불상이 전면적으로 몽땅 이렇게 앉지 마세요. 그냥 허리에 그 앞으로 코에 앉으세요. 이렇게. 허리를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호흡이 다 이제가 다 넘어지는데 앞으로 코에 앉으세요. 이렇게 허리 펴고요. 다시 한번 2절 가봅시다.

이 가사가 민요풍을 댔는데 우리 전번에도 얘기했죠. 또 혹시 잃어버리자면 이 우리 민요풍을 했지만 이 가사가 청산은 살아 천만 년 푸르지만 강산은 푸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년을 못다 하네. 그러니까는 청산은 푸르지만 소나무 영구에 푸른데 우리 인생은 백 년도 못 사는 인생 이런 뜻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지날 겪었던 망고 풍상이 말이오 고대 광실 부럽사고 산의 집이 따로 없네. 지금은 날마다 생일 달마다 명절 세월 안에 오라 무정타 말하라. 이게 좀 민요 부를 때도 그래서 청산은 살아 천만 년 푸르지만 이렇게 그 하지만 속에 조금 한을 가지고 하지.

0: 사실 이모님 거 없을 때 지금 저 하늘 모정 다 말어라 니리 니리 어제 이렇게 살라 있었겠을까? 손에 하늘 가자. 아, 좀 더 살 더 인생을 좀 더 예 더 훈민하게 살고 싶은데 시간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니리 니리 니리 우리의 인생 니리야. 어디 저 두 개 더 얼마나 재밌게
1: 네
0: 니리 뭐 니 니리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분은 니 니리 방법이 없다 말한다. 인생 그걸 그런 그 아내 있잖아. 우리 간단하게 노래를 생각하지만 아내 그런 있잖아. 그 아내 함의를 잘 가지고 해. 그냥 이제서 세월 안에 다시 해보세요. 니리 요거 간단하지. 니리 니리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니리 이게 우리 아 이런 거가 니리 니리 니리 우리 인생 니리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인데. 자 그 세월아 딱 가봅시다. 시작.
2: 세월아 내월아
0: 세월아 내월아
2: 우성 다 말아라.
0: 이게 보세요. 근데 전문의 세월아 어떻게 해놨을까. 야 뭐 사내 집에 따라오네. 딸마다 생일아 세월아는 허리를 탁 베고 허리를 짚고 있잖아. 뭐 폭풍우가 내 인생에 와도 뭐 어쨌단 말이야. 세월아 내월아 따따라다라라라 무성 타마하라라 네, 이런 감각을 해. 뭐 세상에 폭풍 와도 어, 관계없다. 난 즐겁게 살겠다 이겼다. 예? 인생 어디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함의를 가지고 갑시다. 예? 그러면 노래가 재밌어진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무정타 뭐 세월아 내월아 그다음 허리를 타 이제 무정타 말어라 예 얘기를 해라면 다 세월아 시작.

일일이야. 니. 살라. 니. 리리야. 그래서 제목이 니. 리리야. 무슨 니. 리리야. 서글로 2절 갑시다. 2절도 한 가지 나 가사에. 록스는

0: 잘했어.
1: 네, 네. 이렇게 부르면 네.
0: 맛있죠.
1: 맛있죠. 내재석으로 어떤 데는 내재석이 들지 내재석이 되고 서를 뿜을 땐 뿜고요. 그다음 여기를 한번 우리 저 오미나 선생님은 좀 우리 고전민요도 가르치고 그런 프로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도 하나 모습 보십시다. 새우

0: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예. 어쨌든 공연해야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공연해야 되겠습니다.
1: 발표 무대를 집도 가져가시면 좋겠죠.
0: 지금 이렇게 부르면 잘 부른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무엇을 부르려나 너무 익숙하면 아직도 이게 가사가 이렇게 눈을 앞에다 대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감독 소리 잘 못한다는데 이 후에는 또 다 이거 이제 좀 암성이 이렇게 들고 합시다. 이렇게 들고. 네.
1: 가사를 이제 다 암송 하셨죠?
0: 잘 못해.
2: 비슷하게 되는.
0: 비슷하게 되는. 이렇게 하면 성대부터 누르지. 이렇게 들어.
1: 그래, 앞으로 이렇게 네. 드시면 돼.
0: 그러면 머리 들게 되잖아.
1: 네.
0: 자, 한번 이번에 좀 공연이다 하고 해. 제대로 합시다. 웃으면서 허리를 펴고. 자.

근데 하나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된대. 앞으로는 뭐 힘줄 필요도 없고 청사하는 사람 천만 년 풀어지만 우리 인생 살고

나 이 통도 안에 소리 들어간다면 호흡으로 일단 잡아놓는다면 보내주라고 합니다. 무슨 알아들으면서 가? 예.

할만하죠? 이슬 그렇게 합시다. 잡은다면은 허브 있어준다면 위치하고 허브 있어준다면은 허브로 앞으로 소를 보내서 뭐 허브 제대로 따라간다. 허브 제대로 담아서 제대로 가게 된다면 이슬 가봅시다.

예. 뭐 어째서 그 뒷대가서 허위 모도나지 않고 보내주니까 그렇다면 또 소리 지고 있나 말인데 무정타마하라라 닐리 가만히 있으면 얘기했으니까 허비 또 잘라 닐리 자 배다

그래 뭐 범위가 예. 아예 딱 잘라진단 말이야. 보세요. 우리 인생 이게 언제 언제 박자 채운다 저도 뒤뜰거 하자 이래 말이야. 우리 인생 이래 범위 저절로 가세요. 무슨 말 그러면 이제 전해 봅시다. 무성타마하러라 니힐리 그 다음 저 앞에다 오스 선생님 보내줘. 오스 선생님 귀에다 들게 얘기하라 말입니다. 무성타 시작.

0: 니리리 약간
1: 니리리
0: 이 소리가 좋은 건지가 잠깐만. 예, 무정타 하모니아에서 받아들일게요. 시작.

0: 늦었어요.
1: 예, 늦었어요.
2: 이제 이것도 생각나 말다. 어제 듣게 한다니까 또 박자를 우리 인생 다시 시작.
3: 우리 인생.
2: 이 소리가 막 지고 지금 쫙 꺾여 나간대.

0: 우리가 살라 해도 듣긴다 말인데. 네.
1: 그렇죠. 그렇죠.
2: 이 장단이 좀 어려운가 봐요.
1: 예.
2: 여기서 특히 틀리는, 틀리는 부분이 여기.
1: 니리. 그렇지.
2: 무정타 말을 하면 우리가 뒤 받치는 부분 있잖아요. 예, 예. 주고받는 무정타 말을 하면은 닐리 닐리 장단을 모르시겠으면 괜찮아. 이 네 박자를 계산하면 되고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닐리 네 개 들어가고 여덟 개 하나 네 개 더 있어요. 모두 여덟 개거든요. 닐리 따다다다다다다다 닐리 여덟 개 장단을 여덟 개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네, 8분의 12 박자니까 우리가 여기 세 박자씩 12 박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1: 8분의 12 바쁘지 뭐. 그런데 네. 이분도 잘 받아 물긴 잘 받아 문다.
2: 무정타 말어라 그다 닐리 닐리 두 개 들어갔잖아요. 뒤에 또 여섯 박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콩 닐리 제가 장단을 칠 때 여기서 닐리 따다다다다다다다 닐리 닐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기억하시면 네. 돼요.
1: 동할 때 이제 닐리 할 때 부편 들으셔.
2: 장 한 박자 쉬어야 되니까 네. 콩 닐리 리리
1: 강박이 쉰다 말이야.
2: 리리
1: 따라 따라 여기 매력이 나온다. 되겠습니다. 세월아 내월아 이제부터 우리 장고 소리 잘 들으세요. 이 민요는 우리 선생님 장고 아이 칠치기는 우리 조금 따분했는데 선생님 힘들지만 지금 장고를 쳐도 되니까 이거 장고 소리 잘 들은 괜찮을까. 이후에도 민족 장단을 느끼면서 타면서 간다 말다. 세월아 내월아 다시 가봅시다. 지 달마다 명절 이거부터 할까요?
2: 네, 날마다
1: 생일 보내주 잡은 다음에 보내주세요. 시작.

0: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생도
1: 인생
0: 콩 리리 리리 그다 콩 리리리리 우리 인생부터 인생 다다다다다다단따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예 여기는 반 박자 안 쉬고 먼저 들어가죠.
1: 들어가고 니테가 또 쉬어.
0: 리리야 니 니 그러니까 여기도 니 우리 인생 여기서부터 여덟 개죠. 인생 하나 둘 셋 넷 리리야 반대입니다. 네. 앞부분에서는 쿵 리리 했다면 뒤에는 니 리리야 먼저 들어가죠. 아이 묘하게 곡을 주셨어요. 그래서
1: 선생님 곡 영 잘 네.
0: 참 묘하죠.
1: 저번에 얘기했죠. 제가 저 무슨 생수 다리 상했을 때 반년 집에서 못 나온 데 있어서 악보를 들고서 우리 네. 좀 찾아왔더라니까.
0: 아,
1: 이거 가지고.
0: 그러셨군요.
1: 그래서 이게 속고를 한 대 집회를 짓고 이거로 보면 돼.
0: 아우
1: 그런 곡이네.
0: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네. 참 너무나 의미가 있는 노래. 네.

0: 네.
1: 세네명 그 내자적인 감정이 많은 분.
0: 네.
1: 좋습니다. 예. 세월아 내월아 무정 딱 어쩐 장단이죠. 처음.

0: 잠깐만. 오, 이기면 연급해야 되잖아. 천만 년 푸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 자꾸 장난타야 된다. 천만 년 푸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 하는 게 왜 쓱 쓱을 쓱을 쓱을 조금 저 박자를 조금 써주죠.
1: 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은 좀 천천히 한 박자 좀 쉬고 싶어 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0: 습관.
1: 천만 년 부르지만 우리 이렇게 하고 싶죠.
0: 예. 어, 뭐 쉬기 싶은데 네. 천만 년 푸르지만 제가 다 해도 허브 제가 다 바꿔요. 천만 년 푸르지만
1: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 하네. 아 여기서 사설이 쭉 이어지다 네. 보니까
0: 한옥에
1: 그, 예, 그냥 뭐. 쉬고 싶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0: 쉬지 마세요. 쉬고 싶을 때 안 쉬는 게 좋아요. 네. 천만 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 저리 한옥에 할 수면 저리 한옥에서 이게 보세요. 앞에 마셔놔. 천만 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먹다 하네. 이 뭐 허우실 게 있으니까 뭐, 뭐 크게 소리를 절대 크게 내지 마세요. 보세요. 서정 수원 선생님이 부르는 것들을 이제 지금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부르자면 성사는 살아이 필요한가? 천만 년 필요 없다는 거 보세요. 살살 웃으면.

0: 그냥요 자꾸 치 얘 누르지 마세요. 이거 그 살살살라 내 대적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 근데 연출 할걸? 앞에 세 번.
1: 앞에 세 번.
0: 세 번 하게 하면 같이 계속 하겠습니까?
2: 앞에 세 번씩.
0: 세 번 하게 때안 쓰여 나가는데. 이 또 이미 따보는 거 사는 자, 해봅시다. 네, 자. 얘기를 하세요. 앞에는 시작.
1: 청산.
0: 아니, 박자들 하나. 그, 뭐니까. 이, 따라라라라 쳤죠.

아직도 좀 겁이 나네. 아직 불려. 좀 우는데 군이빨에 좀 더 조금 더 들어야 됩니다. 두 여분들. 이적. 앞에 그 후렴 어떤데 같이 해줘도 된다. 시작.

0: 좋습니다. 네. 무슨 다른 요구 있으면 어서세요.
1: 아니요. 잘하셨어요.
0: 이쯤은 시커 못했다면.
1: 아, 그러셨죠.
0: 네, 오늘.
1: 네.
0: 어서세요. 하면 대단히 잘할 것 같은데. 해보죠.
1: 예?
0: 해보죠.
1: 오래요?
0: 오래 못 들어봤죠.
2: 너무 못 들어봤어요. 예.
0: 해봅시다. 이제 또 되지? 같이 할까? 선생님, 그 후렴 같이 해주면 된다. 정 사는 사람.
1: 노래를 또 오늘 여섯 번.
0: 저도 달랄까?
1: 네? 네?
0: 예. 간주 시작!
1: 잠깐만요. 이게 악보가 굉장히.
0: 이수연님 아주 이 노래 잘 못.
1: 글자가 굉장히 작네요. 지난번에. 자, 가겠습니다.

0: 아이 좋네요 이 노래가.
1: 진짜지.
0: 예, 그 가사 말을 꼼꼼히 예. 살펴보면 정말로
1: 인생 노래하는 게
0: 부르청청 예.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은 백세 시대 예. 가끔씩
1: 여러분들 지금도 다 부르자서 아직까지 백세 시대 아주 부르자서요. 아,
0: 백세 시대 백세 너무 뭐 사실 다 계시잖아요.
1: 부르짐이에요.
0: 네.
1: 이보세요. 하나 팔아놓으세요. 아, 우리도 좀 팔아놓으세요.
0: 네.
1: 이들 계속 해보죠.
0: 그렇죠. 녹수 녹고.
1: 아, 잘 부르는 맛을 봤어요. 그 교수님이니. 자.

0: 소나무로에 굽어들었고 그곳은 나무 그늘이 두려워지고 행인도 적고 바람도 시원했다. 그리고 바로 정면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이것이 세 사람의 첫 만남이었다. 그때 아보는 6학년생이었고 배채는 수학교 1학년생이었다. 아보가 성선생님을 보고 서둘러 인사하자 성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아보를 맞이했다. 아보가 성선생님께 배채를 소개했다. 성선생님은 서남로에 같이 할아버지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아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1: 안 갈 거예요.
0: 아이고, 잠시 앉았다 가면 되잖아. 자, 얘는 학생 호생이야. 송 선생님은 말하며 호생을 끌어와 아보와 배채에게 소개시켜줬다. 아보와 호생이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서남로의 세 칸으로 이루어진 큰 집에 들어갔다. 자동차 곳간에는 검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이 집은 세 가족이 함께 살았다. 아보의 할아버지와 형제 두 집이 살았고 새로 이사 온 아주머니가 바로 송 선생님이었다. 송 선생님은 남편 황하리와 함께 상해로 전근 와서 잠시 2층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모두 거실에 들어갔다. 계단에는 4명 정도의 남녀가 차갑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눈빛은 매우 경계적이었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아보가 할아버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배채가 호생에게 다가가 물었다.
2: 나는 나비를 좋아해.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은 당황한 듯 대답했다.
1: 아, 나? 생각이 나지 않아.
0: 그 후 송 선생님이 호생을 끌고 정원 옆에 노동자 방으로 갔다. 안에는 팔선탁과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호생은 여기서 글쓰기를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보와 배채가 들어왔다. 배채가 다시 물었다.
2: 호생이는 무엇을 좋아해?
0: 호생이 대답했다.
1: 난 글 쓰는 것을 좋아해.
0: 배채가 가볍게 말했다.
2: 난 글 쓰는 것을 싫어해.
0: 아보가 물었다.
1: 송 선생님이 수업 잘하나?
0: 호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배채가 여기서 말했다.
2: 나는 배채라고 해. 산수를 싫어해.
0: 호생이 미소를 지었고 이렇게 세 사람은 서로 알게 되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호생이 다시 길에서 아보와 배채를 만났다. 세 사람은 이때 정식으로 친해지기 시작했다. 아보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배채는 영화 설명서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호생은 줄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0: 어느 날 아침 허생이 표를 사러 갔다. 국태 영화관에서 신작 영화 마애체의 예매표를 사기 위해 줄이 진강 반점 1측 횡단 폭도까지 길게 늘어섰다. 허생은 양지 종류로 포장된 달걀 식빵을 손에 들고 한 또래 학생 뒤에 줄을 섰다. 이 사람은 소모라고 불렀다. 어깨가 단단하고 머리를 숙인 채 팽공 안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다. 허생이 말을 걸었다.
1: 몇 시에 팔기 시작해?
0: 소모가 물었다.
1: 지금 몇 시야?
0: 허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계가 없었다. 그때 시계를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허생이 줄에서 나와 앞에 가서 시간을 물어보고 돌아와 말했다.
1: 지금 7시 45분이야. 사람당 6장까지 구매 가능해. 난 6장이 필요한데 2장이 모자라.
0: 소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횡단 폭도는 사람으로 가득했고 허생은 심심했다. 이때 소모가 몸을 돌려 책 속 한 구절을 가리켜 허생에게 보여주었다. 이 책은 한자체였으며 이 구절은 모두 인명으로 가득했다. 활도 이준, 굴마 석빈, 예금강 가신, 문곤수 방회, 만천비 강려, 구직원 강순, 쾌부자 흑곰, 요두사자 장병, 일잔 등 호충. 허생이 보고 웃으며 말했다.
1: 정말 소정 같아.
0: 소모가 감탄하며 말했다.
1: 고대 사람들은 정말 곳곳마다에 영웅이 있었네.
0: 허생은 고개를 저었다.
1: 정말 말이 많아. 종식 대장군이 싸울 때 깃발에는 간단히 한 글자만 쓰는데 조조는 그냥 조, 관공은 그냥 관이야.
0: 두 사람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름을 알렸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친구가 된 것이다. 그때 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책을 말아 바지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1: 난 두 장만 사도 충분해.
0: 허생이 기쁘게 말했다.
1: 그럼 나머지 두 장은 나 대신 사줘.
0: 소모가 흔쾌히 응했다. 두 사람은 식빵을 먹고 표를 사고 북쪽으로 함께 걸었다. 장랑로 사거리에 도착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길 맞은편은 수십 년 후에 고급 상점인 상업빌딩이 될 곳이었지만 그때는 오직 콘크리트 주차장 하나뿐이었다. 하늘색 큰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서 천천히 나오기 시작했다. 허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1: 이것은 전용으로 고급 외빈을 접대하는 버스야. 상해에 오직 두 대만 있어. 봐.
0: 두 사람은 잠시 서서 그 버스를 감상했다. 소모의 집은 대자 명정에 있었고 허생은 이미 부모와 함께 성문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은 서로 주소를 남기고 작별했다. 허생은 총 6장의 표를 샀다. 부모님과 형 호민에게 석장을 주고 나머지 석장은 아버와 배채랑 함께 보기 위해 준비했다. 허생은 소모에게 손을 흔들고 란심 대극장의 큰 12페이지 연극 포스터를 지나 북쪽으로 걸어갔다.

조모가 구한 두 장의 영화표는 2층에 사는 은봉을 위한 것이다. 은봉의 신랑인 해덕은 원양 선박회사의 선원이었고 이 젊은 부부는 영화를 본 뒤 신랑 해덕은 반년 이상 바다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서모는 장랑로 화원 부근을 지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호생이 이야기했던 긴 수염을 가진 유명 화가 풍작의 선생님은 보지 못했다. 풍작의 선생님은 1954년부터 1975년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장랑로 화원 93호에 거주하셨다. 서모는 섬소로 교차로를 나와 오른쪽에 있는 24번 전차 정류장에 도착했다. 호생이 알려준 길을 정확히 찾아낸 서모는 매우 만족했는데 그날 생전 처음으로 빵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전차가 장수로에 도착해 소모가 내리자 모르지는 전차를 바라보며 방금 먹었던 빵과 크림 바닐라 향이 함께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소모가 서 있는 곳은 집신 집단이었다. 이곳 주민들이 대부분 집신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더 가면 약수골이 나오고 전차 정점은 소조하까지 이어지는데 이 일대는 소모가 익숙한 지역이었다. 서강로 끝에는 보행 다리가 놓여 있었고 강 건너 량식 창고 부두에는 쌀과 보리, 잡곡가루가 가득 실린 뗏목이 매일 정박했다. 잡곡가루는 옥수수 가루를 의미한다. 그 중에는 식빵을 만드는 데 쓰이는 밀가루를 가득 실은 뗏목도 있었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뗏목이 도착할 때마다 강가의 주민들은 부두 철탑 밑으로 몰려들었다. 봉황처럼 생긴 철탑이 움직이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경비원이 나오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모습은 마치 새떼와 같았다. 주민들은 작은 빗자루와 신문지를 들고 잡곡가루와 보리알, 콩알 등을 주워 모았다. 미용실의 왕 선생은 모은 잡곡가루로 부침개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했다. 흔들어 흙을 가라앉히고 파를 넣으면 맛있게 만들 수 있으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으니 좋은 일이란 것이다. 소모의 어머니는 사람의 장은 고무줄처럼 변한다며 이야기를 이었다. 옛날 외국군이 이곳을 봉쇄했을 때 집신 집단의 난민들이 갇혀 굶주려 있었고 밀가루 공장 바닥에 밀 기울을 긁어먹거나 풀을 뜯어먹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다. 왕 선생은 그때 반달 동안 매일 10명 이상이 숨지고 시체 수거 차가 돌아다녔던 안타까운 상황을 덧붙였다. 소모 어머니는 지금의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태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큰 냄비를 구해 식량표를 아끼고 현미죽을 끓여 온 가족이 배불리 먹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집집마다 고구마 가루와 잡곡 가루로 죽을 쑤어 먹었다. 소모네 집도 식사 전에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시키고 먹자고 하면 온 가족이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했다. 소모네 집 1층은 골목 미용실이었다. 좁고 긴 방 안에는

오른쪽에 구식 미용 의자 다섯 개가 늘어서 있었고 늘 손님으로 붐볐다. 소모가 들어서면 비누와 파우더, 왁스 향이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당대의 유명한 노래들이 흘러나왔다. 왕 선생은 소모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았다. 소모는 왕 선생이 내밀어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왕 선생은 전동 면도기를 다루며 손님의 면도를 정성껏 해주었다. 왕 선생이 연탈로 불이 꺼졌으니 온수를 가져오라고 부탁하자 소모는 대나무 껍질로 만든 물병 두 개를 들고 이웃 뜨거운 물을 파는 가게로 향했다. 미용실 안에서는 각 물건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온수는 온진, 의자는 배신자, 비누는 발화, 세면대는 탈이라고 불렀다. 머리카락을 빗어 정리하는 것은 추조자, 귀청소는 반정, 귀깎이는 소청가화, 면도칼은 청풍, 면도칼 갓은 기풍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소모가 온수를 가져오자 손님 장선생이 소모를 불렀다. 소모가 다가가자 장선생은 좋은 일이 생겼다고 조용히 알렸다. 그 손님은 골목에 사는 보선생이었다. 보선생은 소모에게 내일 아침 6시 반에 24번 전차를 타고 홍방자에 가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홍방자는 상해에서 유서 깊고 인기가 많은 프랑스식 식당이었다. 보선생은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식사권 두 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당시에는 인기 식당에 가려면 아침부터 줄을 서서 식사권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었다. 소모는 어머니에게 먼저 말해보겠다고 대답했지만 장선생과 보선생은 소모에게 수고비를 주겠다며 설득했다. 왕복 차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간식을 사 먹으라고 하며 지폐를 건네주었다. 보선생은 10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했고 소모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소모는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기쁜 마음으로 연탈로에 불을 지피러 나갔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연기 입간 구보객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고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의 존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기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연기 입간 구복에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 활동입니다. 물론 올 주는 이 휴가이기 때문에 녹음으로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좋기는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 약국 전화에다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자문과 직접적인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10곽사도 12곽을 더 드리니까 어쨌든 약가게 그는 제일 최고로 누워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곽 사는 사람도 4곽까지 드리고 그 외에도 이 신노트라는 거 드립니다. 주로 혈압이 높고 관심병이 있고 뇌경색이 있고 이런 분들이 이 갱각에 붙이면 좋은 이런 발색과 고약입니다. 지금은 우리 중의학적으로 위치료법이 점점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열이 나도 아이들이 열이 나도 이마에다 이 터브 붙이지 않습니까? 또 발바닥에다 붙이는 거 이게 다 위치료법에 속하는데 우리 이 신노테는 앞에 흉구 가슴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우리 단중쇠라는 겁니다. 중간이 됩니다. 여기에 붙이거나 대초혈 먹을 수굴 했을 때 제일 불로하게 올라오는 뼈 그 아래 오목한 게 대초혈입니다. 여기에 붙인다 할 때 많은 이런 심내혈관계통 질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발사고 고약입니다. 그래서 우대 활동도 좋고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다행입니다. 이게 가격이 그 아니라 오르기 전에 이런 우대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공장 측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대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간이 나쁘다 할 때에는 많은 신경성 질병이 나옵니다. 간하고 신경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경화람 있거나 간혼미람 들어간 분들 보시오. 신경물 착각부터 옵니다. 이 혼미상태 들어갔다도 깰 때 보면은 막 이 자기 이 자식도 뭐 알아보고 막 기토로 때리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보면 이 간혼미에 들어가면은 이 정도 됩니다. 때문에 간이 나쁜 사람들 평상시에도 보면은 성격이 짜증이 많고 그 다음에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폐렵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게 그 사람이 본래 성격은 그렇지 않았는데 간에 독소가 많이 쌓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0: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여성분들 갱년기를 아주 심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난 어째 갱년기를 지나도 저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갱년기라는 게 얼굴이 뻐개뻐개 나고 과격해지고 심동 과속이 나타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잡으름이 아예 오고 사석이 그저 아프다 하고, 이거 역시 간이 나쁜 사람들이 갱년기를 심하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문자나 걸려고 하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2: 나도 어째 몇 해 동안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영 사람이 무기력하고 이랬을 때다. 그래 정신도 안 나고 보다 소화도 또 안 된다 말인다. 당양염도 있고 하면서 옆구리도 튕기고 지방간도 있고 하면서 어쩌면 병 여러 가지 무슨 지지한 병이 자꾸 나타나면 이랬을 때다.
0: 그렇죠. 여기저기 아예 아픈데 없이.
2: 예. 그래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선생님이 강의하는 연기 깎고 왜 이렇게 먹고서 확실히 좋습니다. 먹는데 지금. 네. 예, 남아서 소화 중이 알린다. 소화 봐서 잘 되지. 간이, 지방간이 있으면서 눈도 막 까까라고 피지고, 간이 어리쌤에서 그냥 그렇더라 말입니다. 굉장히 거두지만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그래, 예, 담양이 나쁘면서 그냥 옆구리 갱기던 게도 옆구리 지금 아프지 않습니다. 갱기던 게 술 아픈다, 저는.
0: 네.
2: 그리고 머리 그냥 정신이 나더라 말입니다. 맥이 없으면서니. 걔는 게 지금 맥이 나고 정신 나는 게 확실히 알린다.
0: 그렇죠. 예.
2: 나쁘던 혈압도 언정이 잘 되고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차던 것도 지금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특별히 더 좋아진 게 뭐 좋아진 거 나는 저녁에 뭐 낮이나 밤에 계속 자꾸 소리 나면 자지 못하겠습니다. 낮에는 예, 모든 데가 데뷔도 황 하면서 예, 머리 막 터지는 것 같고 예, 귀도 막 또 술 들리는 것 같을 때다.
0: 맞습니다. 요즘에 간이선 부주라는 겁니다. 간하고 콩팥이 동시에 나빠질 때는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눈이 빠지는 듯이 아프다 하는 소리 나고 뒤에서 소리가 난다 할 때는 콩팥이로 하고 이게 간이선 부주인데 약이 딱 맞습니다. 이런 분이.
2: 그런데 요즘에 이거서는 넉 달 넘어 먹으니까 나 뒤에서 소리 나는 게 덜 나니까 저는 부엉 하던 게 술 난다. 머리 막 터지고.
0: 정신이 맑아지지.
2: 예, 머리 그 꼴딱 상 같은 거 둥기만 하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많이 좋아져서.
0: 그런 증상 오래 두드면 이 오장육부가 다 나빠집니다. 이게 간에 독소가 많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짱통, 뭐 잠깐씩 터지는 듯이 아프다, 쏙 하면 머리가 터지는 듯이 아프다, 이거는 대신도 전형적인 이 간에 독소가 쌓인 증상입니다. 우리
2: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잠도 잘 자고 아침에 깨나면 정신이 나고 머리형 맑아졌습니다.
0: 그런 것도 두면 만병이 나타납니다. 병이 아주 그래, 많이 나옵니다.
2: 약이 아무리 좋다도 쓸 때서 낸데가 맞으면 좋더라 말입니다. 나는
0: 효과를 봐야 되죠.
2: 예, 효과 보고 나마다 지금 여기저기 아프던 게 많이 떠서는 나사진다 저는 아프던
0: 맞습니다.
2: 게. 예, 그래서 계속 먹자고 오늘 또 대답 받겠습니다.
0: 요즘에는 우대가 특별히 좋은 우대 할 때입니다.
2: 예.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
1: 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우리 중리학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가? 이런 데서도 볼 수 있는 바, 병이 생기는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치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이 중리 치료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이간구보개그에 작년 올 초순부터 먹었는데 딱 1년 먹었습니다. 그래. 이게 흡수가 다 되고 물약이고 예, 할 날에 세 번씩 먹고 정말에 무슨 약을 써도 이렇게 오래 써도 이렇게 잘 효과가 오는지 아이보니 섬이 별로 효과 있는 값으로 하다가 좋다고 이래서 그냥 그다음에 입기다 그냥 그래서 그 정도는 놔도 되고 뭐 어떤 되고 어떤 줄은 모르겠지 이 약은 예, 선명하게 났습니다 사실 말이
0: 예, 효과를 잘 보는
3: 좋아지고 예, 맥이 난다 이 약이
0: 네.
3: 예. 예, 맥이 나고, 맥이 높아지니까, 예, 막, 감기를 금방 아예 한다, 이하고, 뭐,
0: 예.
3: 그럼 혈압이
0: 영상이 하겠습니다.
3: 예?
0: 예.
3: 하게 해준다, 이야기.
0: 맞습니다. 예, 내자람에, 황반변세람에, 시신경 위축, 다이 간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눈병이가.
3: 맞습니다. 그러니까, 간을 치료해야, 이, 안해진다, 확실히. 그래, 나는,

0: 예. 네, 네 이야기 용서순가 내 끊어지 관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좋다 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동에 또 이제 값이 오른다니 또 있긴 있습니다. 좀 예. 나 이제 계속
1: 쌓아놔야 되죠.
0: 이거는 약 다른 약도 다 오른다지 이 좋은 약이 어째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열광이 열두가 수가 얼마 줬을까 해서 싸서
1: 네, 네.
0: 예, 싸서 그네 주도 주겠습니다. 거기다가
1: 예.
0: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연기 깡고복액입니다. 우리 중의학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간하고 콩팥이가 나쁘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특히 우리 심장병 고혈압 뭐 때문에 생기는가 간에서 이 지방을 만들어내고 간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그 공능이 따라 못 가면 혈지가 높아지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우리 그 동생이 된기 깡구백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네.
3: 그나마 폐쇄, 그것도 자꾸 메스껍고, 소화 안 되고, 설사라고, 그래서 그나마 피곤하고, 맥없고 해서 병원을 가까워서 한 게, 간경화 초기 진단을 받았댔습니다.
1: 아.
3: 네, 그래서 예,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봐도, 어제, 별로, 저기, 뭔가, 호도는 못 받아가더니, 이게 냉기깐 900이 좋단 말 조금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약 뭔 게 처음 알리는 게, 그, 초기 메스거리던 게 메스거리지 않더랍니다.
1: 맞습니다.
3: 예, 그래 놓으니까, 예, 밥을 잘 먹고, 또 소화 잘 되고 하니까, 설사나 하던 것도 설사하지 않고, 그래갖고 나 눈이 그저 깔깔해서 눈을 자꾸 비비면 눈 자꾸 충혈되고, 그래야 설사에 많이 지금 어수됐단다, 지금.
1: 맞습니다. 그 사람은 강경락이 막히면서 자꾸 올라온단 말입니다. 막혔으니까 내려 못 가고, 예. 그러니까 눈도 나빠지고 눈도 뿌옇게 안 보이고 밥도 잘 못 먹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다 그때 따라 나오는 증상인데 그게 해결되면 다 같이 해결됩니다.
3: 예, 그래서 예, 석 달 먹고 가서 검사한 게 쌈의 수치도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기분이 영 좋아한다.
1: 네.
3: 예, 우리 보기도 벌써 알려주다. 이전에는 낯이 까마 답답해서 어때 이거 까마 답답한가 했더니만 그 병 때문에 그랬던 그런 그 약 먹은 다음부터 벌써 이 낯 색깔이 벌써 밝아서란 한 색깔이 나더라 한 말이
1: 네. 아직도 낯날 얼굴 색이 어두운 사람들 다 그게 간의 독소가 해독 못 되면 얼굴 피부에 와서 그렇게 기태 사람 또 알긴데.
3: 예. 그래서 말고도 이번에 정말 맨발을 약을 맨발을 썼다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지금 약이 얼마 없다며 지금 활동 좋을 때 지금 오늘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먹겠다며 그럽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3: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치료 잘하십시오.
3: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그래서 우리 그 병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고혈압이든 동맥경화든 뇌경색이든 관심병이든 이런 심내혈관 질병조차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따져야 됩니다. 우리 자꾸 옷집에서 물이 새고 떨어지는데 그 집에 하수도가 터졌는지 상수도가 터졌는지 어디에 문제 생기는지 원인을 따져야 되지 원인 아예 따지고 자꾸 밑에 집에서 바게트 넣고 소래 넣고 물을 받아서는 소용없죠.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4: 네, 지금 예, 이 입간구백액을 쓰고 있는데 나는 예, 너무 맥이 없고 밥이 맛이 없고 소화 잘 되지 않고 자연 고쳐했습니다. 그래 왜 이 귀에서 늘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이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내 지금 반년 했으니까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딴 것보다 예. 너무 맥이 없어서 그랬던 게 지금은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나고 아침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그래 왜 주의하게 이 몸이 어제 자꾸 붓기더라 예. 괜히 지금 이거 먹은 후에는 몸이 붓기지 않습니다. 그래 왜
1: 혈압적으로 신진대사가 안 되면 수분이 빠지지 못하죠. 예. 그런데 아. 간하고 콩팥이 좋아지면은 모든 신진대사가 다 잘 됩니다.
4: 야, 그 여름에는 다 좋아지. 눈도 예, 내 늘상 어제 부었습니다. 괜히 여지 들어서 말 수가게 보입니다. 그 몸에 좋습니까? 야, 눈이 연고사하고 그랬는데 이 입간구복에 뭘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 내 선생님이 이거 내 한가지 자문하겠어요. 우리 지금 남동생이 있는데 이 간이 물집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라 하는데 이거 선생님 입간구복에 먹으면 될 수 있습니까?
1: 그 사이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0: 좀 5mm 이상 올라가면은 수술료 벌어야 하는데 문제는 수술한 다음에도 또 생깁니다. 이래서 내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수술해야 될 건 하지만 조그만 건 또 할 필요도 없이 이런 치료를 건진다 할 때 물질 같은 거는 흡수는 잘 됩니다.
1: 아, 네, 선생님, 네. 그래, 그 다음에 수술, 아이암, 아이 되겠습니다. 크무에?
0: 지금 그 크무는 해야 네. 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고 사이에 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열물이 간에서 분비되는 열물이 내려와서 단낭에 들어갔다가 또 단중가를 통해서 십이지장에 난도에 나간다 말입니다. 그거 간에서 거기에 오는 게 막히면 황단이 온다 말입니다. 크면은 수술해라면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수술도
1: 하십니다.
0: 그런데 문제는 해도 다른 데 또 생긴단 말입니다. 이래서 외과 선생님이 해라 하면 무조건 하는 건 옳고 다음에 또 수술만 한대서 그 자리에서 이렇고 후회도 이렇다 이게 아닙니다. 꼭 이런 용지를 꼭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오세용지 돼서 꼭 써주라 하십시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네, 사실 우리 무슨 병이나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자 이 말입니다. 그냥 뭐 임시구급으로 이 약이 심장에 좋다, 이 약 먹으면 혈압 약을 먹을 필요 없다 이런 과대 광고에 빠지다 보면은 병을 자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약이란 너무 포장을 잘했고 너무 과대 광고하고 뭐 또 이런 국가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이런 그 선전도구를 통해서 팔거나 이런데 매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 이 약은 국가에서부터 비준번호를 독특하게 준 B20으로 된 OTC가 있는 치료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손백세환은 30종이나 되는 진교한 약재로 조합된 약으로서 한 사람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일체 다병약입니다. 손백세환은 종이 음양 오행학의 기본 리론에 근거하여 건비익기 작용에 제일 효과적이면서 중초에 뭉쳐있는 한기를 몰아내는 당삼, 백졸, 황계, 백작, 복령이 들어갔고 몸의 진액을 보충할 수가 있고 양혈 보혈하는 데 좋은 숙지황, 구기자, 산약, 맥동, 당귀, 택사, 산수유가 들어갔으며 또 콩팥의 양기를 보충하고 손발에 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약재 육총농, 보글지, 두중, 쏘야, 소회향 등 약재로 조합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피반하, 관동화, 천폐모, 진해금, 견우자, 사금자 등 약재들은 뭉쳐있는 나쁜 기를 통하게 하고 항상 명치 끝밑이 트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밥맛이 없을 때 좋은 치료 효과가 있는 울금, 천국, 우슬, 토별총, 상포, 감초 등 약재가 들어감으로써 소염, 진통, 해독 작용이 뚜렷하고 간과 콩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하는 OTC 치료 약품입니다. 판매 지점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의 문의 전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국가병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갱성 무릎 관절염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발목이 계속 붓기고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이거 역시 우리 골가병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문제인가? 이 발목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도 큰 관절에 속합니다. 여기 와서 힘줄, 인대, 근육 이게 다 이 관절을 변제시키는 한 개의 부속물이죠. 근데 이 힘줄 인대가 늘어났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러면서 또 외상적으로 한번 이런 삐걱했거나 발을 펼쳤거나 이런 분들 원래는 이렇게 한 번씩 그 힘줄 인대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 한 백날씩 그걸 움직이지 말고 좀 휴식, 휴양, 보양 이거 다 해줘야 됩니다. 심할 때는 우리 거기다 기부스를 하죠. 속고로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사람 살아가면서 어디 그렇게 자기 몸만 돌보게 됩니까? 어쨌든 이튿날

0: 또, 또, 걸어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 힘줄이랑 인대랑 잘못 늘어난 다음에 그대로, 그, 암으로 붓거나 염증 상태로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 할 때 계속 후회는 한일 그 발목이 조금만 떨어지려도 삐걱해서 넘어지거나 붓기거나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몸을 이어놓는 힘줄인데도 아주 큰 이 골가병을 우리 치료하고 연구하고 보양하고 이 방면에서는 중시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줄, 인대, 근육, 이거는 주로 간에서 주관한단 말입니다. 이게 간이 든든하고 간에 독소가 아이사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삐지거나 예풀치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 딱 골가병이라고 거기다 자꾸 뭐 골가약만 쓰다 보니까 크게 효과도 못 보고 따라서 골가약을 오래 쓰게 되면 다 위를 상하게 돼 있습니다. 고가약에 들어가는 약재 자체가 이 쌍우람에 우가 들어간 약들이란 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런 고가병을 안전하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가? 말이 그렇지 뿌리 뽑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더 심해지지 않고 이런 치료를 견지하자면 간, 콩팥이 이런 그 기능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근 선생님 수고하시고, 예, 순백제한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속에 이때가 예, 지금 저도 자꾸 슬쩍 나가지. 거기다 또 예, 이 저기 그런 아랫배도 차면서, 어째 자꾸 위장하고 씨, 국물이 우러 올라오고, 예.
1: 예.
2: 밥 한술 먹으나, 또 뭐, 아이 먹으나, 물을 먹어도 이때가 배고도 예. 꿀뚝장하면 숨도 차고 이래서 리네에 있는데 배는 지방에 선생님과 문이랑 지금 쓰는데 오용 좋습니다.
1: 예.
2: 꿀뚝 차고 그동안 일이 깨지 못하고 배짱 하던 게 지금 예 그게 일없이 소화도 영 잘 되고 식사도 영 잘한다 지금.
1: 예.
2: 예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그도 실제 없이 자꾸 나가던 게 계속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이 약 쓰면은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 돼서 소변이 자꾸 쉴새 없이 자주 본다. 그다음에 조금만 빨리 걸어도 소변이 샌다. 남성분들 전립선 비대했다. 이 방면에서는 특별한 효과 보는 약입니다.
2: 네, 이용 좋습니다. 이게 네. 우리 언니 지금 예, 내가 같이 이 지금 선배 제안 쓰는데 배달 받겠단다. 예.
1: 예.
2: 예, 오늘 배달 받으셔
1: 그래요. 예, 건강하십시오.
4: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총대샹 말하시오.
1: 네.
5: 예, 나는 예, 저기, 미소화 아이디고,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저기, 가시랑 뻗어서 잘 아이디고, 그 다음에 담 소변이 자꾸, 예, 그 다음에 허리 다리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
1: 네.
5: 그래서 예, 저기, 총대샹은 먹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싸먹을까 하려 전화했습니다.
1: 몇 달 썼습니까?
5: 6달 썼습니다.
1: 예, 그럼 효과 잘 본다. 요즘 또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뇌에서 치료기계 두드리는 우대활동도 있고 해서 예? 501-2797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5: 예, 예,
1: 알았습니다. 네, 예. 건강.
4: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순백세환. 내가 가지고 있는 내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몸에 있는 풍한습을 몰아내게끔 경락을 소통시키고 이 몸의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고가병 치료에서 아주 안전하게 또 확실하게 효과 보는 약입니다. 때문에 우리 순백세환 사용 설명서 그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우리 다리가 아프고 허리라는 게 그 중에서는 요추간판 탈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요추간판 토출이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무릎 관절염도 이 관제염 이렇게 하였습니다. 슬개골이라고 씁니다. 이걸 무릎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허리라는 거는 요추간판 탈출, 협작, 자골신경통, 마호의 선진마비 이거 다 말합니다. 그게 콩팥으로 인한 아픔, 우리 쓴쉬 있어도 허리 근육이 딱.

0: 늦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우리 고가약을 쓸 때에는 이런 약을 선택해야 되지, 직접적으로 쓰고, 며칠 안 있었는데 허리 아프던 게 싹 없어지고, 또 다 낫은 것 같고, 이렇게 금방 효과 보는 약은 무조건, 격소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들어가는 거 말합니다. 예. 고가병 치료는 좀 장기적인 치료고, 또 오래 쓰면서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으로 선택한다 할 때, 우리 그 어떤 고가약은 한 반년씩 쓰고 보면은 시장신경세의 팡이란 게 옵니다. 격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반년 후부터 그 온몸이 심장 주위로 해서 실해진다. 이걸 시장신경세의 팡이라고 하는데 이게 격소의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안 쓰면 바로 아프단 말입니다. 예? 진통제 들어가고. 그런데 순백세관을 쓰게 되면은 저래 오장육부 중에서 간하고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고, 어째서 고가병 치료에서 먼저 간하고 콩팥이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지껏 말씀드렸는데, 진, 예, 심줄, 인대, 근요, 이 고가병이 딱 뼈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근육, 통이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힘줄 인대가 싹 그 탄성이 없이 염증이 오고 짤련이 오고 느슨해지고 늘어나고, 이제 내장이 이런 우리 내장도 방광이든 자궁이든 뭐 위든 다 이런 힘줄 인대에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싹 어제는 느슨해졌다만 어제 느슨해지는가, 간이 나쁘면 이 힘줄 인대가 잘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고가병 치료에서 효과 볼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그 순백세환이 그 공농 주치의 효능에다 똑똑히 밝혔습니다. 허리나 다리에 이런 고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좋은 치료 효과를 본다고. 예. 그래서 그 도리상에서도 우리 여러 가지 고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순백세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가격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노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 년 전 그날 젊음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미아래는 오늘날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딤몬과 최순희 작사, 허시라 작곡의 청년 행진곡을 혼성제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실패는 없고 성장만이 가득한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청춘입니다. 오늘도 빛날 당신을 위해 빛나라 청춘이여 남성노청으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한창승 작사, 박시성 작곡의 청춘 문무곡에 이어 정우원 작사, 시아 작곡의 청춘 파이팅을 김성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4: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여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검철입니다. 네, 한 번쯤은 리 없이 한 곳을 좋아

않습니까? 효율도 결과도 따지지 않고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괜히 한 번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여행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누가 시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꼭 무언가를 얻기 위해 떠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쓰며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이어간 여행은 고스란히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떠나는 이유는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을 사랑해본 나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우리조의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려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풍경에 한 번 더 눈길을 돌리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소중한 시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곳은 어떤 곳일지 지금 바로 함소영 리포터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함소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떤 곳입니까?
1: 요즘 자연 생태 관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훈수는 아시다시피 방천, 풍경구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인데요. 이러한 풍부한 자연 환경을 기반으로 생태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과 경제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전국 최초의 킹크랩 수출 모식을 통해 자연 환경이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생 동북범과 표범에 대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과 훈춘시의 킹크랩 수출 모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이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공간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자, 계속해서 이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생 동북범 표범의 터전인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그 중심지대에 위치한 훈춘시는 동북범이라는 간판으로 많은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 동북범 표범과학기술보급교양 및 자원전시시설 대상을 가동하고 2년간의 세심한 준비와 건설을 거쳐 총 투자액이 3억 1,300만 원이고 부지면적이 3만 5천평방미터, 총 건축 면적이 3만 1,000평방미터에 달하는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 2024년에 정식으로 개관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 2024년에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자연과학보급관이 정식으로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계속해서 상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북범과 동북표범을 전문 과학 연구 대상으로 하는 과학보급관은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의 과학보급 선전 교양기지이며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 보호와 생태 문명 건설 성과를 전시하는 창구로 훈춘, 나아가 전국 관광객들에게 자연을 료해하고 생태 지식을 학습하는 중요한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0: 사람과 자연을 연결하고 친환경 생활 리듬을 전달하는 교량으로 되어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는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합니다.
1: 이 환경보호와 더불어서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는 만큼 아마 유익한 곳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덩복범은 전 세계 생물 다양성 보호의 기함종 가운데의 하나로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이곳 과학박물관은 길림과 흑룡강 두 섬을 가로지르며 면적이 1.41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확장하여 범과 표범의 터전을 재건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모든 스토리를 해설원의 해설에 따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해설을 들으며 중국 훈춘 동북범 표범 자연과학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자연, 생명, 생태를 탐색하는 기묘한 여정에 오를 수 있습니다.
1: 이 다양한 방식으로 동북범과 표범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요.
0: 네, 관대에서는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 위성 항공, 지면 일체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서식 장면을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해설원의 소개에 따르면 동북범 표범 국가공원은 수만 대의 지능 적외선 카메라로 야생 개체 분포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수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범, 동북표범 및 그 서식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공원 내 주요 길목과 천천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람과 동물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피면하고 주민들을 생태관리원으로 받아들여 생태보호에 참여하고 야생동물 서식지의 안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그 이곳에서 자연과학 보급에 대한 지식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체험할 수 있습니까?
0: 네, 자연과학 보급청 외에 과학보급관 내에는 촌촌의 민속 풍토와 열화, 역사 문화를 소개하고 풍부한 자연 경관을 전시하는 인문 체험청이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멀티미디어 상호작용 방식으로 관람객이 휴대전화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고 휴대전화에서 캐릭터를 선택하고 토형 화면 속 캐릭터와 상호작용하며 훈순 지역의 독특한 문화 매력을 직접 탐색하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1: 네.
0: 예술 전시회 등 형식으로 범과 표범, 생태문화, 훈순의 전통 민속과 문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림시 전시통도 있습니다.
1: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 아주 가능하군요.
0: 네, 또한 다과 휴식실, 문학 창작 상점 등 레저 구역이 설치되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 환경과 쇼핑 체험을 제공하고 범표범 상무 호텔을 구비해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충족시키며 연합교실, 다차원 영화관, 회의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연합활동에 참가한 학생들, 학술 연구 교류를 하러 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편리한 참관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예,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한 생태 관광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아주 복합적인 공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0: 네, 맞아요. 특히 이처럼 잘 보존된 자연 생태 환경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으로서 다양한 산업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훈순은 삼국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함께 풍부한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수산물 유통과 물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자, 그럼 이어서 이 생태 환경과 지역 경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킹크랩과 관련된 무역 모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훈순 통상물을 통해 수입하고 종합보색으로 거쳐 중개하는 전국 최초의 활개 무역 모식은 당일에 훈춘 종합보색구에서 킹크랩을 발송하고 장춘 공항에서 적재 및 수출을 진행합니다.
1: 네.
0: 이어서 중국 향흥에서 킹크랩을 접수하는 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 전통적인 육상 운송을 통해 남방 통상구에 도착한 후 중국 향흥에 수출하는 간접 중개 모식에 비해 운송을 시간을 평균 4 내지 5일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 운송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인데 그렇다면은 실제 운영 규모나 물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소개에 따라

0: 읍면 훈춘 종합보세구 출국 수생생물 중개장에서는 13개의 림시 양식장이 있는데 네? 현재 1만 5천 키 신세를 앞당겨 완수하고 신선 해산물 녹색 통로를 가동하여 실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를 실시하고 지능감독관리, 인공검사를 통해 검사 능률을 제고하고 화물 손실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획기적인 운송 모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훈춘 세관과 장춘룡 가공 항세관은 일체화 연동 기재를 구축하여 화물의 통상구 통관, 공항 직항이 빈틈없이 연결되고 공항에 도착하면 중복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보세 정책은 입국 킹크랩이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하여 기업의 자금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기업은 수요에 따라 령활하게 배치하여 운송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앞으로의 변화도 아주 기대가 큰데 자연을 지키는 일이 이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이 훈춘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도 또 자연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소영 리포터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 아,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훈추는 그 자연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고 이어지며 또 다른 가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었는데요. 이 야생동물의 터전을 보호하는 일에서부터 그 자연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는 모습까지 이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조용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킹크랩 수출 모식과 같은 변화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풍경은 잠시 머물다 지나가지만 그 풍경을 지켜내는 노력은 오래도록 남아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자연이 내어준 것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그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여행 각성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여행 각성. 어느 날은 방에 들어누워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즐기며 낮잠을 자고, 어느 날은 다리와 다리 사이를 뛰어다니는 러너들과 시간을 보냈다. 보스턴에서 일생을 쌓는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여행의 경계가 무너지고 친밀감이 쌓였다. 낯섬의 허물이 서서히 벗겨지다 보니 보스턴 사람들의 표정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치열하고 바쁘게 살지만 보스턴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여백을 만든다. 공원을 걸을 여유와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을 선택. 주말 아침에 사랑하는 사람과 브런치를 즐기는 시간을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하버드, MIT, 구글, 메타 등 온갖 거창한 이미지 속에서도 보스턴은 평화롭고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쉽게 번진다. 단순해진 몸과 마음은 풍성한 선물을 안긴다. 마음에 드는 물건 대신 200장의 사진이, 취향을 저격한 옷 대신 공책을 가득 채운 빽빽한 글씨가 다가왔다. 가벼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 이번 여행은 가장 나다운 여행이었다.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여행객으로 지구를 돌아다니고 싶다.

여행은 저자에게 새로운 변곡점을 알리는 기회였습니다. 좀 더 자신을 알고 솔직해지기 위해 떠난 1년 동안의 여행은 새로운 각성을 주고 꿈을 확고히 다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이전까지 선택에서 겪었던

많은 부분들의 적잖은 실패와 좌절들은 자신과 꿈을 연결하는 과정이었고 또 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빼곡한 일정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지워나가야 하는 버킷리스트 없이 막무가내로 돌아다니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나만의 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출발 며칠 전에야 비행기 티켓을 끊고 충동적으로 캐리어를 싸고 그러다 문득 고개 들어보면 오사카에서 우동면을 먹고 있거나 재즈바에서 재즈의 선율에 취해 있었다고 하는데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도쿄의 서점에서 직장사회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많은 것을 덜어낸 여행은 오히려 더 깊고 자세하고 긴밀해졌습니다. 천여장의 사진을 담은 뷰 파인더의 기록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도 같게 느껴집니다. 이 책은 작가가 혼자 또는 가족과 떠난 여행 속에서 누린 특별한 시간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1부에서는 인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자아와 타인을 깊이 마주하며 사유한 이야기를 그녀만의 목소리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보스턴으로 날아가 뉴욕까지 여행하면서 소심하고 주눅든 여행자에서 현재 완벽히 적응한 여행자로 변모하는 모습을 생생한 에피소드로 보여줍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여러분 역시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낯선 도시에서 바라본 타인에 대한 긴밀한 시선을 담아낸 모든 기록은 자신에 대한 성찰임을 헤맴이 익숙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또한 그 헤맴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매 한 번의 여행이 여러분의 꿈을 각성시키고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듦새가 아무리 훌륭한들 아무도 모른다면 그것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려행에도 그대로 다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딘가는 정성껏 가꾸어진 풍경과 오랜 시간 쌓아온 이야기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공간들이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용히 머물러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자고로 가치라는 것은 누군가 알아봐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은 어쩌면 발견하는 일에 더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가이드 여기서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불어교육의 최덕규 편집의 전지영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은 오사청년절입니다. 100여 년 전 젊은이들의 함성이 이 땅에 울려 퍼졌고 그 뜨거운 애국정신과 열정은 지금도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조국을 향한 사랑이 담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꿈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소라 작곡으로 된 청춘 파이팅으로 오늘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김경희 작사, 방동걸 작곡으로 된 향기의 사랑을 지혜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봄이 오면 꽃향기가 퍼지듯 설레는 마음도 함께 찾아오죠. 그런 설레임을 노래로 담은 최윤아 가수가 부른 꽃배달 아가씨를 들려드릴게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으로 된 가요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맛은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매운맛으로 구분을 하지만은요, 기본맛으로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맛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감칠맛입니다. 그러네, 감칠맛. 감칠맛의 매력은요, 자꾸만 입이 감긴다는 거죠. 맛으로도 쓰이지만은 또 감칠맛은 이렇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감칠맛 나는 이야기, 감칠맛 나는 문자, 감칠맛 나는 목소리. 맞네요. 오래 두고 씹어볼수록 더 맛이 나는 모든 것들에게 쓸 수가 있는 말이죠. 네, 그렇다면요, 감칠맛이 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겉보기는 좀 투박할지는 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온한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자신을 둘러싼 삶의 풍경을 너그럽게 담아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세계를 다시 불태워보세요. 2026년 봄학기부터 우리는 참신하게 변모합니다. 더 전문적인 강좌, 더 쾌적한 환경.
1: 이는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당신이 새롭게 꽃피는 순간입니다. 학기말 발표회는 텔레비전 방송국의 화려한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녹화됩니다.
0: 당신의 재능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시될 것입니다. 우수한 학원은 연변 노인 음력설 야외 선발에 직접 참가할 기회를 얻습니다.
1: 여기에서는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 불꽃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지만을 묻습니다.
0: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노인대학 2026년 봄학기 3월 개학.
1: 명액이 제한됐으니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0433-213-9888로 전화하여 당신에게만 속하는 새로운 아침을 여세요.

건전지가 들어가는 인형은 털 인형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큰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담아 베이킹소다, 굵은 소금 한 숟가락 넣어서 여러 번 흔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인형을 꺼내 털어주고 햇볕에 바짝 말리면 살균 효과와 함께 인형의 먼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인형 세탁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기 인형은 피부에 늘 가까이 있게 되므로

때가 낄 때, 이물질이 묻었을 때,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자주 세탁을 해주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욕실 슬리퍼의 물때를 제거하는 팁입니다. 준비물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와 식초 또는 구연산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먼저 슬리퍼가 들어갈 만한 대야의 물을 3분의 2가량 받은 다음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또는 식초를 붓고 잘 섞어주면 좋습니다. 되도록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구연산은요,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을 해서 세척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이죠. 베이킹소다와 구연산을 잘 섞어주었다면요, 슬리퍼를 대야에 담가줘야 합니다. 이때 슬리퍼가 가벼워 물에 잘 뜨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로 1시간 정도 눌러주는 것이 세탁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슬리퍼를 꺼내 흐르는 물에 헹궈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락스와 비닐봉지 또는 지퍼백을 활용을 해 물때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락스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갑을 꼭 착용을 해주고요.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락스 선어 뚜껑 정도 물이 희석해서 같이 넣어줍니다. 물을 채워 넣어준 지퍼백을 닫으면 되는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에 앞뒤로 번갈아 뒤집은 다음 슬리퍼가 깨끗해지면 꺼내서 깨끗한 물에 헹궈주면 됩니다. 락스는 고무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통풍도 잘 식혀야 하는 다섯 번거로움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베이킹 소다와 식초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첫 번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만약 슬리퍼에 곰팡이가 있다면 락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쓴 티백을 재활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건강에 좋은 다양한 차, 먹고 남은 찌꺼기에도 식물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무기질과 같은 영양성분이 풍부해서 비료로 대체하기 제격이라고 해요. 티백 속의 차 찌꺼기들은요, 화초 위나 아래에 넣어두신다면요, 자연스럽게 분해가 되며 좋은 비료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요, 비싼 영양제 대신에 차와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비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커피를 먹고 나게 되면요, 어김없이 허반 입냄새가 생기곤 하죠. 네, 그러나 차를 마시면은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를 마신 후에는요, 텁텁함이 남지 않아 입냄새도 나지 않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티백으로 입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죠. 특히 민트티가 효과가 좋게 나타납니다. 잘 우려내어 일반 가글처럼 입안을 헹궈주면은요, 입냄새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요, 닭가슴살보다 더 높은 고단백 채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요, 100g당 23kcal의 저열량 채소인 동시에 전체 성분의 약 3분의 1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은 단백질 보충 채소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금치 성분 중에 하나인 피토스테롤은요, 근육 단련이 필수의 천연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고단백 채소인 시금치는 채소 중 비타민C 역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B, 나이아신, 엽산, 당질, 사포닌, 지방, 섬유질,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시금치는요, 채취 후에 빨리 먹는 것이 좋으며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시금치를 데칠 때는 살짝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번째로는요, 콩입니다. 콩 역시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저칼로리 고단백 채소 중 하나입니다. 흰 강낭콩의 경우에 100g당 22.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콩이 식물성 단백질의 풍부한 식이섬유는요, 동물성 단백질보다 높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파슬리입니다. 어머스키 풍부한 향을 더해주는 파슬리 역시 의외로 좋은 단백질 보충용 채소라고 하는데요. 주로 운동 후에 근육이 만들어지거나 연골 등의 회복에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파슬리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라이신 수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라이신은요, 힘줄이나 연골에서 발견이 되는 결합조직의 성장을 지원해서 특히 운동 후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음식 위에 뿌리는 줄로만 알았던 파슬리를 알고 보게 되면요, 매우 유용한 재료입니다. 파슬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향도 좋아서 여러 요리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가루로만 사용을 하지만 다져서 볶음밥에 넣을 수도 있고요. 페스토를 만들어 파스타를 만들어도 맛있는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호북 하남 변경지역의 신사군 여전과 여전사 진소민입니다. 홍군의 역사상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으며 전역을 지휘할 수 있는 여성 군관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진소민이 바로 그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일전쟁 시기 호북 하남 변경지구에서 활약을 한 신사군의 여군관으로서 무상계급의 현모양처라는 높은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1939년 1월 당시 하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겸 하남 남부 유객대 정치위원이었던 진소민은 부대를 이끌고 호북 하남 변경지역에 도착을 해서 전우들과 합류한 후에 중구지역 당위원회 서기를 맡으며 본격적인 항해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항일기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이선염 동지와 함께 먼저 부대를 지휘해 적들의 8개 부대 약 3천여 명을 섬멸한 후에 또 한 차례 전투

일본군 100여 명을 일거에 섬멸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전우들은 물론 인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9년 6월 11일 경산현 양마본촌에서 진소민이 조직한 양마회의는 후북 하남 항일전쟁 역사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 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는 당장의 항일근거지에 관한 6개 지시를 전달하고 후남 후중지역 당의 항일 역량을 통일할 때 대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신사군 후북 후중 독립 유객들을 창살하기로 했으며 리선염이 사령관, 진소민이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들의 지도하에 이 유격대는 약 만 명을 성장을 했으며 1939년 11월에는 후북 후중 정진종들로 통합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후북 하남 변경지역에 여성해방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 3월 8일 후북 하남 변경지역 제1차 여성대배대회가 개최됐고 진소민이 대배의 지도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 이 변경지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옷을 봉제하고 이불을 싸며 부상자를 돌보는 등 후방지원을 했습니다. 동시에 부녀구국회와 같은 항일선전조직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1941년은 특히나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군사적인 포위 탄압 외에도 완고파의 경제 봉쇄로 인해 쌀과 곡식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물가가 폭등을 했으며 더불어 부대료의 공급도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수만 명의 장병과 수천만 명 군중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소민은 변경지역에서 자력갱생 생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는 몸소 시범을 보이며 씨를 뽑아 배를 짜고 거친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뭄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네는 전당 100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변경 지역의 전사들과 군중들은 전역의 저수지와 100여 개의 제방을 쌓았고 그 결과 군중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년을 맞이하며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올라타면 적을 물리치는 용맹한 전사였고 말에서 내려오면 맨발로 모내기를 하는 솜씨 잽싼 일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박하고 친근한 그의 행보는 변경적 주민들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남 사변 이후 당정의 지시에 따라 진소민 소속 부대는 신사군 제5사로 개편됐습니다. 리선염 동지가 사장 겸 정치위원을 맡았고 진소민은 부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그네는 계속해서 당조직과 대중의 지도자로 활동을 했으며 변경지역에 항일유격전쟁을 굳건히 이끌어나갔습니다.

마침내 큰애는 동지들과 함께 후북 하남 변경 지역을 장강 남북을 가로질러 5개 성의 접경지대에 걸친

요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신사군 류군관 진소민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원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함란의 글입니다.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살자. 참으로 오랜만의 행차이다. 하루에 한 번씩 통하는 버스를 타도 한 시간 반이면 올 수 있는데, 아니 지금은 굳이 버스가 아니어도 길에만 나서면 손을 쳐들기도 바쁘게 택시들이 쌩나고 눈앞에 와서 대령하는데도 오랫동안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눈만 뜨면 시장에 나가서 고춧가루 마대를 들었다 놨다 해야 수입이 있다지만, 반나절 자리를 비운다 해서 생계 위협을 받는 것도 아니면서도 쉽사리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굳건하게 자리에 붙박쳐 있다가 오늘에는 무슨 생각에 훌쩍 차를 탔는지 모르겠다. 시원하게 쫙 뻗은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싹 다 바뀐 풍경들이 눈에 안겨왔다. 도대체 어느 동네였던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길 옆에 세워진 간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내가 앉은 차는 어느새 옛날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 10대 시절의 활무대였던 좁다란 길에 들어섰다. 그 전날에 울퉁불퉁해진 흙길이 이제는 아스팔트길로 바뀌어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귀에 쨍쨍 눈에 삼삼한 이곳 봉미라 강변의 물소리와 돌방천, 감자골의 천방지축들은 학교를 가다 말고 물놀이에 신이 나곤 했었다.

손끝에 닿던 돌의 감촉과 종아리를 휘감던 물의 느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다. 막디 맑은 봄미라에서 풍덩거리며 물장구를 치다가도 둥둥 시름 없이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지켜보기도 했었다. 물놀이가 끝나면 젖은 옷을 햇볕에 뜨거워진 돌 위에 늘어놓고는 빙 둘러앉아서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먹곤 했다. 하얗게 회취를 한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린 빨간 고추며 빨래줄에 널린 빨래들이 바람에 팔락이는 모습은 참으로 예쁜 한 폭의 그림이었다. 비워둔 지 10여 년 되는 집은 무심하게 떠나버린 집주인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친 모양인지 평행 사변형 모양으로 삐딱하게 드러누웠다. 겨울의 추위를 막으려고 아버지가 덧대놓은 문풍지는 햇볕에 삭아서 세월을 거듭하면서 너덜너덜해졌고 바람을 막느라 잠옷을 가득 박아 누워서 한쪽 귀퉁이만 남아있는 포대기는 색이 바래져 있었다. 알른알른하던 이불장이며 꽃무늬 소래를 줄세워 얹어두었던 식장은 먼지를 푹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형체만은 그대로였다. 돈이 좀 되는 쇠가마와 물봉품마저 다 팔아버린 바람에 가마목은 행등그려했다. 와,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경이로움이라 할까. 언제 멈춰섰는지 모르는 벽시계가 정확히 3시 50분에 멈춰선 채 걸려있다. 우리 오붓했던 다섯 식구들과 일상을 함께했던 두턴 거미줄이 얼기설기 뒤엮인 벽시계를 쳐다보니 명심해서 보름에 한 번씩 시계탑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이 또 잠깐 스쳐 지나간다. 쌀을 저장해 두었던 괴는 쥐들이 다 쓸어놓아서 완전한 골동품이 되었고 문틀에 박아놓은 대못도 다 사가서 손이 언뜻 스치오니 툭 끊어졌다. 아랫집 새댁이었던 명철 엄마가 해마다 집을 칠하고 남은 뺑기를 들고 와서 칠해두었던 반들반들한 마루는 파란색이 싹 바래져서 그냥 널판자가 되어버렸다. 동네를 돌면서 시루떡 심부름을 하다가 구멍가게 수탁한테 쫓겨와서 무릎 방아를 지었던 철길도 어느새 기다리 쑥들이 꽉 박아서서 좁다란 오솔길이 되었고 후독소소 따다가 구워먹던 달콤한 추억이 깃든 담배 건조실도 지붕이 싹 날아가고 없었다. 민들레꽃 노랗게 핀 들판에서 소떼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진달래꽃, 살구꽃이 곱게 피어 그림 같던 동네. 철길을 따라 펼쳐진 딸기밭에서 따먹던 탐스러운 딸기며 빨갛게 익은 가시 열매로 손목걸이를 만들던 일들이 어지런 듯 생생하다. 어렸을 때에는 못 떠나서 안달이던 고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라는 말에도 가슴이 뭉클해진다. 사느라 바빠서 얼굴마저 가물가물해진 그 시절의 10대들은 너나 없이 이제 나이가 들면 고운 추억을 묻어둔 감자골에 와서 살자면서 고향 사람들 위챗방에서 중구 난방으로 떠들곤 하는데 정작 이렇게 온기마저 사라진 동네를 와서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서글플까. 세월이 많이 흘러 기억이 흐리마레해지기 전에 다들 힘을 합쳐서 저기 샘물이 퐁퐁 솟는 약수터 곁에 길다랗게 집을 짓고 다같이 모여 살 수는 없을까. 도랑물 옆 미나리를 낫으로 쓱쓱 베어다가 조물조물 묻히고 톡톡 터지는 감자에 돌각담에 호박이랑 가지랑 고추를 된장에다 푹 쪄서 먹으며 모닥불 피워놓고 서로서로 감춰두었던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하면서 얼굴이 활짝 피어있을 고향 친구들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웃음이 난다. 그 전날 감자골 청춘들이 하루빨리 금이 환영하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좋은 이곳을 무릉도원으로 가꾸고 이곳에서 천륜지락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해본다. 애매모호한 꿈이지만 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같이 우지는 고향에서 함께 살자꾸나.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하여 시 한 편 감상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한 그루, 리경예. 새하얀 조갓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은 동네, 푸른 논벌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조용히 서 있던 느티나무 한 그루. 잊지 못해라 고향마을 동구 밖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묵묵히 말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양지바른 언덕 아래

반짝이며 흐르는 시냇물을 굽어보고 울퉁불퉁한 흙길로 오가는 수레를 바라며 외로이 서 있는 느티나무 한 그루. 사시장철 한자리에 서서 봄을 맞고 가을을 보내며 세월의 나이를 새기며 고향의 변화를 기록하는 느티나무 한 그루.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얼굴까지. 어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모습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잎이 무성한 느티나무 한 그루. 선조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하얀 옷의 농꾼들이 이 땅에 첫 모습 되는 것도 지켜본 언제 한번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느티나무 한 그루.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펼쳐주고 비가 오면 큰 우산이 되어주고 동네 개구쟁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준 동구박 느티나무 한 그루. 동력의 때는 아침해를 마중하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며 초나 초동 한자리 지켜온 고향 마을의 느티나무 한 그루. 고향 떠난 사람들 언제 오나 고갯길에 한시도 눈길 떼지 않고 혹시나 면목이는 사람들 오나 허리 구부정한 고향의 느티나무 한 그루.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초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평범하지만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싱그한 노동으로 행복의 꽃을 활짝 피워갑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종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3월 1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되었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에는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쥐와 인간은 노벨문학상,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작가 존 스텐벡의 작품인데요. 두 뜨내기 일꾼의 꿈과 우정을 그린 길지 않지만 짙은 여운을 남기는 중편소설입니다. 소설은 조지와 레니의 오랜 우정과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려는 그들의 소박한 꿈이 경제 대공황의 현실 속

위에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도돌이 일꾼들의 외로움과 비애, 운명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지만 어수룩한 거구의 레니, 작고 다부진 조지, 성격도 외모도 정반대인 두 사람은 늘 함께 붙어 다닙니다. 담요 구러미를 짊어지고 일거리를 찾아 캘리포니아의 농장들을 전전하는 두 사람은 남의 땅에서 일하고 푼돈을 받는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땅을 사서 일구고 가축을 키우려는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작가는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으로 두 친구가 겪는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냅니다. 그런 정신 나간 친구랑 자네처럼 영리하고 작은 친구가 함께 돌아다닌다니 재미있지 뭔가. 대부분의 일꾼들이 혼자서 떠도는 반면 성격과 외모가 정반대인 주인공 레니와 조지는 늘 함께 다닙니다. 힘이 장사이고 거구인 레니는 순수하지만 어수룩해서 늘 말썽을 일으킵니다. 한편 작고 기미한 조지는 그런 레니를 타박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독자는 조지가 레니만 없으면 얼마나 편할까 분념을 늘어놓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며 레니와 함께 다니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조지가 마보 슬림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친한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게 더 좋으며 사람이 너무 오래 혼자 다니면 아무 재미도 없이 지내게 되고 결국 속이 꼬여서 남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지는 레니와 함께 다니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렇듯 가족도 없이 혈혈단신인 조지도 레니에게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농장에 연후 고립된 등장인물들과 대조를 이루던 이들의 순수한 우정은 애석하게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비록 해칠 마음은 없었다 해도 레니의 커다란 소나기에서 작은 짐승들이 죽어나가듯 결국 레니도 조지의 손에 죽고 맙니다. 오랜 우정과 아름다운 꿈을 나누었던 두 친구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거대한 먹이 사슬의 일부로 포섭되고 맙니다. 비록 조지의 선택이 레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우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해도 말입니다. 조지와 레니를 비롯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제각각 외로움에 허덕이는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일을 하다 한쪽 팔을 잃은 늙은 일꾼 캔디는 병든 개를 벗삼아 지내는데 동료 일꾼들은 냄새가 지독하다며 그 개마저 안락사를 시켜버립니다. 농장의 위란 검둥이며 곱사등인 마구간지기 크룩스는 백인 일꾼들의 숙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지만 실은 외로움에 쩔쩔맵니다. 또한 농장주 아들인 컬러의 해픈 아내는 실은 남자들뿐인 농장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외로운 젊은 여자일 뿐입니다. 농장의 일꾼들은 하나같이 자기만의 작은 땅덩이를 꿈꾸며 컬리의 아내는 영화 배우를 꿈꿉니다. 이들의 꿈은 일견 개인들의 노력과 헌신 혹은 행운을 통해 이루어질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함께 쩐을 모아 작은 집과 3,000평짜리 땅과 소 한 마리와 돼지 몇 마리를 갖게 될 거야. 저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부드러운 온기를 나누고 싶은 바람, 친구와 함께 일하고 즐기며 살고픈 소박한 바람이 허황된 꿈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묵묵히 고발하며 그 어떤 탈출구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을 덮고 나서도 조지와 레니가 마지막까지 돌림 노래처럼 함께 되내던 희망의 고절은 독자의 귓전을 맴돌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이야기의 시간을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4일간으로 한정하고 또 장소를 설리너스 강가와 농장으로 한정한 채 설명적 진술을 배제하고 정경 묘사와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외면 묘사로만 일관합니다. 하지만 얼핏 단순 담백해 보이는 그 행간에서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반되는 조지와 레인이라는 두 인물의 우정과 애환, 낙원에 대한 희망과 좌절 같은 감정이 저절로 배연화와 어느새 독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특히 결말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조지의 동작과

0: 대사에서 그의 서글픈 심정이 절절하게 배어나와 심금을 울립니다. 작품의 문체적 특징을 꼽는다면 연극적인 특성과 간결함입니다. 연극의 대사처럼 군더더기 없이 응축된 대화문은 각 인물의 성격을 탁월하게 드러내면 물론 사건의 단서와 작품의 주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장 인물들이 각기 경험하는 소외와 그들이 지닌 한계는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선명히 제시되며 화자는 일련의 사건을 담담한 문체로 쫓아갑니다. 결과적으로 독자는 믿을 수 없이 참혹한 결말을 마주하고도 그 책임을 특정한 한 인물에게 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 됐든 일은 이렇게 끝나버렸다는 현실의 무게감만이 독자를 짓누릅니다. 한번 잡으면 놓을 수 없는 박진감 넘치는 이야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담담하고도 연민 어린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출간되자마자 평단의 찬사는 물론 대중의 호응을 얻으며 스타인백을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편 간결한 대화와 극적인 장면 구성에 힘입어 수백 회 이상 연극 무대에 올랐으며 세 차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기심, 냉혹함, 위선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로라의 나약함과 참회, 다니엘 부모의 강인함과 지혜는 그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영화의 인성 묘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극한의 롤리와 반전으로 관객의 긴장을 끈 끝으로 조입니다. 밀실 살인사건의 해결, 침몰 진실의 폭로, 가짜 변호사의 정체 반전까지 모든 반전이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핵심은 단순한 사건 해결 이야기가 아니라 인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람이 명예와 욕망에 휩싸이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랑과 정의는 거짓말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완벽한 범인은 없고 치밀에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영화 손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통쾌한 복수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죄악은 결국 햇빛 아래 드러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양심이고 모면할 수 없는 진실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정의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 걸작을 넘어 인성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서 모든 관객들에게 선악과 진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노동은 행복을 창조합니다.
2: 노동은 사랑을 전해줍니다.
1: 노동은 꿈을 심어줍니다.
2: 노동은 희망을 안겨줍니다.
1: 평범한 일터에서 빗뿌리고 있는 그대들은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빨래터. 그 옛날 빨래터에 모여 앉아 빨래를 하는 모습이 생각날 텐데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동호 작사, 김경애 작곡의 빨래터에서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서서히 이 가요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알뜰히 갖고 천년만년 잘 살아보려는 연변 사람들의 마음을 격조 높이 표현하였습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90년대 창작된 석화 작사 박항림 작곡의 해가 뜬다 보내드립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면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차 있죠. 오미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사몰 작사 림종원 작곡의 흥계어 어부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이 가요는 어부들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으로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940년대 창작된 채택롱 작사 허쉐록 작곡의 새아리랑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아리랑을 바탕으로 창작된 가요입니다. 김혜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전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5월 5일은 리파 절기입니다. 리파는 보통 양력으로 5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드는데요. 24절기 중 7번째 절기이자 여름의 첫 절기이기도 합니다. 리파는 초여름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하죠. 초여름 날씨는 산책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핀 예쁜 꽃들과 새싹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바나나의 겉은 노랗고 속은 부드럽죠. 맛도 달콤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영양물질과 적당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점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나나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광동, 광서, 해남, 문남, 복건 등 지역이 주요 생산지입니다. 열대과일인 바나나에는 도대체 어떤 영양물질이 들어있을까요? 바나나는 일반 과일 가운데서 탄수화물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자당, 포도당과 과당이 들어있는데요. 특히 포도당과 과당이 주를 이룹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에너지와 당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몸의 기능을 신속히 회복시켜주죠.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에 바나나를 먹곤 하는데요. 바나나 한 개를 먹으면 탄수화물을 약 40g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를 빠르게 보충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소화 부담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들도 배고프거나 운동을 한 후에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해 보세요.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운동 개구리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녁에 잠을 잘 자나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쉽게 잠들지 못하는 친구가 있을 텐데요. 바나나는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잠들기 힘든 문제를 개선하는 데도 좋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작용할 경우 잠들기 어려운 증상을 완화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은 각기 인체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비타민 B6은 신경계통의 기능 조절을 돕는 물질로 뇌에서 트리프토판과 멜라토닌의 형성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트리프토판은 신경전달물질의 합성에 참여하여 마음을 차분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100g의 바나나에는 43mg의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이는 사과의 10.7배랍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있고 이처럼 비타민 B6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더욱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지는 거랍니다. 그래서 바나나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계속해 동요 꽃꿈을 듣고 바나나에 들어있는 기타 영양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100g의 바나나에는 약 2.6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과, 복숭아, 귤 등 일상적인 과일들과 비교했을 때 바나나는 뒤지지 않는 훌륭한 식이섬유 공급원입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바나나를 적당히 섭취하면 변비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변비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잘 익은 바나나를 먹어야 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에는 탄닌산이란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오히려 변비를 더 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의 어떤 상태가 완전히 익은 것일까요? 잘 익은 바나나는 노란 껍질에 갈색 반점이 있고 과육이 부드럽습니다. 네, 동요 어여쁜 진달래를 듣고 올게요.

바나나에는 칼륨 원소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100g당 약 256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과일 중에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주고 혈압을 조절해주며 근육 기능을 유지해주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바나나는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칼륨 보충 간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요 아기별을 보내드립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구매한 바나나가 덜 익었다면 급히 먹지 말고 섭씨 20도 정도의 실온에 두면 저절로 익는답니다. 이 온도에서 바나나는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에틸렌 기체를 방출할 수 있는데요. 껍질의 엽록소가 줄어들고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지면서 껍질이 초록색에...

네, 오늘 우리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물질과 적당히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유익한 점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달콤하고 맛있는 바나나. 잘 골라서 먹으면 운동 후 에너지 보충은 물론 숙면에도 도움을 주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바나나는 열대 과일이기에 찬 냉장고보다는 실내의 서늘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바나나를 더 맛있게 즐기는 작은 지혜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나는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미화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한홍자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엄마의 행복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박수 쳐줘요. 나는야 엄마의 기쁨이래요. 우리 엄마 행복은요 내가 만들래. 고마워요 고마워요 인사하면요 우리 엄마 입가에 미소 어려요. 할머니 무거운 짐 들어드리면 우리 엄마 기특하다 보듬어 줘요.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직 너 하나만을 준비했는데요. 봄부터 겨울까지 모든 계절을 함께하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은하수 아래 변치 않는 약속처럼 눈동자에 비친 그대 모습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세상의 축복이 되는 거겠죠.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몬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 시

0: 노래의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기회를 빌어서 길태중 이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의사 출신인데 퇴직하기 전에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중의서의 조의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소하겠는데 우리 조선족 이야기란 말입니다. 중의서의 조의에 임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하나는 심내혈관계통의 질병.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말죠.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리고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런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또 호흡계통 질병 치료에도 말이죠.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주 감기를 하고 감기가 잘 낫지 않고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여기에 보게 되면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이외에도 기관지 천식 인후염 이러한 말이죠. 호흡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도 마저 특장을 보이는데 만성위염이라든가 특히 보게 되면 위축성위염 위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궤양 밀안성위염 결장염 담낭염에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서 연변에 많은 환자들로부터 장위병의 극성으로 말이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경우에는 말이죠. 우리 길태중이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이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조약의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에 관계되는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0: 네.
1: 거기에서도 지금 노인님들이 변비증으로 고생해서 길태중이문진부를 말이죠. 많이 찾고 있는데 발병률이 말이죠.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먹이 되면 노인님들이 25% 내지 50%에 달하는 분들이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러니까 중풍후유증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호흡도질환 이런 질병으로 말이죠. 부득불 말이죠. 침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변비증이 발생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1: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노인님들이 변비증이 오게 되면 림상에서 어떤 특점을 갖고 있는가 우리 료해를 해봅시다. 하나는 노인님들이 장도의 유동기가 말이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변이가 말이죠. 장도 내에 말이죠. 머무르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집니다.
0: 네.
1: 배변 차수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아주 적어지는데 보통 보게 되면 일주일에 말이죠. 세 번.

0: 그러니까 어떤 분은 한 번, 어떤 분은 두 번, 이렇게 말이죠. 대변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대변을 볼 때 말이죠. 곤란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건 문제는 어떤 분들이 대변을 말이죠. 저 양똥처럼 말이죠. 그렇게 굳은 대변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배출되기 말이죠. 아주 그 바쁘고
1: 네.
0: 그 바쁜 정도가 말이죠. 안간 기운을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된단 말입니다. 뒤를 볼 때 어떤 분들은 더 심할 때는 말이죠. 손으로 말이죠. 뚜져야 되는 이런 말이죠. 보조 형식을 채취해야 대변이 말이죠. 풀려나갑니다. 조약에는 노인님들이 말이죠. 젊은 분들하고 다른 것이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장도의 말이죠. 분비액이가 현저히 말이죠. 감소됩니다. 그리고 또 분비니가 장도에서 이동해서 항문을 통해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가 말이죠. 아주 더뎌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게 되면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님들이 항상 말이죠. 배가 말이죠. 우리 현편말로 말하면 부디세난단 말입니다. 하늘로 부타이스허. 그리고 말이죠. 헛배 붓고. 심할 때는 또 말이죠. 배가 아픕니다. 아랫배 아플 때도 있고 더 심할 때는 온근 배가 다 아픕니다. 그리고 이 뒤가 굳기 때문에 늘상 말이죠. 식욕이가 감퇴되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특점이 있는가 하게 되면 대변이 말이죠. 형태라든가 질도라든가 이런 것이 말이죠. 변화가 생깁니다. 정상적일 때는 말이죠. 대변이 형태가 있고 조금 무르게 나가는데 이럴 때는 변비증으로 고생할 때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양똥처럼 그리 땅땅한 대변이가 말이죠.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대변을 본 다음에 관찰을 해보게 되면 찐득찐득한 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피가 말이죠. 묻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죠. 국부의 증상인데 전신의 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님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 대변을 통해서 말이죠. 내부에서 산생된 독소가 말이죠. 빠져나가야 되는데 대변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형성된 독소가 말이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분비 교통이라든가 매는 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기능이 말이죠.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러면서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심할 땐 아프고 맥이 떨어지고 번조 불안해하고 밥맛이 없고 배가 붓고 이런 분들을 본날 때 입에서 본인도 알지만은 곁에 분들이 부부간에서만 하게 되면 남성분이 겪는 그 말이죠. 여성분이 인사합니다. 입에서 말이죠. 더러운 냄새가 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0: 네,
2: 저는 그 출산 위험을 아는 환자입니다.
0: 예.
2: 예. 네, 항상 이 밤 보면 배가 불통하고 이 먹으면 좀 아래 내려밀어야 되는데 아래 내리지 못한다.
0: 내리깨지 못하구나.
2: 그러고서 막 이렇게 늦어갖고 이렇게 밥 먹었는데 한참 후에 막 이렇게 열물이 막 올라옵니다.
0: 심하구만요.
2: 그러면서도 걸음은 손이 차고 조금 더 영 답답한다. 그래가지고 저리 식은 땀도 나고 이 몸도 많이 허약하고 맥도 없습니다.
0: 그렇죠.
2: 심장도 별로 아이송 같으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리 뭔가 질퇴 중에 그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서 전약을 쳐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도 좋고

0: 걸으니 막 식은땀 나고 소리에 언제 한번 걸딱 막 넘어졌어.
1: 어 심하구만요.
0: 예, 걸딱 막 넘어졌습니다. 그러던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예, 위가 그렇게 막 아프고 막 쓰리고 예, 그렇던게 예, 뭐, 저녁을 한번 쪄다 먹었는데 예,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효과가 너무 상당히 좋으니까 또 한번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0: 아, 그랬습니까?
1: 예, 예, 예.
0: 예, 예.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3: 저는 이제 여기 저 다리 저리고 발 저리고 예. 그리고 허리 아프고 허리 아파서 이전에 길태에서 그런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어느 분을 보셨습니까?
3: 원장 선생님이.
1: 예, 예, 예.
3: 또 다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 다시 그런 시간이 지나니까 대난 같아서
1: 예
3: 그래 예약할 수 있는가 하고 그래서 예.
1: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그냥 가면 되니까 예. 이전에는 안 됐는데
1: 예 됩니다. 우리 좋은 정책을 실행합니다.
3: 예, 예. 예. 그러니까
1: 예.
3: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예, 요지간에 어째 뭐나 몸이 바탕이 약하고 예, 배이 맞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자꾸만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어도 예, 트림 자꾸만 식으면 나고 내리 깨지 못하고 예, 어림쓰이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요지간에 감기 독감까지 걸려서 예, 목이 가랑가랑하고 가슴이 헐떡헐떡합니다. 예. 그래 박창호 선생님 가서 예, 약을 한번 갖다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 그러는 거는 많이 좋아지겠는데 지금 그 기침나는 거 조금 가서 더 배울까 해서 그런다.
1: 예예.
4: 그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가랑가랑한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예, 그 박창호 주인데 가서 오늘 또 예약해서 더 약을 지울까 하네 그런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아, 나도 저기 길차 중에 저기 박창호 선생님 지금 병원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보입니까?
5: 예, 난 저기 위자에 좋지 못해서
1: 예, 예.
5: 나도 잘해야 되고 배가 뽑고 예.
1: 네.
5: 때로는 변비도 있고
1: 예.
5: 그러던 게 박창호 선생님이 지금 치료를 두 번 받았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5: 그래서 한 번 더 배우려고 예약하자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5: 네,
1: 예,
5: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나는 박창호 선생님이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정황에서
6: 예,
1: 보입니까?
6: 예, 위 자꾸 어제 음식 내리치지 못하고 오늘 자꾸 예, 며칠 한 번씩 토악각질하지. 그리고 배쁘고 소화해지고 그 토요일 때문에 식후물이 자꾸 올라왔어요. 그래 두 번 대답한 게 확실히 박창호 선생님이 이 위장병을 용하긴 좀만 용한다지만 용합되다.
1: 예, 그렇죠. 예.
6: 예, 밥이 벌써 예, 한 번 대답한 게 밥이 맛있습니다.
1: 예,
6: 밥이
1: 그렇죠.
6: 향기로 빨리 밥이 원래 향기롭지 않은 쌀도 예, 향기로운 그런 감도 나면 밥이 막 당겨져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또 예약하자 그래요.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예, 다 됐습니다. 예, 됩니다.
6: 예, 오전에 감
1: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6: 예, 예,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예. 제가 수건자에 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7: 예. 그래서 수건자인데 가서 중약을 한번 지어다 먹었습니다.
1: 예, 예.
7: 그러니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라던 증상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예, 좋은 일입니다. 예.
7: 예 수선장 정말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예, 예. 오늘 그래, 오늘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7: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도 뭐가 동문에서 주문에 그 뭐가 박수 제안 수단 한답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1: 감기 만났는데 제가 이 기침이 그냥 나지 않고 원래도 감기도 감기 내가 이 많은 기침이 남기 오란다.
0: 예.
1: 방송도 세게 들었는데 제가 잘 가지 못하고 제가 맹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심하다가 들어본 게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약을 그래서 재미있게 약을 쓰더라 만다. 그래서 저번에 따니까 가 배우고서 가 볼 때 이렇게 약을 들어 먹었는데 효과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약을 더 짓다고 그랬다.
0: 예, 예. 그래서요.
1: 그래서 그 선생님과 이거 뭔가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약을 짓는다든지 계속 또.
0: 그 전화번호 알죠, 예? 김태중, 예. 김태중이 문진부에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예. 그 선생님을 예. 찾아서 다 말하면 다 됩니다.
1: 아, 예, 예, 예.
0: 예, 예.
1: 고맙습니다.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노인님들 놓고 본다 할 때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뇌를 해보게 되면 보통에 약방에 가셔서 뭐 루후의 좋은 항행도 좋고 이런 마저디가 불리는 약을 혼자서 사시는 폐단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시게 되면 하루 이틀은 또 그 약으로 인해서 말이죠. 뒤가 풀려나가는데, 계속 다시 시작하면 또 반복이 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약을 자셔도 말이죠. 혈흠이 없습니다. 이러한 노인님들이 변비증을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건강을 엄중히 말이죠. 위험드는 말이죠. 위험인소가 형성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어이?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책임 수고를 하십니다.
0: 예, 예, 예.
4: 오늘이 저 길태병원은 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남편이 지금 한 사나 제이 오른쪽 발을 이래 안 빼대, 예, 그래도 움직이면 아프답니다.
0: 예.
4: 그래서 사상파상 운동을 했는데,
0: 예.
4: 그래서 움직이면 하면 아프답니다. 이랬다.
0: 예.
4: 손이 저리고,
0: 예.
4: 그래서 내 그 수원가한테 가면 되겠습니까?
0: 예, 됩니다. 됩니다. 예.
4: 골골이
0: 예예 예,
4: 둘이
0: 뛰겠다 예예
4: 나도 같이 둘이 같이 가도겠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두 분이 같이 오십시오 예
4: 수고하죠
0: 예. 예예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설명 주시죠
0: 그러니까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보통 볼 때 장도에 공농문란이 있고 변비증으로 인해서 또 마저 장도에 마저 손상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림상에서 보게 되면 이 변비증이라 할 때는 사실은 내과 질환인데 이 변비증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몇십 년 전에 중이외과를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이외과 질병이 또 유발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항문 발열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슬은 주스라고 치질이 또 형성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더 심한데 창경주에 아주 그 위험한 질병이거든요. 이러면서 늘상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배가 몹시 아파나고 메스껍고 토하는 이런 말죠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분변이 항상 말이죠 장도에 말이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

0: 이걸 말이죠. 기회가 말이죠.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정상적인 대변을 보는 분들보다 장도의 염증이 오는 현상이 많습니다. 결장염이라든가에 직장염이라든가에 이러한 염증 현상. 그리고 어떤 분들 말이죠. 장시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식욕증이 형성되거나 비록 말이죠. 불호는 높지 않지만은 아주 좋지 못한 질병들이 인기됩니다. 직장암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특수한 병변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초질병이 있습니다. 심뇌혈관계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1: 네.
0: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관심병이라든가 이런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특히 여기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말이죠. 혈압이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인기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출혈성 중풍에 뇌출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안과 질환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또 검사를 해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전형적일 때 검사를 하지 않아도 안질이 빨개집니다.
1: 네.
0: END 추셔가 한다 말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0: 예, 예.
2: 예, 저는 대충이 박윤덕 주임의사에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원래 혈압이 높고, 한데, 중간에는 또 춥고, 어지럼증이,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한다. 자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또 박주임의하고 배다 먹은 게 지금 한 열흘 넘었는데, 자꾸 용접습니다.
0: 예, 예, 예.
2: 예, 잠을 지금 안정제를 알 먹어도 예, 잘 수 있고, 그래서 이 효과도 떼지금 약을 한번 더 쓰려고 오늘이 그 박윤덕 준비사를 예약하고 있어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꼭 오전에 오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0: 그러니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에서 말하게 되면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기초질병이 있는 분들이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때 말이죠. 병증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혈압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이 변비로 인해서 말이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게 되거든요. 이래 오래 앉아있다가 말이죠.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환자 가족에서 말하는 것은 갑자기 말에 쓰러진단 말입니다. 윈주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시기 잃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게 또 어느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게 되면 번져지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노인들이는 어떻습니까? 구두 수성성이 많거든요. 그런 뼈를 상한단 말입니다. 구두에
1: 골절.
0: 골절 현상에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뭐 벽이라든가 땅바닥에 번져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치거든요.
1: 네.
0: 더 문제는 뇌에 말이죠. 외상증 질병 옵니다.
1: 네.
0: 어떤 분들은 뇌외상 출혈을 하는데 출혈 현상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말이죠. 변비증으로 인해서 이 뇌독서가 말이죠. 제때 말이죠.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계통의 질병을 잘 인기랍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소문에 듣다니까 나고 박윤동 교수님이 오전만 상반한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3: 그 체내 시간이 좀 잘 치료한가?
0: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 오전만 하는데 예약됩니까? 그게?
0: 예, 됩니다. 오늘 오셔도 됩니다.
3: 아, 씨, 알았습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예, 하나는 간, 하나는 신장, 선장이라는데 이런 계통의 말이죠.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1: 네.
0: 만성간염이라든가 만성신염이라든가 또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인해서 내분비 계통의 말이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게 되면 당뇨병이라든가 있는 분들이 이 당뇨병이가 변비증으로 인해서 우리 검사를 해보게 되면 혈당이라든가에

0: 보통 시보다의 많이 올라가는 이런 말이죠. 증상입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배가 붓고 배가 부디새 나고 점차적으로 식욕이 감퇴되고 예?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말이죠. 빈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상 머리가 어지럽고 예? 맥이 떨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독소가 말이죠. 체내에 고여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호흡계통 질환이라든가 기타계통에 감염성 질환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감기를 한다든가 감기를 했는데 말이죠. 종합병원에 가서 댄디도 열을 써 했는데 하나도 어쨌든 효과 없다. 이게 다 면역력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죠. 뒤가 무지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점차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네.
0: 어디를 말이죠. 놀러가자도 근심이 대상 같습니다. 형제지간에 서로 참물하자도 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울증이라든가 말이죠. 불안장애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리적인 말이죠. 병증들이 나타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화장실 갔다도 또 뒤를 보지 못하고 돌아왔다 또 말이죠. 뒤가 말이죠. 말이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또 경감은 일반적인 실면증. 네. 중화할 때는 말이죠. 완고성 실면증으로 고생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이 변비증이 잘 낫지 않은데 무슨 방면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는가? 하나는 음식 습관상에서 산스샹웨이란데 이런 산스샹웨이가 말이죠. 함유된 음식을 많이 드시고 초량이라든가 수차이라든가 수익어를 대표해서 많이 드시고 그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을 하루에 1,500 내지 2,500 최저로 이만한 정도의 물을 마셔야 이 변비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소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네, 방송의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은 3일 연결 농정에서 중대대선 건설, 문화관광산업 발전 등 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성당위 성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의 한 중요 연설 정신과 최근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과학적 형세 판단과 결체 포체에 통일시키며 연면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우세를 활용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며 속도를 다그치고 난제를 해결하며 정신을 집중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함으로써 현의 경제 총량을 힘써 키우고 경제 운행의 내적 동력을 1층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연산 2000대 지능형 승강기 완제품 제조, 연산 만대

지능형 승강기 승강로 제조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조업 계획, 시장 주문 등 정황을 자세히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정책 기회를 들어주고 설비 시험 조정과 생산 흐름선 시험 운행을 다 거쳐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장 개척 강도를 높여 부동산 개발, 공공시설 건설 등 분야와 적극 연계하고 사회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켜 고객 자원과 더 많은 주문을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주 민들레 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제1진 인터넷 게임 관련 기업 중 하나로 단행간의 운행을 거쳐 업무를 아프리카 등지까지 확정했습니다. 호가복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경영 운행 정황을 자세히 묻고 주요 경영 업무, 시장 운영, 리윤 창출 모식 등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기업이 업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미래 인터넷 과학기술 네트워크 집성 대상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한 호가복은 디지털 경제가 맹렬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을 꽉 잡고 새 대상의 락착과 운행을 다그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개발과 운영, 인터넷 생방송과 새 게임 평가 등 주요 경영 업무를 발전 장대시키고 다각적인 배치와 여러 부분의 연동을 통해 기업 규모를 확실하게 키우고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조속히 규모 효과를 형성해 치열한 시장 경쟁에서 기회를 선점하고 주동권을 쟁취하라고 말했습니다. 길림 롱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대상은 주로 창고 저장 물류, 전유통체계 가공시설을 건설하는데 현재 기초시공 작업 진행 중입니다. 이 대상을 여러 차례 답사한 바 있는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 정황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빈틈없이 추진하며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인력을 늘려 매일 새로운 진척이 있고 매주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확보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자금량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연결시는 지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국가의 봉사 발전 지지 재반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고 봉사 외주, 현대 물류, 창고 저장 운수 등 생산성 봉사 발전을 다그치며 문화관광, 개거 건강양생, 경기경제, 가사봉사 등 생활성 봉사업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량질의 고효를 적이고 구조가 합리한 현대 봉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도시 기능을 가열층 완선 승격시켜 고품질의 봉사 공급으로 실물 경제 에너지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룡정 용도 과학기술혁신단지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봉은 대상 시공 진척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해 시공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형태를 갖추고 효과를 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시장 조사 연구와 제품 분석을 깊이 전개하고 시장 수요와 소비 선호를 자세히 파악해 판로에 맞고 수요에 부합되는 정밀 심층 가공 제품을 더 많이 내놓아 량질의 공급으로 좋은 판매량을 올리고 좋은 효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5.1절 기간 우리 주 문화관광시장은 관광객 고봉을 맞이했고 주요 풍경구와 명소마다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호가봉은 해란 명주를 찾아 풍경구 운영과 관광객 흐름 조직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재반 유람 활동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본 호가봉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투입되도록 확보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룡정, 해란대, 조선족, 민속, 휴가구 대성은 현재 실내 장식, 도로 개조 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10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호가복은 기업 입주, 장식 설계, 정경 조성 등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장백산, 은돌이 소진의 설계 정수를 충분히 흡수하고 본지 문화 요소를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가게 외관, 표지판 등 세부 사항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풍경구의 전반 풍모가 짙은 민족 풍정을 지니면서도 현대적인 유행 분위기로 충만하도록 해 전통적인 운치와 현대 미학의 완벽한 융합을 실현함으로써 특색이 선명한 유명 관광 목적지로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비암 성경, 룡문 양심 객점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면서 공사 길 배치,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간대를 주시하고 건설 능률을 높여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도록 확보하길 바랍니다. 주변 상업 분포와 관광객 흐름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 무형문화재 문화창리, 국풍야시장, 특색음식 등 새 경영 모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함으로써 연결과 장백산의 관광 낙수 효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여 인기와 상업 분위기를 더 잘 모으고 소비 장성을 견인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화관광이 흥하면 인기가 왕성해지고 실업이 강하면 경제가 강해집니다. 문화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실물경제를 장대시키는 데는 중대대상의 견인 추동과 유력한 지탱이 필수적입니다. 연결시 룡정시는 대상이 관건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투자 유치를 틀어지는 것을 견제하며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제조업을 발전 장대시켜 현역 경제 발전을 위해 근고를 튼튼히 하고 에너지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의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연길 1978 문창원, 도시응접실, 새 수상시장 등 건설 중인 문화관광 대상의 건설 진도를 다그치고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 공룡왕구, 부루아통 성반, 도시구장, 룡정 비암산, 량전 백세, 축구 소진 등 문화관광 전경의 체험 기능을 풍부히 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풍경구가 VR, AR, 홀로그램 투영 등 디지털 상호작용 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지지하고 참여도가 높고 체험감이 강한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중조, 중한, 중로 축구 경기 활동을 적극 개최해 문화관광 흐름을 소비 증가량으로 다그쳐 전화시켜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드팀없이 장대시켜야 합니다. 실력이 두텁고 기술이 선진적인 일련의 량질 기업들을 다그쳐 유치 락착시키고 신장비, 신의야, 신의료 미용 등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 장대시키며 인삼, 식품 가공 등 특세 우세 산업을 발전 장대시켜 경제 발전의 새 동력, 새 엔진을 힘써 구축해야 합니다. 전력으로 대상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태적 감축과 일상 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연결 인삼 사포닌, 정력 자동차, 거시안 생물 3기 공사, 룡정 화야 광산 환경보호 치리 설비, 연산 4,000톤 쌀 과자 생산 흐름선 등 중대 대상에 조속히 효과를 보도록 주동해 더 많은 새 경제 장성점을 형성해야 합니다. 명절 기간에 안전 안정 사업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교통 간선 도로와 중점 도로 구간의 배치 및 소통을 강화하고 인원 밀집 장소의 안전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풍경구, 놀이시설, 대형 활동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탄광, 가스, 건축 등 분야의 안전 우환을 지속적으로 조사 정돈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전주 여러 민족 대중과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평안하고 즐거운 올절 연휴를 보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의석인 왕길보, 주직소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 룡정시 연결시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연결시는 봄철 소비의 황금기를 들어주고 야간 경제를 일층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평민 야시장에 동시에 개장해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취업 증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봄철 야간 소비 잠재력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평민, 해민, 부민의 민생 화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요즘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어둠이 내리면 야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야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 저는 연길에서

0: 있기는 신촌 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은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야시장은 주민들의 밤 생활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취업 증수를 이끌어 봄철의 야간 경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행복한 삶을 밝혀줍니다. 저녁 5시 30분 연길 신촌 야시장 활기찬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도시구역의 오래된 평민 야시장이 이곳에는 특색 로점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어 오가는 주민들은 천천히 거닐며 자유롭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외지 관광객들은 멈춰서서 인증샷을 찍고 특색 음식을 맛보며 연길의 가장 생생하고도 따뜻한 도시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은 현재 200여 개의 고정 로점에 이동 구역이 있으며 4월 중순 개장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만 명에 달합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관리 책임자 심안곤입니다. 시장은 3개 구역으로 나뉘는데 특색 미식 구역이 60%며 조선족 특색과 전국 유명 스낵이 모여 있습니다. 민생 백화 구역이 25%를 차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체험 구역이 15%를 차지하는데 인증샷 촬영과 휴식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현재 로점은 기본적으로 수요에 만족 줍니다. 우월한 지리적 우세와 성숙한 대중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신촌 야시장은 부대시설 승격 및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문에서는 전용 경영 구역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일상적인 청소와 보안 등의 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동시에 식품안전 순찰, 소방안전 점검, 규범적인 경영과 문명 권유를 통한 상시와 관리 조치를 엄격히 리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통 야시장 본연의 분위기를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경영 소비 환경을 철저히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시 도시관리 행정집법부 종합과 과장 왕적입니다. 편민 혜민을 극대화하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시는 올해 9곳의 야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정밀 봉사와 표준 활용 관리를 핵심으로 로점 한 가구 한 개, 자격증 소지, 로점 공의를 요구하고 특히 식품 로점에는 반드시 상응한 소방, 정화 등의 설비를 갖추어 도시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도시의 형상을 수호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야간 경제 활력과 도시 정밀화 관리의 윈윈을 실현했습니다. 우수한 경영 환경과 봄철 소비 열풍이 겹치면서 이곳의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인들의 경영 수입이 꾸준히 증가해 주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영활하게 취업하고 주민들의 소득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연결시 신촌 야시장 상인 고화신입니다. 저는 이 야시장에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야시장은 매우 잘 운행돼 저에게 매우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사람을 모집할 수 있고 모든 면에서 품질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관광객 류 선생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이쪽을 검색해보니 이 야시장이 꽤 크고 좋다고 하더군요. 금방 와서 막 도착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길 주민 문건우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면 여기로 와도 되니까 편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여기 닭가슴살 튀김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신촌 야시장의 활기찬 모습은 연길시 전역이 봄철 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생생한 축소판에 불과합니다. 봄이 시작된 이후 연결시는 주민들의 야간 레저 소비의 새로운 수요와 상인들의 경영 증수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정확히 부응해 도시 공간 자원을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전역의 야간 경제 형태를 합리적으로 배치했으며 영북 야시장, 남산 야시장, 룡호 야시장 등 9곳의 표준화된 야시장을 질서 있게 개방했습니다. 도시 정밀화 관리의 지원 아래 연결시 야시장 경제는 조방형 발전의 낡은 모식에서 벗어나 전면적으로 규범화, 품질화, 특색화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봄철 경제 분야를 깊이 있게 공략하고 야간 소비를 활성화하며 다점 연동과 전액이 활기를 띠는 야시장 경제는 주변 슈퍼마켓 소매, 특색 음식, 단거리, 문화, 관광 등 관련 업종의 동시 회복을 효과적으로 촉진해 봄철 도시 소비의 미시 순환을 전면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시 야간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1: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나들이, 야영 등 실외 활동이 뚜렷이 증가하면서 봄철 방화가 관건기에 들어섰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당면 봄철 방화 형세가 준엄하기에 교성 위반 불 사용을 엄금하고 방화 안전 탄계를 단단히 조일 것을 일깨웠습니다. 야외 규정 위반 불 사용의 위해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일전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의 소방원은 야영 시 타고 있는 숯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모의했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3반 부반장 류유헌입니다. 꺼지지 않은 숯은 숨겨진 불씨가 되어 바람을 만나면 불티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불티가 마른 풀을 만나면 임차 타오르고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상기 실험에서 채 꺼지지 않은 숯은 3분 만에 주변의 마른 나뭇가지와 잡초에 불이 붙게 했고 화염은 임차 나무로 옮겨붙어 불길로 번졌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 훈촌대대 1중대 지도원 리기입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세고 나무가 건조합니다. 우리의 시험과 구조 실전에서 보면 야영 시 고기를 구운 후 숯을 거서 흙으로 덮기만 하고 물을 부어 철저히 끄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뚜렷한 불씨가 없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속으로 타들어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숯은 강풍을 만나면 아주 쉽게 불티를 형성해 주변의 마른 풀이나 나무에 불을 옮겨 짧은 시간에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불이 바람의 기세를 빌면 만연 속도가 빠르고 진화하기 어렵습니다. 연변 소방구조 기동지대에서는 광범한 대중이 산림 초지에서 규정을 어기고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하고 절대로 불씨를 남겨두지 말며 화재 정황을 발견하면 제때에 방화 신고 전화 12119에 전화를 걸 것을 일깨웠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0: 과속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0: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벌레에 물리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대처 요령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은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는요, 해당 부위가 가려워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처 부위를 소독약으로 깨끗이 소독을 하거나 소염 효과에 있는 제품을 바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요, 치약이나 우유, 어리몬즙, 꿀을 바르면 가름절 가라앉히고 세균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벌레에 쏘였을 때는요, 은행카드를 이용해서 밀면서 독집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족집게로 뽑으면은요, 독을 상처 속으로 더 밀어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벌에 쏘인 후에는요, 상처 주변이 빨갛게 붓거나 또 붓길 면적이 점점 넓어지지 않았는지,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호흡곤란이 생기지 않았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쉬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났으면은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 다쳐서 피가 나는 돌발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가재나 솜, 깨끗한 수건이나 화장지 등을 이용해서 상처를 덮고 손가락이나 손으로 눌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출혈이 계속될 때라면요, 상처를 덮고 있는 가재나 천을 제거하지 말고 그 위에 계속 덮대야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지거나 쥐가 나서 누르기 힘들 때는요, 탄력 붕대나 천으로 감아도 좋습니다. 출혈량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혈한 지 5분에서 10분이 흘러도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인천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반면 피가 멈췄다면 깨끗한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고 소독약이나 연고를 바르며 자택치료를 해주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벗겨진 상처는요, 이런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터지거나 베인 상처가 아닌 벗겨진 상처는요, 출혈이 크지 않고 삼출물, 즉 맑은 진물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요, 반창고, 즉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하지만 상처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나 오염이 의심이 되거나 또 이미 고름이 나오는 감염된 상처는 무턱대고 밴드를 붙이지 말고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골절 상황이 맞대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을 부딪힌 경우 부종과 심한 통증이 있다면 골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여러 종류의 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에 띄게 부어오르지 않았거나 만지지 않으면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주의를 덜 내야 합니다. 반대쪽 팔과 비교를 했을 때 부어올랐거나 만졌을 때 특정 부위가 아프거나 또 관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외 활동 시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네 가지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피부 노화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에 비해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요소

0: 변화가 안 받침됐습니다. 피부 노화는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생활습관, 환경,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피부 나이는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요, 자외선 노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등으로 피부 손상이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은요, 이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을 지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할 때 우리 몸의 보호막도 튼튼하게 유지되므로 일찍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피부 노화의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주요 증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매 선생님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피부는 인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서 단순히 외피 역할을 넘어 신체를 보호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요해하기 전에 이 피부 구조부터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1: 네, 일단 우리 피부가 이뻐야 진짜 미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부란 우리 신체를 돕고 있는 외피입니다. 즉 외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피부를 우리는 표피층, 진피층, 피하지방으로 나눕니다. 먼저 표피층, 피부의 제일 바깥에 위치한 보호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외선, 유해물질이라든지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표피층에는 수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많지 않은 수분을 최대한 뺏기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표피층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우리 각질층, 여기에는 모두 주근세포들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처럼 이 각질세포도, 우리 주근세포는 떨어지고 또 새 세포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우리 각질세포 재생주기 혹은 세포 재생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되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 각질세포 재생주기가 늦어지면서 묵은 각질이 잘 떨어져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만약 이 묵은 각질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피부에 켜켜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 피부가 뭐 당연히 누르끄러해지고 또 칙칙해지고 푸석푸석해지겠죠. 다음 각질층, 제일 아래에 우리 기저층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흑색소, 멜라닌 색소가 전반적으로 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적으로 사람이 피부색을 결정하고요. 사실 흑색소는 우리 피부를 보호하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임신할 때 흑색소가 기미가 우리 많이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 태아를 보호하느라고 흑색소가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화가 오면은, 노화가 되면은 이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됩니다. 흑색소의 개수가 감소가 되면서 우리 기미 잡티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여기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면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면역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닙니다. 면역은 너무 올라가서 우리 과부하가 될 때는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우리 면역은 똑똑해야 된다. 너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올라가도 안 된다. 다음 우리 진피층, 뭐 진짜 피부라 해서 우리 진피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콜라겐, 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이런 물질들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콜라겐, 우리 몸에서 얘가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 무너지면 당연히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찌입니까, 얼굴이 처지고 또 주름이 생기겠죠. 그리고 우리 엘라스틴, 탄신단발, 얘는 한번 끊어지면 뭐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요즘 우리 뭐 이마를 볼록하게 한다든지 또 눈 밑이 뭐 꺼진다든지 이때 우리 주사기로 예, 쌓였는 이 성분이 우리 보녀쌀입니다의 이 히알루론산입니다. 이외에 뭐 땀샘, 피지선, 모낭, 뭐 피지 뭐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많고도 많습니다. 마지막 비아지방. 우리 사실 우리 지방하면 모두 싫어합니다. 엉덩이, 복부, 뭐 허벅지 뭐 이런데 많이 달라붙는데 예, 사실 우리 지방은 몸에서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넘어졌을 때 어찌입니까? 지방이 없으면 뼈가 상하겠죠. 예,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예, 완충작용을 하고요. 더우면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작용을 하고 또 추울 때는 우리 몸속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 종합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을 예, 보호한다. 두 번째, 체온조절 작용을 한다. 세 번째,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면역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려면 겉피부도 중요하지만 예, 속피부도 좋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피부 구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피부 노화에 대해서 미용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1: 피부 노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피부가 쇠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장기와 마찬가지로 25세를 기점으로 우리 피부도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게 봐요. 피부 노화 서서히 25세부터 네. 뭐 콜라겐이 빠져나갑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1: 이 노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지만 제가 오늘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나이와 흘러가는 세월, 자연노화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예, 두 번째, 우리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과 활성산소. 세 번째, 예, 폐경. 우리 여성들이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더 이상 여성 호르몬을 만들지 못합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콜라겐이 감소하여 예, 탄력이 떨어지고 또 탄력이 떨어지니까 어찌입니까?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수분이 감소되면서 예, 주름이 생기고요. 폐경 후 우리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폐경 이후 노화가 급속히 우리 증가가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 네 번째 열피부 노화 예,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열을 통하여 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에 장시간 앉아있는다든지 또 춥다고 우리 난풍 그 히터를 장시간 켜놓는다든지 예, 이런 현상들이 모두 노화를 가속화시키고 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말릴 때도 예, 먼저 얼굴에 팩을 붙입니다. 팩을 붙이고 머리를 말립니다. 이러면 드라이기로 어찌입니까? 얼굴에 열이 닿지 않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피부 온도는 그 정상 체온 36.5도에서 37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 많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피부 온도는 31도 좌우입니다. 예. 우리 핸드폰을 예, 장시간 얼굴에다 대고 통화를 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우리 뜨끈뜨끈하죠? 그러면. 열이 막 나죠? 이렇게 얼굴에 열감이 있으면 수분이 날아가게 됩니다. 수분이 날아가면서 우리 피부에 또 주름이 생기면서 예, 수분 장벽이 무너지며 예, 노화가 옵니다. 다섯 번째 환경오염과 스트레스. 뭐 환경오염이란 다 잘 아시겠죠. 뭐 먼지, 공해물질, 뭐 자동차 이런 뭐 배기가스 이런 유해물질들이 우리 피부건조, 트러블, 뭐 색소 침착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0: 알겠어요. 그럼 이 피부가 노화가 됐다는 주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1: 첫째, 우리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주름이 많으면 뭐 노화가 온 것이겠죠. 예, 두 번째, 우리 색소 침착. 정말 젊어서 뽀얀 피부가 우리 나이가 들면은 어찌입니까? 피부색이 어둡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흑색소가, 흑색소가 부족하여 생기는 증상적인 예, 원인입니다. 예. 세 번째, 우리 건조한 피부. 나이가 들면은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거칠해지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가 건조해지겠죠. 예, 네 번째, 탄력. 예,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예, 탱탱하지 못한 처진 피부로 우리 변하게 됩니다. 네. 아래에 제가 그럼 탄력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피부가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엄지와

0: 식지로 이렇게 손등을 꼬집습니다. 예, 손등을 예, 집어서 얼리는데 1초, 2초, 3초 있다가 넣습니다. 이때 회복 속도가 빠르면 아 나는 탄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복 속도가 느리면 아 탄력이 좀 예,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피부 노화가 더 빨리 된다고 봅니까?
0: 첫째 유전입니다. 선천적으로 피부 질환이 있는 이런 피부를 갖고 태어나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예. 어김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외선 노출이 심한 사람들, 뭐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우리 어부들, 뭐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 장시간 뭐 추운 날씨에도 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있죠. 예, 세 번째,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장벽은 피부의 제일 바깥에서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호막이 깨지면 우리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유해 물질들이 쉽게 침투가 되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분이 빨리 감소하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를 들면 아토피 환자들 이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가렵다는 것은 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열이 있다는 말은 당연히 수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계속 가렵습니다. 따갑고 그리고 우리 지수렌 격서 피부도 그렇습니다.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가렵습니다. 그래서 꼭 염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수분 보충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피부들은 예, 그 외에도 우리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 뭐 오염된 환경, 밤을 새는 사람들 또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 네, 피부가 특별히 하얀 분들은 우리 좀 상대적으로 피부가 얇습니다. 그래서 주름도 빨리 생기고 그 다음에 기미, 색소, 침착이 또 쉽게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젊어서는 뭐 젊어서 예뻐 보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또 관리를 소홀히 해주실 때 예, 좀 노화가 빨리 온다고 생각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 잘 자지를 못하면은 피부 노화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 노화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요.
0: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네. 우리 자외선과 같은 이런 유해 자극으로부터 그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우리 피부 노화 측정기로 실험 대상자를 우리 조사한 결과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뭐 주름이라든지 또 색소 침착 또 피부 탄력이 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미인은 잠꾸러기라죠.
1: 네.
0: 예, 아마도 뭐 이런 여기에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혈액순환이 줄어듭니다. 이래서 피부에 영양물질과 수분을 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요즘 뭐 좋은 영양제가 많죠. 뭐 영양제나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이 우리 잠을 예, 잘 자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같고 또 잠을 예, 잘 자는 것이 틀립니다. 예. 잠은 충분하게 자되 7시간 예, 수면 보장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 또 잠이 부족한 건 영양제나 물로는 우리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노화 예방에 아주 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외선이 많이 노출이 될수록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0: 예. 자외선이 우리 노화의 주범이죠. 자외선은 우리 세포의 DNA에 손상줄 뿐만 아니라 콜라겐을 또 파괴해요. 우리 주름, 뭐 여드름, 또 피부 건조증, 뭐 검버섯 이런 같은 것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 피부 노화는 우리 햇빛을 받지 않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또 햇빛을 쬐었을 때 우리 햇빛을 쬐은 후 15분 내로 급속히 그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단백질 세포를 손상을 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물질은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무력해주는 예, 없애준다고 뭐 해도 되고요. 그 SOD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아마 아, 제 기억으로 500만 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500만 개의 항산화 이 효소를 다 쓰고 나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어려서부터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 활성산소를 예, 만들어낸다면 어찌입니까 이 SOD란 그 항산화 효소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노화는 당연히 빨리 오겠죠. 그래서 평생 우리 공직에서 일하신 분하고 또 어려서부터 그 햇빛에 많이 노출이 된 분들 제가 뭐 지금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 분들이 많이 노화가 빨리 오겠죠. 그렇죠. 예,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리 햇빛에 노출이 되었을 때는 뭐 우리 모자 또 자외선 자단제는 그 필수 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무슨 뭐 팔토시라든지 수건 뭐 또 예, 목을 감싸주기 뭐 또 장갑이라든지 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 그렇죠. 또 몇 년 몇십 년을 뭐 바깥에서 일을 보시는 분들이 더 주의를 돌려야 되죠.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술. 술 조금씩 뭐 들어도 괜찮다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과음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안 좋다는 알고 있는데 이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네, 술이 뭐 피부에 당연히 안 좋죠. 뭐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마시대가 많습니다. 예, 또 네. 그 분위기 때문에 예, 첫째 술은 독소를 일으킵니다. 이래하여 뭐 비타민 A, C, E와 같은 우리 항산화 비타민이 흡수를 예, 방해를 합니다. 예. 그리고 수분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 염증을 일으킵니다. 네. 여드름. 이런 붓기 같은 것을 해서 술 마신 다음 특별하게 이튿날 어찌입니까 얼굴이 푸석푸석한 이런 분들도 계시죠. 예, 세 번째 홍조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찌입니까 피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뭐 세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우리 뭐 딸기코가 되는 분들도 예, 거의 대부분이 우리 뭐 세혈관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한마디로 알코올이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우리 술은 뭐 적당히 마시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그 피부의 수분을 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 알겠어요. 그리고 주변 범위는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흡연도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피부 노화 흡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이 담배가 건강에 뭐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뭐 잘 알 것입니다. 예. 예, 담배 연기에 많은 이런 유해물질들이 예, 함유되어 있으며 우리 몸속에 비타민C와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이 담배 연기가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 탄력을 약화시키고 또 그 연기 때문에 피부 건조함을 예,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면 우리 눈 밑 주름 또 눈밑이 꺼지고 그다음 우리 입술 주변에 주름이 생깁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우리 담배를 피우면 어찌입니까? 입을 오므리게 되면 입술을
1: 맞아요,
0: 오므리게 되면서 그 쓰는 예, 근육 때문에 아마 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피부 노화를 방지함에 있어서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그럼 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0: 이 노화를 예방하는 우리 화장품을 몇 가지 든다면 첫째 자외선 차단제. 우리 노화 피부라 할 때 우리 피부가 얇고 피부장벽이 약화됐습니다. 피부장벽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자외선에 대한 이 방어 능력이 약합니다. 우리 눈 밑이라든지 목 같은 데는 특히 꼼꼼하게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우리 외출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좋기는 2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신 것이 좋고요. 두 번째 기초 화장품 우리 첫째 수분 크림입니다. 수분 아시죠? 우리 피부는 건조하고 또 주름이 생길 때는 당연히 수분이 부족해서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 콜라겐 아까 피부 탄력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콜라겐이 네네. 때문에 콜라겐 성분이 들어간 뭐 영양 크림이라든지 그다음 또 재생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수분 하면서 우리 수분 크림에 매우 집착을 하면서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제일 마지막에 수분 크림만 바릅니다. 그런데 우리 수분크림을 발랐을 때 수분을 피부 속으로 끌어당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수분크림은 입자가 작습니다. 때문에 수분크림을 바른 후 꼭 우리 살짝 뭐 유분기가 있는 영양크림이라든지 재생크림 같은 것을 발라서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같이 뭐 자외선도 좀 강하고 건조한 날씨는 수시로 덧발라 주실 것을 강추합니다.
1: 네. 그리고 여성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피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평소 많은 노력을 들이지만은 남성들은요 그닥 신경을 쓰지 않은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전성적으로 피부 노화가 늦게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0: 그렇죠. 남성들은 피부 노화가 늦게 옵니다. 왜냐하면 남성들이 피부는 여성들 피부보다 그 두께가 24% 더 두껍기 때문에 우리 같은 양이 햇빛을 받는다 해도 여성들처럼 기미나 색소질환이 짙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 섬유가 더 많기 때문에 노화를 발생하는 그 자체가 늦습니다. 반면 우리 여성들은 콜라겐 함량이 남성들보다 25% 적습니다. 또 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경 이후 노화가 3.9배가 증가된다고 했죠. 때문에 우리 볼살이 빨리 처지면서 주름살이 빨리 생긴답니다.
1: 네. 피부 관리를 위해서도 평소 부지런히 팩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어요. 팩은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죠.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팩은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팩은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을 듬뿍 넣고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추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기초 화장품이 에센스나 또 팩에 들어있는 에센스가 똑같은 성분이라고 할 때 효과는 틀립니다. 기초 화장품을 사용한 증화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피부 속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수분이 증발합니다. 증발하고 우리 팩에 있는 그 증화에는 팩이 재질 때문에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화장품을 바르고 그 위에다 뽀쉐모 랩을 씌워 넣는다면 당연히 증발이 되지 않겠죠. 수분이 유지됩니다. 팩은 우리 기본적으로 보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래. 그럼 팩을 붙인 후 몇 분 있다가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좋긴 우리 15분에서 20분입니다. 20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우리 피부에 수분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어느 정도의 수분이 넘어서게 되면 오히려 우리 피부가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예를 든다면 우리 비가 오는 날 장마를 신고 장시간 다녔을 때 또 우리 공장갑을 오래 끼고 어쩜가 그 설거지를 했을 때 예, 세균이 생기거나 또 주부 습진이 예, 생깁니다. 이처럼 우리 과한 상태에서 예, 붓거나 또 우리 염증이 옵니다. 그래서 15분 이후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밀폐 효과가 예, 좋아집니다. 하지만 피부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수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건강한 피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리 피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과하게 된다고 할 때는 피부 장벽을 깨뜨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1: 그래요. 어떤 친구들 보게 되면 팩을 붙이고 사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건가요? 나빠요? 좋아요? 이거?
0: 예.

0: 좋지 않습니다. 예. 오랫동안에 팩을 점에 붙였을 때는 우리 밀폐 효과가 예,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서면은 팩에 있는 그 성분들이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증발을 하게 되면은 팩의 성분만 증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의 수분도 증발을 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1: 그러면은 꼭 붙였던 거 어느 시간대 그렇죠. 떼고 잠을 자는데 세안을 하고 자면 좋은가요? 살짝?
0: 아닙니다. 예, 세안을 하지 않고 팩을 뜯은 후 뭐 가볍게 그림 정도만 살짝 예,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1: 오, 세수를 이때, 안 하고?
0: 그렇죠. 이때는 뭐 그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살짝 발라주면 좋고요. 대부분 뭐 팩을 그 시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씻지 않는데 간혹 가다가 씻는 마스크는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로 관리실에서 많이 쓰는 마스크입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성들이 예뻐지려고 하루에 한 번씩 일일 1팩을 하는데 어떤가 피부 건강에 뭐 좋아요 나빠요?
0: 건강한 피부에서는 뭐 큰 상관이 없지만 민감한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해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매일은 나쁘죠.
0: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가게끔 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팩은. 예, 때문에 우리 뭐 유통기간 또 권장 사용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매일 하는 세안도 그러면은 피부 노화에 영향이 있다고 봐요.
0: 그렇죠. 예, 지나친 세안. 우리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실은 예, 우리 피부를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세안제에 다 있습니다. 그 미세하게 예, 피부를 그 뭐 깎아내린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분이 있습니다. 예,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각질층의 피지 성분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까 그 피지는 기름입니다. 예, 우리 피부에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피지가. 그런데 이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지고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기니까 당연히 뭐 여드름이 생기겠죠. 예, 두 번째 물의 온도 20도에서 25도가 예, 제일 예, 좋은 온도이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예,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면은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모공이 넓어집니다. 모공이 넓어지면서 피부가 건조하고 또 건조하니까 주름이 생기겠죠. 예,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찬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이 습관은 예,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 네.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예, 모두들 다 잘 알다시피 예, 손에는 세균이 예, 가장 많은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때문에 세안을 하기 전에 예,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예, 얼굴에 세균이 옮겨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네. 그리고 얼굴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0: 그렇죠. 예, 얼굴 마사지는 피부 노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네. 적당한 피부 마사지는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 혈색이라든지 예, 얼굴 뭐 붓기를 뺀다든지 또 우리 얼굴 붓기를 빼면은 얼굴 축소가 됩니다. 예, 이런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 눈가, 입 주변, 또 피부가 얇은 부위는 우리 너무 오랫동안 할 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사지를 할 때 꼭 피부 오일이나 수분 크림 같은 것을 예, 충분히 발라준 다음 딱 10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예. 10분 정도가 시간이 길어지면 마찰이 생기겠죠.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예민해지면서 피부가 붉어지고 우리 집에서 특히 혼자서 마사지를 할 때는 절대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는다. 또 마사지 강도를 줄인다. 예, 또 맨 얼굴에 마사지를 하지 않는다. 예, 등 이런 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운동은요 건강에 매우 좋은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운동 피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죠.
0: 적절한 운동은 예,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우리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통하여 노폐물을 예, 배출시키는 것은 뭐 주름살을 예방한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우리 붓기를 완화시킨다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나친 운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적절한 운동.
1: 알겠어요. 그리고 피부 건강 음식 섭취와도 밀접히 관계가 있는데요.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예, 우리 비타민 과일. A와 C가 그래요. 색소 침착, 주름 형성, 또 우리 미백 많이 예, 도움을 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뭐 시금치, 앵두, 귤, 예, 복숭아, 고구마, 예, 당근, 비트, 예, 토마토, 다시마, 우리 다시마에 뭐 식이섬유가 많죠. 예. 그다음 뭐 키위, 브로콜리, 비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노화를 예,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을 좀 많이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예, 좋습니다. 네.
1: 그럼 반대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 첫째 우리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인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예, 두 번째 당분이 많은 뭐 과자나 사탕 예, 주름살을 만듭니다. 예, 당분이 예, 세 번째 우리 가격류 무슨 핫도그 뭐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염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네 번째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예, 술 이런 것들이 예, 노화에 예, 안 좋은 뭐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1: 시간도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토록 이 피부 노화를 늦춤에 있어서 평소 피부 관리를 비롯해 생활습관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실까요?
0: 네,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 꼼꼼히 발라주시고 더 충분한 예, 수면 보장 예,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든지 또 뭐 수분 크림 또 콜라겐이 들어간 이런 크림 영양 크림 그다음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예,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미용 강사이신 김홍배 선생님을 모시고 피부 노화를 늦추는
2: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5.1절 맞이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기 입간 구복액 5일 연휴 지난 후에는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가격 오르기 전 연변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최대 우대 활동이 되겠습니다. 5곽 구매하시면 4곽을 증정하고 10곽 구매하시면 12곽을 증정하는 외에도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10뇌첩 2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우대활동 우리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특대 우대활동입니다. 5곽에 4곽 드리는가 하면은 10곽 사도 12곽을 드리고 또 제일 그 중요한 거는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는 마지막 우대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501-2797 우리 이 약국 전화에 전화하시면 더 상세한 자문도 되고 그 다음에 배달도 빨리 배달받을 수 있는 배달 전화도 됩니다. 예. 우대 활동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들 설명드리고 있는 용기 깡구복 애그는 전년적으로 자라고 있는 오색 용지를 기초로 해서 겨울암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진귀한 중약재에서 그것도 우리 제일 발달된 제약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 이 제